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한번 써볼게요.
3: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2: 네.
3: 막 지금 뭘 하려고
2: 했네. 노력한 느낌인데요.
3: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2: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3: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않았대요.
2: 오케이.
3: 오케이.
2: Alright.
3: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2: 네,
3: came out이 지금 나왔.
2: 뭔가
3: 나오지 않았다.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2: 2 뒤에는
3: okay.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2: Come out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3: cash.
2: 뭔가 rhyme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3: 그렇죠.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out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느낌이 좋아서.
3: 그쵸, 래퍼예요.
2: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3: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2: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3: 예.
2: 그렇죠. 돈이 직접 이렇게
3: 나오는 게 아니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2: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3: 아, 그렇죠. 그래서
2: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3: 아, 네네네.
2: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꼭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3: 오.
2: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두 로우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이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3: 네.
2: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3: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PP 형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yes, yes.
3: 그러면은
2: 근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3: 패턴 있나요?
2: 네, 힌트를 드릴게요.
3: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2: 맞아요.
3: 오.
2: 오케이.
3: 그러면 with draw, drawn이잖아요. draw이겠네요. 그러면 drawn.
2: Okay.
3: Yes.
2: All 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3: 아, 그래요?
2: Okay. 정답은요? withdrew
3: 아!
2: and withdrawn.
3: 주...
2: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3: 그쵸.
2: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3: 네.
2: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3: 네.
2: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3: 아!
2: 네. take out 하는 게 뭐요?
3: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죠.
2: 그렇죠. 뭔가 네.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3: 아우치.
2: 가져가는 느낌, 아~ right? So ATM 안에서 cash를 take해서
3: out.
2: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라고도 합니다.
3: 네.
2: Okay?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3: 네.
2: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3: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2: Right, okay. 네.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3: 맞아요.
2: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로 동사로 쓴다든가.
3: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2: 맞습니다.
3: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2: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3: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게 걸어놓는
2: 맞아요.
3: 거잖아요.
2: 결국엔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얘입니다.
3: Try to.
2: Okay. So 나는 cash를 withdre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3: 네.
2: 얘는 하려고 했는데.

0: 근데 그게
1: 안
0: 안된 거예요.
1: 됐네요.
0: 노력은 한 거예요. So
1: 예.
0: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동사 원형?
1: Withdraw cash.
0: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된 거죠.
1: Yep.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1: I tried
0: tried
1: to
0: to 그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1: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1: He is
0: is.
1: trying to lose weight.
0: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1: 진짜요?
0: 안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y to help them.
1: I tried to help them.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0: There
1: out.
0: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액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 Could you take the 잔액? Yes.
0: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 왜냐면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1: 네.
0: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1: 혹시 인출이 됐는데
0: 그렇죠.
1: 돈이 안 나온 건지.
0: Exactly.
1: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0: 네.
1: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할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0: 오케이.
1: 그러니까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0: 아,
1: 왜냐면
0: 또 뭔가 논리화 또
1: 그쵸?
0: 하고 계신
1: 이해가
0: 거네요.
1: 쏙 되는데요?
0: 쏙 됩니까?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 Balance?
0: balance예요. Balance.
1: 밸런스는 균형인데요?
0: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1: 네.
0: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1: 오.
0: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1: 네.
0: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1: A.
0: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1: Balance.
0: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1: 네.
0: 할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1: Could you?
0: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할때 can you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어머.
0: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수 있을까요?
1: Could you check the name
0: 다시
1: again?
0: again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Perfect, right?
1: Wow.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So,
1: Yes.
0: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1: Yeah.
0: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1: Confirm.
0: confirm 하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1: 네.
0: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클리어 돼요.
1: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0: 후루룩이요?
1: 예, 예. 근데 컨펌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1: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네. 위반될 시에는 큰일이 생기거든요.
0: Well, 완전 틀린 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오!

0: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1: 예.
0: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1: 예.
0: Confirm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 아,
0: 아 그게 맞군요 하고 confirm 해주는 거.
1: 아,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0: 맞습니다. Confirm.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1: 아.
0: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1: 그 예약 확정

0: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see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1: That's right.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확인하다 돼 있으면 네.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0: 미세한 차이들을 네.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1: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0: 네.
1: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0: 왜요?
1: 어,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세상에.
1: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0: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아. 먹었다라는 표현을
1: 아.
0: 기계한테 또 쓰기도
1: 기계가
0: 하죠.
1: 기계가 가져간 예.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right.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 될 때 있잖아요.
1: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0: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1: 이런 예. 상황입니다.
0: 아, 너무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 엄청나죠.
0: Give me a sec. 어, 시간 몇 초만 주세요. $300 less. 어. 너무 속상하시겠다.
1: Less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뭔가 깎인 건데 네. 표시가 된다.
1: 그러면은... 이건 좀 의역이 되긴 했어요.
0: 아 그래요? 네. 300달러 적게 그러면은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1: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0: 어 불안하시군요.
1: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네,
0: 힌트 주세요.
1: 기계가
0: 예.
1: 자 보여드릴게요.
0: 아, it's 근데 it's 그러면은 여기가
1: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0: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1: 오케이
0: 아 showing
1: it's okay
0: showing showing으로 할게요.
1: Alright.
0: it's showing
1: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0: 예, 예. showing $300
1: 네.
0: less
1: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에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아까 걔네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0: Oh-ho.
1: There you go. 그 기계가 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 less 하게.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 때 뭐라고 썼죠?
0: Less.
1: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 낸 거예요.
0: 어.
1: 그러면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0: 나 paid.
1: I paid, right?
0: Yes,
1: 근데
0: I paid.
1: $5를 더 적게 냈대요.
0: I paid $5 less.
1: Yes. 자, 내 계좌는 $10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어? 10달러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0: Account.
1: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0: My account showed
1: 자, $10 덜
0: $10 less
1: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0: 네.
1: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0: I paid $5 less.
2: My account showed $10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0: Second.
1: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Okay? 자, 읽어볼게요.
0: 네.
1: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

0: 묻는데요. 네.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중에서 전화번호
0: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1: 오케이.
0: Okay. 예. Number first?
1: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0: 컨디션 괜찮아요. 아, 컨디션이 오늘
1: 본인이?
0: 아, 오케이. 잠을 푹 잤어요.
1: 아, 푹 잤군요.
0: 예, 예.
1: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Perfect. 오!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와우.
1: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 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0: May I?
1: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식,
0: 네.
1: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0: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1: Oh, yes. That's
0: 아,
1: fine.
0: 그래요?
1: That's fine. Alright. 근데
0: 전화번호.
1: 너무 격을, 이렇게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
0: 아, 느껴요,
1: 이럴 수도 느끼해. 있죠.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0: 아.
1: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1: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0: May I ask you something?
1: 그렇죠.
0: Oh.
1: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0: 네.
1: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0: May I have your name?
1: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느낌 왔죠?
0: Yes.
1: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0: yes.
1: like that. 그러면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0: May I ask you something?
1: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0: May I have your name?
1: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0: Whoa.
1: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0: I see. 네, 알겠습니다.
1: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0: 네.
1: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할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0: 예.
1: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0: 오.
1: 들어본 적 있죠?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 였잖아요.
0: 예.
1: So, you see? 알겠지?
0: 오.
1: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0: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하면은 뭔가 좀 더 유연하고
1: 그렇죠.
0: 편안해 보이는데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유가 이렇게
0: 믿는데요?
1: 아, 믿었어요? 마유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0: You see?
1: You see?
0: 족발
1: 그러니까,
0: 좋아하지?
1: 보여? 이게 의역이 좀 됐다고 보면 되겠죠.
0: 에.
1: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그때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방금 현금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t never came out.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네, 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뭐
2: 네.
0: 하려고 하다.
2: 맞아요.
0: 자,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2: I tried to help them.
0: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2: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Ooh, very nice.
2: Yeah.
0: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2: I tried to.
0: 방금?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0: Ooh, nice. Mm-hmm. Okay. So just는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2: 네네.
0: Okay, very nice.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2: Less.
0: Mm-hmm. 나 $5 덜 냈어. 나는 지불했다 $5 덜.
2: I paid $5 less.
0: That's right.
2: Mm-hmm.
0: 어, $300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2: It's showing.
0: Okay. $300 덜.
2: $300 less.
0: Yes. 자, 제 계좌에 $10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2: My account showed.
0: 자, $10 덜.
2: $10 less.
0: Yes. 읽어보겠습니다.
2: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10 les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4: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4: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5: Oh, could you check the balance?
2: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5: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2: Sure.
0: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2: 네.
0: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0: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2: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2: 네.
0: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2: 오.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 주시면서
2: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

0: 영화 시간 다 되어 가는데 화장실에서 꾸물거리는 동생. 빨리 좀 나와.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빨리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urry, hurry. 또 좋지만 더 생생한 표현 같은으로 확인해 볼게요.
1: 하이킹 isn't easy. I haven't done this in a while.
2: You can do it, Kevin. Ah, but isn't the fresh air wonderful?
3: Yeah, there are so many mountains in Korea, so it's easy to hike anytime. Your joy is my joy, but can we take a little break?
2: Sure, let's sit down and have some snacks. Eating an apple during a hike is the best. It's so much sweeter.
1: Yum, yum, yum. This sugar is making me feel better.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to get back on the trail?
2: Oh, great. I'm totally recharged.
1: Already? Oh, okay.
2: David, Kevin keeps falling behind.
1: Kevin, come on. Shake a leg, shake a leg, shake a leg. We're almost at the top.
4: For me, the peak is the rest area. I'll wait for you there.
2: Oh, Kev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Do you like hiking? Do you like walking in the mountains?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음 먹고 가면은 좋기는 한데 좀 나서기는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나설 마음을 주는 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가는 거예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그 짐에서 만났던 데이빗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케빈이 자꾸만 뒤처지니까 데이빗이 케빈을 격려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시원한 산으로 하이킹, 등산을 온 세 사람. 그런데 케빈은 뭔가 힘들어 보이죠? I haven't done this in a while. 오랜만에 하이킹을 와가지고 좀 힘이 든가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이랑 데이빗은 너무 좋습니다. Fresh air, 공기는 상쾌하고 한국에는 so many mountains, 산도 많아가지고 하이킹하기 너무 좋다.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죠. 뭐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우리 케빈 힘든가 봅니다. Can we take a little break? Can we take a little break?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래? 라고 휴식을 제안하죠. 자, 이렇게 짧게 쉬는 것을 break라고 표현을 합니다. break가 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Take a break, 짧은 휴식을 취하다, 잠깐 쉬다. 문장에서는 let's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쉬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또 쉰다고 할 때 우리 5분만 쉬자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Let's take a 5-minute break라고 얘기합니다. Let's take a 5-minute break. 5분만 쉽시다. 이 표현은 점점 줄어서요. Let's take 5라고만 해도 5분 쉬자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갖고 온 간식 먹고 이러면 좀 힘이 날 거잖아요. 무슨 간식 먹나 봤더니 크리스틴은 사과를 가져왔네요. 등산에는요, 수분이 많은 오이나 사과 같은 간식이 좋다고 하죠.

한입 먹더니 It's so much sweeter. 여기 등산하고 먹으니까 더 달게 느껴져 감탄을 하네요. 더 단이라는 표현이 sweeter이라고 사용이 되었죠. sweet이라는 형용사에 er 붙여서 더 뭐뭐한, 더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비교급이라고 부르는데요. It's warm에다가 er 붙여서 It's warmer here이라고 하면 여기가 더 따뜻해. 또 It's much cleaner. clean 뒤에 er 붙였죠. 더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훨씬 더 깨끗하지. 이렇게 비교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달콤한 초코바를 먹고 있네요. 역시 단 거를 먹어야죠. This sugar is making me feel better. 단 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feel better. 이 better 부분은 er 붙이지 않고 비교급을 나타냈네요. 맞습니다. er 붙이지 않고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요.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ad, 나쁜, worse, 더 나쁜, many, 많은, more, 더 많은 이런 단어들은 er를 끝에 붙이지 않고 단어 모양이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간식도 먹고 쉬었으니까 다시 등산 시작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케빈은 ready? Okay. 뭔가 내키지 않아 보이죠? 충전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꾸만 두 친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죠. Kevin keeps falling behind. Fall behind가 뒤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케빈을 우리 데이빗이 격려를 해주죠. Kevin, come on,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Shake a leg. shake a le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ake는 우리 알고 있듯이 흔들다잖아요. 흔들어. 그리고 a leg, 다리 한쪽을 흔들어. 말 그대로 다리 한쪽을 흔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빨리빨리 움직여라, 서둘러라, 재촉하는 표현이 바로 shake a leg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hake a leg. 자,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shake a leg. 빨리빨리빨리 서둘러 이렇게 이제 재촉 겸 격려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we're almost at the top. 정상이 가까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케빈은요. 자기는 아까 간식 먹고 쉬던 곳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케빈, 정말 못 말리는 케빈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빨리빨리 shake a leg, shake a leg. 자,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 재촉하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chop cho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이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빨리빨리 서둘러 chop chop 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스쿨버스 오려면 얼마 안 남았어.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되는데 예, 서둘러 빨리빨리 어떡해요? chop chop, chop chop. 소리도 재미난 표현이죠. 반대로요, 좀 기다려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너의 말을 잘 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겠죠. hold your horses, 서두르지 말고 급하지 않다, 재촉하지 마라, 진정해라, 기다려라 다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뀐 지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뒤차가 빵빵, 빵빵,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네요. 아휴, 그 참 성미 급하네. 좀 기다리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Great. 이번 시간에는 서둘러라, 좀 기다려라 상반된 표현들 배워봤죠. shake a leg 또는 chop chop 이런 표현도 있었고 hold your horses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영어 발음 같이 선생님이랑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Didn't. I didn't know. Couldn't. I couldn't sleep. Shouldn't. You shouldn't say that.
0: 네,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의 표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디테일한 발음 좀 잡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죠? Didn't, couldn't, shouldn't. 자, 우리 이거 다 많이 들어본 표현들인데요. 오늘 발음 지금 마지막에 이 NT 이 부분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요, 이 NT 정말 많이 봤을 텐데 이 중간에 apostrophe라는 이 뭔가 위에 있는 쉼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 이거 원래 뭐죠, 여러분? 그렇죠. 원래 not에서 시작을 한 거죠? not. 하지만 매번 I did not, I could not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너무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다 이렇게 또박또박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줄이는 거예요. 그냥 확 줄여버리면서 NT로만 표기를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산뜻하게, 좀 자연스럽고 캐주얼하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발음하는 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정말 영어 원어민들하고 비슷하게 우리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요. 른트 또는 은트처럼 해라.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단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른트 또는 은트 기억을 하면서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로 did not 줄인 didn't 인데요. 여기 지금 NT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didn't 또는 didn't. 오케이? didn't, didn't. 둘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예문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난 몰랐어. I didn't know. 은트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didn't know. 른트로 하면 I didn't know. I didn't know. 오케이. 자, 두 번째로요. 똑같아요. couldn't 또는 couldn't. 둘 다 괜찮습니다. 예문 볼까요? 난 잠을 잘 수 없었어.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 어젯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 I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다 괜찮죠, 여러분? 리을로 한번 해볼까요? 른트로. I couldn't sleep.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역시 똑같습니다.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이렇게요. 이것도 예문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Should. 이 단어가요, 이 표현이 뭐뭐를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shouldn't가 되니까 뭐뭐를 하면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뭐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조언하듯이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shouldn't인데요. 이것도 shouldn't 또는 shouldn't 이렇게 두 개 다 발음 가능해요. You shouldn't say that. You shouldn't say that. 오케이, 어때요, 여러분? NT 쓸 때 어떤 식으로 영어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는 몰랐다면 오늘 확실하게 정복을 한 것 같죠? 그럼 우리 이 발음 직접 한번 연습을 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0: together. 네, 그럼 오늘의 표현 NT 정말 많이 필요한 이 표현 발음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didn't 이렇게요. 자, 이거 didn'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n't 이렇게 여러분 할수 있겠나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didn't 한번 더요. didn't. good job. 자, 두 번째로요. 할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couldn't입니다. 이것도 couldn't 이렇게 couldn't 해도 되지만요. 이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couldn't 이걸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듣고 couldn't 이렇게 리을 발음처럼 따라해 주세요. couldn't. One more time. couldn't.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should not 줄인 shouldn't. 자, 이건 언제 쓴다고 했죠?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조언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그 용법도 기억을 하면서 발음 역시 리을로 한번 발음해 볼까요? shouldn't. 이런 식으로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shouldn't. shouldn't.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문장으로도 한번 훈련해 볼게요. 오늘 문장들 짧죠? 첫 번째, 난 몰랐어. I didn't know. 자, 이거는요, didn't보다 didn't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이 발음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리을처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didn't know.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I didn't know. Great.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리을로 할 건데요. 난 잠을 잘수 없었어. 자, 바로 갈게요. I couldn't sleep. Great. 한번 더. I couldn't sleep. Very good. 마지막입니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You shouldn't. 이렇게 리을처럼 갈게요. 자, 바로 갑니다. You shouldn't say that. Say that one more time. You shouldn't say that. Say that.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not 줄여서 NT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Didn't. Didn't. I didn't know. I didn't know. Couldn't. Couldn't. I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Shouldn't. Shouldn't. You shouldn't say that. You shouldn't say that.
0: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NT 보면요. 발음 당황하지 않고 잘할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ee. S E E. See. See. Smell. S M E L L. Smell. Smell. Hear. H E A R. Hear. Here.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senses, 감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감각은 영어로 sense라는 건데요. 참 흥미롭죠?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영어로 같이 배워볼게요. Our first word is see, 보다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죠. See. 그 다음은 smell, 냄새 또는 냄새 나다, 냄새 맡다. 와우, 뜻이 여러 개 있네요. 명사, 동사 다 있어요. smell. 그 다음은 hear, 듣다 또는 들리다예요. 우리는 ears, 귀로 듣죠. hear. Very good.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보다, see. 자, 이 발음을 길게 끌어주세요. See. Good job. 냄새, 냄새 나다, 냄새 맡다. Smell. 그때 L 발음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Smell. That's right. 듣다, 들리다. Hear. 자,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Hear.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ee, see. Smell, smell. Hear, hear.
0: 이제 예문을 배울 시간이죠. Can you see that airplane? 저 비행기가 보이니? 우리가 하늘을 보면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see, 보다. 이 단어 나왔네요. Now it's your turn. Can you see that airplane? Good job. Next, we smell with our nose.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는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향긋한 꽃향기도 smell 할 수 있죠? Okay, now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smell with our nose. 잘했어요. Next, can you hear my voice? 내 목소리가 들리니? 자, 들을 수 있어. Can you hear?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Voice는 목소리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voice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따라해보세요. Can you hear my voice?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ouch. T-O-U-C-H. Touch. Touch. Taste. T-A-S-T-E. Taste. Taste. Feel. F-E-E. L. Feel. Feel.
0: Our next word is touch. 만지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손으로 뭔가를 만

0: 만질 수 있어요. Touch. Next, we have taste. 맛 또는 맛이 나다. 명사, 동사 둘 다 있네요. 우리는 입으로 taste 할 수 있어요. Yummy. 그 다음은 feel, 느끼다 또는 촉감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손으로도 느끼고요, 마음으로도 느끼죠. Feel. Ok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만지다, touch. 친구들, 터치가 아니라 아 소리하고 끝에 ch 발음을 내보세요. Touch. Very good. 맛, 맛이 나다. Taste. 자, A 발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Taste. Good job. 느끼다, 촉감, feel. 친구들, 이 발음을 길게 내보는 거예요. Feel.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ouch. Touch. Taste. Taste.Feel, feel.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Do not touch the painting. 그림을 만지지 마세요. 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문구 같은데요. That's right. 우리가 보통 museum,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눈으로 감상을 해야 되죠. Do not touch. 많이 볼 수 있어요. Now it's your turn. Do not touch the painting. Very good. Okay, next. The dish tastes delicious. 이 요리는 맛있다. 친구들, 요리라는 말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dish라고 해요. 그리고 맛있다, tastes.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봐요. 맛있다, tastes delicious 라고 해도 되고요. Oh,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Practice. This dish 또는 the dish tastes delicious. Wow, that wa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 feels very happy. 아이는 매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친구들, 느끼다, feels 여기 나왔네요. 잊지 말아요. 그리고 very happy, 행복감을 느낀다, feels very happy 이렇게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 문장 같이 말해볼까요? The child feels very happy. 아주 잘했어요. Well done today. Okay,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ee. See. Smell. Smell. Hear. Hear. Touch. Touch. Taste.Taste. Feel. Feel.
0: 친구들, 오늘은 senses, 감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를 배워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Unit 120, O-N-E.
1: Let's go! Phonics O-N-E. Own, own, own. Own, cone.
2: Own, cone.
1: Own, alone.
2: Own, alone.
1: Own, tone.
2: Own, tone.
1: Own, phone.
2: Own, phone.
1: Own, bone.
3: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느! 소리가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Own Own, own. Good job. 그럼 own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원뿔 cone이에요. own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을 볼 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동그랗죠? 이거를 원뿔이라고 해요. 원뿔 영어로 cone. Cone, cone. Very good. Own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혼자, alone이에요. 여기 own 소리 들렸나요? 우리는 친구들이랑 함께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있죠. 혼자, 영어로 alone, alone, alon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own 소리 날까요? 아, 음정, tone이 있었네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정확해야 듣기 좋아요. 음정, 영어로 tone. Tone. Tone. Well done. own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전화기, phone이에요. 역시 own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을 때 전화기로 통화를 해요. 전화기 영어로 phone. phone. phon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wn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뼈, bone이 있어요. 여기 own 소리 들리죠? 우리는 몸속 안에 단단한 뼈가 있어요. 뼈, 영어로 bone. bone. bone. Good job. own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돌, stone이에요. 우리가 산이나 바다 가면 돌을 많이 볼 수 있죠? 돌, 영어로 stone. Stone, stone. Great job! Wow! 이렇게 own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어 소리 나는 알파벳 O와 느 소리 나는 알파벳 N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2: Own.
3: 네, 잘했어요. Own. 그럼 우리 세 번 들려주세요.
2: Own, own, own.
3: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Logan,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0: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콘을 보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동그래요. 이 모양을 뭐라고 하죠?
1: Cone.
0: 네, cone. 여기 own 소리 들렸죠? 자, 우리 그러면은 cone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써니를 한번 보세요. 우리 로건이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네.
0: 네, 자, 콘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 콘이 완성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테이블을 한번 붙여볼게요.
1: 마요.
0: Look! 원뿔 모양이
1: Can you
0: 됐어요.
1: help me?
0: This is a cone. Yes, I'll help you.
1: 와.
0: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콘을 만들었어요. Look, show it to everyone. 자, 원뿔, con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Own cone. Own cone. Own cone.
0: Very good. 이 단어도 own 소리가 나요. 우리가 친구들과 놀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있죠. 혼자, 영어로 뭐였죠?
1: Own alone. Own alone. Own alone.
0: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own 소리 났죠? 아, look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맞아야 듣기 좋잖아요. 음정, 영어로 뭐였죠?
1: Tone.
0: Correct. 음정, tone. own 소리 들렸죠? 자, 그럼 tone 한번 써볼게요. 로건이가 아주 잘하니까 알파벳을 찾아주세요. T 소리 나는 T. Where is T? Good. 그리고 오늘의 소리, own. How do we write own? 와우, 아주 잘했어요. 음정, tone. This is perfect. Logan, let's say it again.
1: Own tone. Own tone. Own tone.
0: Excellent. Okay, this is a quiz. Quiz time. 이건 뭘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쓰죠?
1: Own phone. Own phone. Own phone.
0: Good job.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own 소리 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거고요. 아주 단단해요. What is it?
1: Bone.
0: That's right. 뼈, bone. 역시 own 소리 나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bo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wn bone. Own bone. Own bone.
0: Very good. own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산이나 강에 가면 이게 아주 많은데 뭐죠?
1: Stone.
0: 네, 돌, stone.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stone을 한번 그리고 color, color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와우, 써니는 small stone을 만들었고요. 로건이는 아주 big stone을 만들었어요. Good job. 그럼 돌, sto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wn stone. Own stone. Own stone.
0: Great job! Wow,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2: Jack! Let's go! Phonics O-N-E. Own. Cone.
1: Own. Cone.
2: Own alone.
1: Own alone.
2: Own tone.
1: Own tone.
2: Own phone.
1: Own phone.
2: Own bone.
1: Own bone.
2: Own stone.
1: Own ston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w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wn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뭐 재활용도 있었고요. 버리다도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러면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family is cleaning. 우리 가족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ut look over there. The little boy is going to the bathroom. 우리 남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That's right. 그리고 보니까 아빠는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그쵸? He's vacuuming. And this little girl is holding on to a small shirt. 정말 작은 셔츠를 들고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 기특하게도 우리 강아지는 입에 쓰레기를 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자, 우리 화장실 물 내리는 거,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뭔가를 버려라, recycle, 재활용해라, give something away, 뭐를 나눠줘라,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무슨 의미였어요? 나 화장실 갈 거예요 라는 말이었죠. 그쵸? Go to the bathroom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화장실이 bathroom만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bathroom은 보통 욕조가 있는 집의 화장실을 뜻한다 라고 했죠. bath가 목욕이란 뜻이거든요. 뭐 욕조란 뜻도 있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restroom이라고 가장 흔하게 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toilet은 사실 변기라는 뜻인데 변기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toilet을 그냥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거 번갈아 가면서 써도 돼요. 뭐 꼭 욕자가 없는 뭐 그 학교의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할 때 I'm going to를 썼잖아요. 나는 어떤 장소에 가고 있어, 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school. 저 학교 가요,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저 슈퍼에 가요, 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는 마트라고 부르는 그런 큰 대형 마트 있잖아요. supermarket이라고 보통 부르고 슈퍼라고 줄이지는 않습니다. supermarket 전체 다 해야 돼요. I'm going to the library. 어디였죠? 도서관이었죠. I'm going to the library. 저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었죠.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도 기억나죠? flush the toilet. 일단 forget은 깜빡하다고요. flush the toilet이 변기에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이라고 하면 변기에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 라는 뜻이었죠.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숙제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문 닫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너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치아 닦는 거, 치카치카 하는 거, 양치하는 거 잊지 마. 요런 말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what's that? 그거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trash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인데 보통은 물기가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했죠. 그래서 뭐 종이 쓰레기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은 trash이고요. 보통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좀 물기가 있는 쓰레기들을 garbage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여기서 throw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throw는 원래 던지다예요. 근데 뒤에 away가 붙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버리다라는 뜻이 된 거죠. Throw away the trash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I was going to. 자, 웃기. 아까 I am going to라고 할 때는 나는 뭐뭐 할 거야,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었는데 was가 됐잖아요. was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I was going to. Very good. Do it now, please.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도 우리 대화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do it now. 이렇게 do it 다음에 어떤 시간 표현이 나오면 그 시간에 해라 라는 말이에요. Do it later. 나중에 해요 라는 말이고요. Do it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이니까 내일 해요 라는 뜻이겠죠. The day after tomorrow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일 다음 날이니까 모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레 하세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 다음에 요일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해. 요렇게 do it 다음에 다양한 시간 표현들을 넣어봤습니다. Should I throw this away? 자, 여기서 throw away라는 표현이 나왔죠? 버리다라는 뜻이었어요. Should I throw this away? 근데 이렇게 should I를 시작하는 질문은 어떤 행동을 제가 해야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갈까요? Should I eat now? 제가 지금 먹을까요? Should I go to sleep? 제가 잠을 자러 갈까요? Should I call you?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까요? 이런 문장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었죠. No, let's recycle. 이라고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말이었죠, 그쵸? Let's recycle. 이게 바로 우리 재활용합시다 라는 말이었어요. Okay, what should I do? 그럼 recycle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될까요? should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should I 뭐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what이 붙어서 무엇을 제가 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What should I do? 자, put it in this bag라고 했죠. put은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가방 안에 넣어 이런 말이었고요. put it 다음에 또 어떤 장소,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봤었죠. 예를 들어서 put it on your desk. 책상 위에 여기서는 놓다라는 뜻이겠죠. 넣다가 아니고. 자, 책상 위에 놔. put it on your desk. put it here. 여기에 놔. 저기에 놔는 put it there였죠. 그래서 put it 다음에 다른 장소가 오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우리 친구들 작년에 입었던 옷, 아니면 진짜 몇달 전에 입었던 옷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this shirt is too small 이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 shirt는 셔츠라는 뜻이었죠. 근데 영어는 shirt라고 하면 티셔츠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다른 것도 작다고 해볼까요? 아, 근데 small 앞에 2가 붙어서 너무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뭐가 너무 작아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This sweater is too small. 이 스웨터가 너무 작아라는 말이었고, This ring is too small. 반지도 작아질 수 있죠. 그리고
These socks are too small.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

0: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this가 these로 변하고 그 다음에 is도 are로 변한다고 했죠. These socks are too small.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give it aw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give it away는 누구에게 뭐 나눠줘 이런 말인데 give away가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죠.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더니 put it in the clothes box.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까도 우리 연습했던 거네요. 그쵸? put it 다음에 어떤 장소. 근데 여기서의 장소는 clothes box. 옷 기부함이었죠. clothes box. 이것도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저기 있는 저 남자친구.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 아빠가 지금 변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가 깜빡깜빡하고 물을 안 내려보내나 봐요. 그쵸?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여기 조그만한 셔츠를 들고 있어요. 아, 바지인가요? 네, 바지네요. 너무 귀엽네요. 그러면 그때는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바지는 pants.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양쪽이 들어가니까 물론 하나긴 하죠, 옷은. 한 점이긴 하나, pants,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뭔가를 물고 있어요. 쓰레기를 물고 있죠, 그쵸? Should I throw this away?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자, 엄마는 지금 보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아, 그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Put it in this bag.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다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복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원어민이 말할 때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I'm going to the bathroom.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Let's recycle. Put it in this bag. These pants are too small. Give them away.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물 내리세요. Throw something away. 뭘 버리세요. Recycle. 재활용하세요. And give something away. 뭐뭐를 나눠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다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복습을 쭉 해봤는데 참 유용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복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어?

0: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Friday. Write about my dream job. I can write about my dream job.
0: 얘들아,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그치? 자, 금요일은 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날이지요? 어우,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Write about my dream job. One more time. Write about my dream job. Dream job 하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직업이 혹시 있을까요? 쌤은 있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꼭 이게 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자, 글을 쓸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look and talk 글을 해보면서 쌤이랑 아이디어 얻어볼게요. Here we go.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쌤이 참 멋있게 생각하는 직업이 뭘까요? 바로 pilot입니다. 자, pilot 바로 비행 조종사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치? 하늘을 매일 나는 상상을 하면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네요, 그쵸? She's dreaming about being a pilot, right? 자, 그럼 한번 우리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짜자잔! Pilot 딱 나왔어요. 자, pilot, pilot. 비행조종사죠, 비행기조종사.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써보자고. 내가 꿈꾸는 직업은 파일럿입니다. 비행기조종사입니다. 써볼게요. 짜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자, 제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pilot 넣어줄게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좋습니다. 자, 그리고 dream about airplanes all the time.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dream about 뭐뭐에 대해서 꿈을 꾸다라는 뜻인데 매일매일 all the time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꾼대요. 비행기에 대해서 늘 상상하고 막 좋아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쌤이랑 배웠던 표현 중에 밤낮으로 하루 종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날이랑 밤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뭐였죠? 맞습니다. day and night였죠.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짠! 넣어줘볼게요. 그렇다면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뜻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밤낮으로 하루 종일 비행기에 대해서 꿈꿉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친구 나중에 진짜 조종사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자, practice and train 단어가 또 나왔네요. practice가 뭐예요? 연습하다죠. train은 훈련하다라는 뜻이었어. 선생님이랑 또 이번 주에 이거 배웠어. 열심히 훈련하다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 train을 사용해서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자,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will a lot and 따라라란.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I will a lot. 무엇을 많이 할까? 무엇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연습하는 것을 많이 할 것 같아, 그쵸? 자, 연습하다 영어로 practice죠. So I will practice a lot and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열심히 훈련하다 단어 어떻게 완성시켰지? 자, 훈련하다는 train이고 뒤에 열심히란 단어가 들어갈 거야. 짠! 그래서 train hard가 되겠습니다.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자, I will practice a lot.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을 거예요. 라고 하네요. 멋지죠? 자, 그리고 guest on my plane 나왔어요. guest 우리 단어 배웠다? guest는 손님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guest on my plane 하게 되면은 비행기에 타는 승객들, 손님들이란 뜻입니다. guest on my plane. 자,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짜잔! meeting on the plane will be 짜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0: 누굴 만나겠어요? 그쵸? Guest를 만나겠죠? Guest. Okay. So,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자, 승객들을 만나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이 여자의 표정을 봐서는 매우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신나는. 쌤이랑 배웠어. 빨리 생각해봐. 2로 시작하는 거. 그쵸? Exciting입니다. 그래서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exciting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만나는 것은 승객을 비행기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신날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My dream job. 내가 꿈꾸는 직업.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내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나는 밤낮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꿔요.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을 거예요. Meeting guest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Meeting guest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승객들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exciting, 신날 거예요 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라이팅이었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티가 되어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My dream job.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2: Hello, world.
3: Hi, everyone. Today, we will meet some great people from history.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위인들을 만나볼 거예요. Thanks to these great people, our world has become a better place. 이 위인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Let's start with this great lady. Who is she? Her name is Florence Nightingale. Can you guess her job?
4: What does she do?
3: She's a nurse. Nightingale is a founder of modern nursing. 나이팅게일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예요.
4: Wow, she's cool.
3: Okay, let's meet the next great person. Some of you have probably seen him and know him.
5: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3: Who is he? His name is Wolfgang Amadeus Mozart. Can you guess his job?
4: What does he do?
3: He's a composer. Mozart is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of the classical era. 음악 신동으로도 유명한 모차르트는 역대 최고의 고전파 작곡가 중한 명이에요.
4: Wow, he's great. Who's next?
3: Who is he? His name is Leonardo da Vinci. What's his job?
4: What does he do?
3: He's an artist. Da Vinci is an Italian artist. He i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천재 화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대 최고의 화가로 존경받아요.
4: Be an artist too.
3: The next one is also cool. Who is she? She is Anne Sullivan.

0: What does she do?
1: She is a teacher. She taught Helen Keller. Helen could not see or hear. Anne taught Helen how to read Braille. Anne 설리뷰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점차책인 브레일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앤은 헬렌 켈러의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죠.
0: Wow, she seems cool.
1: Okay, let's meet the next great person. Who is she? Her name is Marie Curie. Can you guess her job?
0: What does she do?
1: She's a scientist. She is a scientist who discovered radioactivity. Marie Curie는 최초의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과학자예요. She was the first woman to win a Nobel Prize, and she won it twice. 노벨상을 수상한 첫 여성 과학자이지요. 노벨상을 물리학상과 화학상 두 번이나 수상했어요.
0: Wow! She sounds awesome!
1: Okay, let's meet one more great person. 오늘 함께 볼 마지막 위인이에요. Last but not least. Who is he? His name is Albert Schweitzer. Can you guess his job?
0: What does he do?
1: He's a doctor. He is a doctor who shows his love for all human beings. 인류를 사랑한 의사예요. He is well known for the saying,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to serve and to show compassion and the will to help others." 인간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돕기 위함이라는 훌륭한 말을 했어요.
0: Wow, he's a great doctor.
1: Today we met some great people from history.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위인들을 만나봤어요.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become great people. 여러분 모두 위인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Thank you, and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ream job. 나는 나의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또 월요일날 봐요. 오케이? 바이바이. Butterfly.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니콜 선생님, 곧 짝꿍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로 팔찌를 만들어 선물하려고 해요. 짝꿍이 좋아하는 색깔의 구슬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이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이꿀 선생님이에요. 좋아하는 색깔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은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금색, 은색 등등을 좋아해요. 아, 민트색도. 좋아하는 색깔을 딱 한 가지 고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주변에는 딱 이 색깔이 제일 좋아 꼽을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고 또 답하는 법 알아볼게요. Silver. Favorite. Eye. Color. Your. What'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silver.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silv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물어보는 문장은 사실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좋아하는 거 물어보기 할 때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도 복습해 볼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니 물어보니까 what로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무엇이니 your, 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favorite, 그리고 색깔, color 붙이면 what's your favorite color?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 나는 무슨 무슨 색깔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는 I 좋아하다. 기억하나요, 친구들? 그래요. Like 색깔 이름. Silver. 이 말을 하는 사람은 silver. 은색을 좋아하나 봐요. I like silver. 한 번 더. I like silver. 여기서 주의할 점, 친구들. 나는 은색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우리말처럼 I like silver color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silver이라는 말 자체가 은색, 색깔 이름이라서요. silver color. 또 친구들 알고 있는 빨간색 red color, 파란색 blue color 이렇게 color이라는 말 붙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 묻고 답하기,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ilver, gold, light blue, light green. 자, 오늘은 색깔 나타내는 단어들 배워볼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무지개에 있는 색깔 정도는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색깔들 이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silver. silver이에요. silver 들으니까 실버 생각나지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 금속 중에서 은 있죠. 그 은을 silver이라고 하고 그 색깔이라고 해서 은색도 silver이라고 부른다. S-I-L 부분이 soul이고요. V, E-R은 짝꿍, er 붙여서 silver, silver이에요. 주의할 점은 친구들, 은색이라고 해서 silver color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이름만 넣어도 그 색깔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silver, 은이 나왔으면 뭐도 나와야 될까요, 친구들? 그쵸, 금도 나와야 되겠죠. 금 또는 금색, gold, gold예요. g 소리로 시작하니까 g. 그리고 여기에는 o는요, o, o. 선생님 입 모양 작아지는 거 보이죠? o 하고 소리 나고요. o 소리 나는 l, 그리고 d 소리 나는 d 다 만났어요. g, old 붙여서 gold, gold. gold는 금 또는 금색. 다음에 나올 두 개 단어는요, 친구들, 이미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앞에다가 요거 붙여서 새로운 색깔 이름 됐어요. light, blue. 친구들 blue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파란색, 푸른색 종류를 blue라고 하는데 앞에 light 붙었어요. light는 연한이라는 뜻이에요. 연한 파랑이 뭐예요?
하늘색이죠. 하늘색을 light blue라고 부르네요. O에다가 I-G-H 짝꿍으로 알아주세요. 소리는 I, G-H 소리 안 나요. I, 그 다음에 T 만나서 light, light 연한 blue 그리고 U-E 만나서 U, blue, light blue 하늘색. 그러면 친구들 다음 색깔은 이름 딱 보면 무슨 색인지 친구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슝슝슝 지워져라 지워져라. 오잉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선생님이 손으로 쏙쏙 지우고요. 다음 단어는 green이 있네요. green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인데 light 연한이 붙었어요. 연한 녹색 무슨 색? 연두색. 이제 알겠죠? 연두색. 그러면 O에다가 I-G-H 만났어요. I 그리고 T light 연한 G-R gr 그리고 E-E E 마지막으로 N 붙었네요. Light green 연두색.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먼저 물어보는 문장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어떻게 한다고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맞아요,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은색을 좋아해. 어떻게? 나는 I 좋아해요. Like 은색. Silver. Very good. 말해볼게요. I like silver. I like silver. 좋아요. 이번에는요. 나는 금색을 좋아해. What's your favorite color? 나는 금색을 좋아해. I like 금색. Gold. 좋아요. 붙여서 I like gold. I like gold. Good. 이번엔 다른 색. 하늘색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 그러면 나는 하늘색 좋아해. 어떻게? I like light blue. 한 번 더. I like light blue. I like light blue. 좋아요. 그럼 이번엔 연두색. 연두색도 이쁘지, 그쵸? 나는 연두색 좋아해. I like light green. I like light green. I like light green. Excellent.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로 불러봐요. Let's chant. Yeah. Hey.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silver. I like silver.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gold. I like gold.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light blue. I like light blue.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light green. I like light green. I like silver. I like gold. I like light blue. I like light green. Yay! 자, 그럼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 묻고 답할 상황들 언제 언제 있는지 그림으로 보면서요. 각 그림에 맞는 문장 크게 말해봐요.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있네요.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난 금색을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color? 난 금색을 좋아해. I like gold. 와, 예쁜 거 많다. 우리 같이 만들자.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난 하늘색.
What's your

0: 4. What's your favorite color?
1: 난 하늘색.
0: I like light blue.
2: 가방을 사러 왔네요. 와,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의 가방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사야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0: What's your favorite color?
1: 저는 은색이요.
0: I like silver.
2: Okie dokie. 우리 오늘 단어도 배우고 문장도 배우고 문장 만들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0: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2: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3, 2, 1. 정답 확인.
0: What's your favorite color?
2: 이렇게 네 개 단어 골랐나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What's your favorite color? Great!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똑같은 질문이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0: What's your favorite color?
2: 자, 이 질문에 맞는 답 A, B, C 스스로 읽을 수 있죠? 읽어본 다음에 답까지 골라볼게요.
0: 3, 2, 1.
2: 정답 체크할까요? 그래요. 정답은 C.
0: I like light green.
2: 나는 연두색을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좋아하는 색깔을 말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C. A는요.
0: I have a bike.
2: 나 자전거 있어. B. It's sunny. 날씨가 화창해. 둘 다 아니죠. 정답은 C.
0: Well done.
2: We did it!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들, 우리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고 또 좋아하는 색깔을 내 입장에서 답하는 것까지 함께 연습해 봤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0: What's your favorite color?
2: 친구들도 영어로 평소에 사용하는 문장 또 물어보고 답하는 연습 많이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볼 때는
0: What's your favorite color?
2: 좋아하는 색깔을 알려줄 때는
0: I like

0: Hi, kid.
1: Hello.
0: Hey, what do you need?
1: More, please. Hungry.
0: You're hungry?
1: Yes.
2: 아,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0: Let's ask Miso-rang. Hi, I'm Miso-rang.
3: And I'm here to help.
0: 네, 오늘은 우리가 더 받아도 될까요?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3: But to do tha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rab

I have some more, please. May I have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또 과연 어떠한 미션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똥!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다운돼 보여요. 그쵸? 야, 너 걔가 왜 이렇게 이렇게 풀이 죽어?

알아? 난 모르겠어. 이런 말 과연 이유를 모를 때, 그쵸?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모를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과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0: 될까? 맞나? 봅니다. Oh, down. He looks so down.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down 하면 보통은 뭐, down, sit down. 이럴 때도 아래로 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강아지가 굉장히 다운돼 보이죠? 이럴 때도 쓸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가 좀안 좋을 때, 우울하고 풀이 죽어 보일 때도 dow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크게 말해봐요. down, down. And next. scold, scold. 라는 단어군요. 이거 선몇 개로 너무나 잘 표현했어, 진짜. 자, 이분이 이 사람을 scold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 같아? 표정을 봐봐, 표정을. 그리고 손동작.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이러면서 꾸짖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누군가를 혼내다, 꾸짖다 라고 하는 단어가 scold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scolded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자, 바로 그거예요. scold, scold, scold, scold. Very good. And next. comic book. 아, 여러분, 딱 보니까 책은 책인데 무슨 책인 것 같아? 맞아요. 막 그림이 많고 말풍선 왠지 나올 것 같고, 그쵸? 바로 만화책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book, 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comic book, comic book. Very good. And next, in class 라는 멋진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사진 전체를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고 이 아이가 손을 들면서 뭔가 발표를 하는 것 같아. 그쵸? 지금 다 수업 시간에 볼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맞아요. 수업 중에, 수업 시간에 라고 하는 표현이 in class예요. Okay? In class. In class. In class. Very good.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들 먼저, 그리고 표현들이랑 슉슉슉 살펴봤어요. 그러면 한 반은 준비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Looks so down.' Maybe his teacher scolded him. He was reading a comic book in class. Oh, you may be right. 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셨나요? 아이고, 이 마크라고 하는 친구가 잘못했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쵸?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A가 이렇게 말해요.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이라고 말하죠. 자, 친구들,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잘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라는 거 쉽죠? 근데 why? 여러분, why 하면 무슨 뜻이에요? Why? 왜? 뭔가 이유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blah blah blah 하면 왜 blah blah blah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왜 마크가 looked so down, 그렇게 down, 다운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down 봤죠? 풀이 죽은,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죠? 왜 그렇게 마크가 풀 죽은 보였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봐요.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1: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2: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0: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우리 I don't know why.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막 화가 나서 막 슉슉슉슉.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이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1: I don't know why he got angry.

I don't know why he got angry. Tarashasil. Next, how about this one?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 is all. 나 노래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I don't know why I can't sing. 그렇죠? 왜 내가 노래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I don't know why I can't sing. I don't know why I can't sing. 잘하셨어요? And next. 잠깐, 이 기계를 이렇게 한거 맞나? 왜 작동이 안 되지? 이상하다. I don't know why it's not working. 여러분,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 기계 같은 것들이 뭔가 잘 작동하다, 동작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work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아, I don't know why it's not working. I don't know why it's not working. 네,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궁금할 때 그냥 why, why 이러지 마시고 I don't know why 뭐뭐뭐 이렇게 문장을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자, 왜 그렇게 마크가 look so down, 풀이 죽어 보였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B는 뭔가 감이 잡혔나 봐요. Oh, maybe his teacher scolded him. 어쩌면 말이야, 그의 선생님이 scold, 아까 꾸짖다, 혼내다 라고 하는 단어 만나봤죠? 선생님이 그를 꾸짖으셨나 봐. 선생님이 왜? He was reading a comic book in class. 자, 왜냐면 마이크가 읽고 있었어. 뭐를 읽고 있었어? A comic book. 만화책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언제? In class. 수업 중에. 여러분,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읽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만화책 읽다가 혼났나 보네. 아이고, 그랬구나. 자, 여러분, 말해보겠습니다. Maybe his teacher scolded him. He was reading a comic book in class. Maybe his teacher scolded him. He was reading a comic book in class.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Okay? 자, 그랬더니 바로 A가 네 말이 맞을 수 있겠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렇죠. You may be right. 여러분, 우리 may 뭐뭐 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을 나타내는 말 배웠잖아요. 네가 맞을지도 모르겠는 걸 이런 말이죠. You may be right. You may be right.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왜 마크가 그렇게 풀이 죽었는지 모르겠어. Speak. Down. 아마도 선생님이 그를 혼내신 것 같아. 왜냐면 걔 수업 시간에 만화책 읽고 있었거든. Speak. Was reading a comic book in class. 네 말이 맞을 수 있겠다. Speak. Yay!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 퀴즈부터 풀어봅니다.

마크가 왜 그렇게 풀이 죽은 보였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I don't know. Mark looked so down.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3, 2, 1, 3. 바로 왜에 해당하는 why. 그래요. 말해볼게요.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I don't know why Mark looks so down. Why Mark looks so down. 그래요? And next. 아,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이럴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I don't know why it's not.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단어는 일하다 말고도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요. 거기에 ing만 붙여서 말해 보세요. 바로 working. 잘했어요. I don't know why it's not working. I don't know why it's not working. Okay, the very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누군가를 혼내시는 모습인데요. 바로 혼내다, 꾸짖다라고 하는 school.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유가 궁금할 때쓸수 있는 말 배워봤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I don't know why, blah, blah, blah. 그렇죠. 정말. 왜 걔가 그렇게 다운돼 보였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 이름, 뭐, shiny look so down. 그죠? I don't know why, 누구 look so down.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연습 많이 많이 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빠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1학년 때 나오는 전치사들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상 중3까지도 모두 다 나오는 이 전치사 모두 다 지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고생 많았고요.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전치사들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진이랑 그림, 문장까지 같이 볼게요. 굉장히 멋있는 소방관의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Forward? 이거 뭐지? 약간 멋있는 그런 단어인가? 다음 사진 볼게요. 뭔가 유럽의 한적한 레스토랑이 딱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니까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across 이건 뭐지? across 무슨 뜻일까? 마지막 사진 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 지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주인공인가 싶은데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1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수거 하나 보이는데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답게 꽤나 긴 스펠링을 가진 전치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사진의 그 넘쳐나는 카리스마가 선생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길래 그런 사진이 등장했을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우 스펠링이 긴 친구들입니다. forward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친구의 뜻은 앞으로 향해 라는 뜻입니다. forward. 자, world라는 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쪽, 어느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forward의 단짝인 toward도 있습니다. 둘이 약간 형제자매 느낌이에요. 그래서 forward는 뭐뭐 앞으로 지구도 둥그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이 말을 뭐라고 하는지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forehead라고 해요. 이 말을 이 forehead 혹은 우리 전치사 장소 배울 때 in front of 할 때 그 front for 전부 다 뭔가 for, for 들어가지요. 그 친구들 전부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스펠링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forward 하면은 for 앞쪽에 word 방향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해 그런 조합이구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방관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나가시는 그런 모습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toward 같은 경우는 꼭 앞은 아니어도 됩니다. to 자체가 뭐뭐에게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가면 돼요. 꼭 앞일 필요는 없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때 towar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oward you 하면은 너 쪽으로 toward her 하면 그녀 쪽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wards 해서 s를 넣어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face towards the south라고 하면은 face는 딱 마주보다라는 뜻이고 towards the south는 자, 딱 남쪽을 마주보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남향의 집이다. 아유, 집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햇볕이 잘 듭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문장을 영어로 쓰곤 합니다. 자, across 같은 경우는 가로질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지른다는 건 건너편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라고 할 때 across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전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자, 얘를 가로지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전체를 쫙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요런 식으로 across the street 하면은 길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 거고요. across the globe 하면은 globe가 지구라서
지구 전체를 탁 가로지르는 거니까 지구 전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인데요. 보통 뭔가 해안가 같은 길을 따라서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뭔가 친구 같은 거를 따라서라는 뜻도 됩니다. 이따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Along the coast가 바로 해변가를 따라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around는 뭐뭐를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래서 around the corner 하면은 코너에서 돌아. 몸을 이렇게 샥. 이게 바로 around의 그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부터 해석해 봅시다.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나는 stepped. 발걸음을 했어요. forward.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했어요. 자원하기 위해. volunteer 하면은 자원봉사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멋있는 소방관 선생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앞으로 향해 뚜벅, 뚜벅 걸어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0: 해석하면요. 그 레스토랑은 건너편에 있다, 가로질러 있다, 뭐로부터? 그 편의점으로부터.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입니다. 서편의점 건너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가 아주 또 중1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수거 표현인데요.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하면은 그녀는 모두와 잘 지낸다 라는 뜻입니다. along이 아까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이었잖아요. 사람을 따라서 라니까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다 잘 두루두루 지낸다. 요렇게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get along with 뭐뭐와 잘 지내다. 시험에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퀴즈 두 개 풀고 듣기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그는 3번가를 따라. 운전 중이다. 따라. 따라 따라 따라. 긴 길을 따라. 그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뭘죠? 긴 길을 따라. 롱롱한 길을 따라. 얼롱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자, 그 다음 그녀는 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해졌다. 아시아를 영어로는 아시아라고 읽습니다. 자, 전역에서 아시아를 쫙 가로질러서 단양 다 유명한 거야. 아시아를 가로질러 가로질러 가로질러 크로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퀴즈였고 두 문장 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듣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0: 자, 오늘도 전치사 위주로 들어볼 건데요. forward 요거. forward. forward. 앞으로 향해.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나는 자원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0: 자, 이번에는 across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사도 들어볼 건데 일단 across. Across. S가 약한 발음으로 들릴 거고요. Convenient store. 편의점입니다. Convenient store.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그 레스토랑은 편의점 건너편에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0: 너무나 중요한 수거 들으면서 해봅시다. gets along with. 뭐뭐와 잘 지내다. gets along with. gets along with.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그녀는 모두와 잘 지낸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I stepped forward to volunteer.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convenience store.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She gets along with everyone.
0: Speaking points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는 결승선 쪽으로 뛰었다. 벽을 가로질러 금이 가 있다. 그 도서관은 코너 근처에 있다. 자, 결승선 앞이 아니라 결승선 쪽이기 때문에 towards가 어울리겠고요. towards s까지 붙여서 마무리했습니다. finish line이 결승선이고요. 그럼 일단 towards부터 한번 연습할까요? towards 한 번 더. towards. 좋은데요? Full sentence. He ran towards the finish line. 그는 결승선 쪽으로 뛰었다. He ran towards the finish line. Very good. 그 다음. 벽을 가로질러 금이 가 있다. 인데요. 자, crack. 요게 금이고요. across가 가로질러죠. 자, full sentence 바로 가봅니다. There's a crack across the wall. 한 번 더. There's a crack across the wall. 조금 더 빠르게요. There's a crack across the wall.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그 도서관은 코너 근처에 있다. 자, 일단은 근처, 코너 근처가 around the corner인데 이 부분만 해볼게요. around the corner. The library is around the corner. 마지막. The library is around the corner. Super duper great job.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셔야겠지요. 한국어랑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마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곰두 마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질문인데요. The bear, 곰이요. 한그 곰이 ran, 뛰었습니다. 강을 향해, 강 쪽을 향해. 강 쪽으로 너다다다 뛴 곰입니다. toward 넣으시면 되겠고요. It walked, 그것은 걸었어요. 그 물가의 흐름을 따라서. 긴 걸 따라서, 롱롱한 걸 따라서 얼렁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곰을요. 강 건너편에 있는 across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이 열심히 강가를 뛰어가고 있었는데 강가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저기 다른 곰이 있네. 두 마리의 곰이요. stood, 섰어요. 그쪽, 근처에.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좀 쳐다봤습니다. 으흠, 어떤 느낌일까요? 앞에 섰을까요? 근처에 섰을까요? 이렇게 뭔가 곁에 근처에 선 게 뭔가 조금 더 맥락이 맞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앞으로 점프했답니다. 영작입니다. 쉬워요. They jumped 어디로? forward 아주 쉽죠? and 그리고 dove 하면 dive입니다. 이렇게 슝

0: 다이빙한 거죠. 그리고 뛰어들었다 그 물속으로. 그러니까 곰한 마리가 와다다다다 하다가 어? 저기 곰 하나 더 있네? 서로 쳐다보다가 같이 뛰어든 거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질문이었고요.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The bear ran toward the river. It walked along the stream and saw another bear across the river. Both bears stood around for a few minutes. Then they jumped forward and dove into the water.
0: 오늘의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오늘 전치사 몇 개 안 배웠습니다. 그죠? Forward 앞쪽으로, toward 뭐뭐 쪽으로, across 가로질러 혹은 전체, along 뭐뭐를 따라서, long, around는 뭐뭐를 돌아서 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get along with 뭐뭐와 잘 어울리다 라는 수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나긴 전치사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휴, 이렇게 긴 대장정 오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중3 때까지 전치사로 고생할 일 없을 테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가정법의 세계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또 다른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하고요. 자,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그가 키가 크다면 그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을 텐데에서 뒤에 보니까 he could ride a roller coaster라고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가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거를 이 구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were이고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죠? 대화문 한번 볼게요. 안녕, 탐. 너희 팀 어제 축구 경기에서 우승했니? 그랬더니 아니, 못했어. 자, 여기에서 왠지 나올 것 같아. 만약 제이슨이 경기를 뛰었다면 우리가 시합에서 우승을 했을 텐데라고 합니다. 저런 안 됐구나.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예측을 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법 과거는 이름만 과거.

0: 과거이고 생긴 것만 과거처럼 생겼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여서 만약 뭐뭐 한다면 할 텐데를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해석은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이제 드디어 과거의 어떤 상황의 가정입니다. 자, 어떤 표현으로 들릴까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1: Hi, Tom. Did your team win the soccer game yesterday?
2: No, we didn't. If Jason had played, we would have won the match.
1: Oh, that's too bad.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대화문 보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생김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om. Did your team win the soccer game yesterday? 탐, 안녕. 너네 팀이 어제 축구 경기에서 우승했어. 라고 합니다. No, we didn't. 아니, 못했어. 자, 이 회색깔로 되어 있는 문장을 잘 봐야겠죠? If Jason had played. 제이슨이 경기를 뛰었더라면 we would have won. 자, would have won 인데요. 발음 귀에 들릴 때는 여기 이렇게 연음되면서 would have 이렇게 들렸고 we would have won the match.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이겼을 텐데라고 해석을 합니다. Oh, that's too bad. 저런 안 됐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이제 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가정법이 등장을 했는데 생긴 걸 보니까 had PP. 아,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시제 파트 할때요 과거 완료 시제로 배웠던 형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는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왔었던 것 같은데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을 PP의 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생김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과거 사실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의 리뷰부터 좀 차근차근 밟아가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이름에 속지 말자, 그리고 형태에 속지 말자. 생긴 게 과거처럼 생겼으나 사실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해 볼 때. 근데 기준이 현재예요. 쓰는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이 표절에는 동사의 과거형을 무조건 썼었죠.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는 was는 존재하지 않았고 were 이렇게 썼었고, 자, 그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같은 거 써주고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엔 과거이지만 한다면 할 텐데로 해석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if you studied hard, 공부를 열심히 너가 했다면 아니고 한다면 you could pass the test. 아, 너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아, 요런 해석으로 했었다라는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과거 완료로 넘어와 볼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얘가 바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이미 벌어졌잖아. 근데 그 일이 혹시 그게 아니라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반대되는 일, 실현하지 못한 일을 한번 가정하거나 상상해 볼 때는 우리가 과거 완료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형태를 드러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if절에는 과거 완료 시제인 had PP를 쓰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 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가정법 과거랑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덧붙여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조동사 파트 할때 이거 이미 했었는데 우리 조동사 뒤에 have PP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동사들은 전부 다 과거의 해석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어 had PP,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때 해석이 만약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라고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생김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진 않은데 뭐 여기가 뭐 head PP에다가 뒤에는 또 조동사 뒤에 뭐 have PP 이래서 좀 생긴 게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 have를 쓰고 막 여기에 head를 쓰고 이런 실수가 간혹 나오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형태를 잘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if you had studied hard, you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렇게 쓰면 해석이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 통과

할수 있었을 텐데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미 너는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도 통과를 못했어. 그게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과거 상황을 한번 반대로 가정을 해볼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생김새 여러분 주의해 가면서 우리 잠시 후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가정법의 세계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세계인데요. 여러분들, 실제 원어민들도 가정법을 자주 틀린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좀 많이 오류가 나냐면,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아까도 복습했지만, If I were you 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만약에 너라면 이라고 할 때, 원래 I는 was 하고 짝꿍인데, 가정법의 세계에서는 was를 취급을 안 해주고 그냥 were를 쓴단 말이야. So if I were you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네이티브들이 그냥 if I was를 쓰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들린다고 하죠. 아무래도 원래 I는 was였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그게 입에 더잘 붙으니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미드 대사에 나왔었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If I was a few years younger, I could do everything. 이런 말을 했었어.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미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몇 년만 더 어리다면, 내가 몇 년만 더 어리면 내가 진짜 다할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인데, 이때 was이 아니라 wa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예전에 한번 빌 게이츠는 또 연설에서, 혹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I wish I wasn't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이거 위시 가정법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울 건데 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것도 가정법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배우기에는 were not을 써야 되잖아. 근데 그냥 wasn't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뭐 요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원어민들도 그냥 wasn't를 쓰는데 그럼 내가 잘못 배운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실 원래 어법은 want가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워낙 I was가 입에 붙다 보니 그들도 사실은 이렇게 구어체에서는 많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원어민들도 틀리는데 굳이 were를 쓰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왜 과거가 아닌데 조동사 과거형을 쓰는지는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정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너가 된다는 건 다시 태어나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니? 그래서 그냥 아예 형태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 I was가 맞으나 그냥 were를 써버려서 이건 누가 봐도 가정법이야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were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그런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 보죠. 형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if 절에 주어 동사에는 과거 완료 형태, 즉 head PP를 넣어요. 자,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렇죠. have PP의 형태를 써서 완성을 해 줍니다. 해석은 만약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할수 있었을 텐데, 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eaten lunch with you. 그래서 처음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had가 뭐야? 선생님 그거 오타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타가 아니라 had PP에 had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지고 있다라는 일반 동사 have의 PP 형태가 또 had 아니겠니?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충분히 많았었더라면 내가 너와 함께 점심을 먹었을 수 있을 텐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뭐야? 그 팩트는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었던 거지, 과거에. 자,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도 이거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 가정법의 직설법, 즉,

past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 과거 완료 시제는 이제 그냥 단순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는 거 우리 이미 연습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도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If he has studied hard, he could have passed the test. 뭐였죠?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가 팩트죠. 바꿔보면, as he, 그 다음에 과거인데 부정이야? didn't study hard. 그래서 he couldn't, 그치? He could not pass the test. 이렇게 바뀝니다. 그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기 때문에 조동사도 과거로 써야겠죠?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연습을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로, 그리고 과거 사실은 거꾸로 가정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절에 had pp 이 부분 체킹을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주절에 would have pp 이렇게 나와 있네. 해석해보면 if Liz had been in Seoul yesterday, 리즈가 어제 서울에 있었다면 I would have gone to see her. 아, 내가 그녀를 보러 갔었을 텐데죠. 자, 그러면 팩트는 뭐야? 리즈가 어제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영어로 바꾸면 as Liz, 그다음 비동사의 과거니까 was not in Seoul yesterday. 그쵸? wasn't in Seoul yesterday. I didn't go to see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응. 사실은 리즈가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또 won't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써주시고 나는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정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죠. 시작. 만약에 리즈가 어제 서울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녀를 보러 갔었을 텐데. 읽어볼게요. If Liz had been in Seoul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see her. 시작. would have. 연음돼요. 그래서 would have. 이런 식으로 발음해주면 됩니다. I would have gone to see her.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쵸? as로 시작된 사실이 나왔으니 이걸 이제 if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s she wasn't careful, she fell down the stairs. 그녀가 좀 조심성이 없어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이게 팩트야. 자, 그럼 바꿔 말해보면 그녀가 좀더 조심스러웠다면, 좀더 조심했더라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죠? If she had been careful.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Had been careful. She wouldn't. 이번엔 긍정이니까 부정이죠. She wouldn't have fallen down the stairs.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봐. 자, if 절은 had pp 항상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녀가 신중했더라면. 자,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have pp 생각해야죠. wouldn't have fallen down the stairs. 요렇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석은 좀 조심했더라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if 절이니까 과거로 바꿔보죠. 사실로 바꿔보죠. If he had a lot of money, he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자, 요거 뭐였지? have pp 형태. 그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그는 그 집을 살수 있었을 텐데입니다. 자, as로 바꿔보세요. 실제로는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가 없었다. As he didn't have a lot of money. 그래서 he could not buy the hous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서 과거 시제로. 단순 과거. 네, 긍정이니까 부정. 역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as니까 if절로도 바꿔볼 텐데요. 먼저 사실은 as we didn't listen to her advice.

Twice, 우리가 그녀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we lost all our money. 돈을 다 잃어버려 잃었습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그녀의 조언만 좀 들었더라면 돈을 다 잃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죠. 시작. If we had listened, 그치? Had listened to her advice, we wouldn't have. We wouldn't have lost all our money. 다시. 우리가 그녀의 말을 had pp 들었더라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wouldn't have pp가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봐봐.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었잖아. 만약 제이슨이 경기를 뛰었더라면 우리가 시합에서 우승했을 텐데입니다. 아까 대화문에서 봤었는데요. 자, if Jason 경기를 했더라면 had PP, had played. 그리고 뒤에 우리가 시합에서 우승을 했을 텐데 we would have PP, would have won. win의 PP가 won이죠. won the match 또는 won the gam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f Jason had played, we would have won the match. 시작. 좋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할 텐데요. 내가 그 비행기를 놓쳤더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절 보세요. 우리 항상 주절과 if절을 잘 매칭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가정법에. would have pp니까, 과거 일이니까, 당연히 if절은 이 형태가 나와야겠지. 정답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때문에 좀 어려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걸리는 병들 중에 하나. 여기 사진을 보면 뭔가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감기를 영어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old라고 하는데요. 흔히 cold는 형용사로 추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로 쓰이게 되면 감기란 뜻으로도 쓰여요. 자, 감기는요. 일종의 질병이죠. 그래서 병을 illness라고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expert는 전문가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reatment는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beverage라고 하면요. 음료라는 뜻이에요. 강세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beverage로 발음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appropriate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duration. duration는 무언가가 지속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감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우리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Hello, listeners. Welcome to Daily Health Tips. Did you know the cold is the illness that goes around the most during summer? Then, how can we deal with colds? First, get plenty of rest. Experts say that's really the best treatment for dealing with a summer cold.

0: Second, you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and avoid beverages such as sodas and cocoa that contain a lot of sugar, which has negative effects on your body. The final treatment tip is to take an appropriate medicine. It'll relieve your pain and should reduce the duration of your cold. So, please keep these tips in mind.
1: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해 볼게요. Hello, listeners. Welcome to Daily Health Tips. 자, listeners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건 라디오 방송일 수도 있겠네. 자, 뒤에 함께 볼게요. Did you know the cold is the illness that goes around the most during summer? 자, 지금 health라는 단어, 뭔가 건강과 관련된 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봐. 자, 그러면서요. 너 들어본 적 있어? 너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The cold, 감기가 is the illness, 병이라는 거 알고 있니? 알고 있었어? 라는 건데요. That goes around the most during summer. 자, 여기에서 that이란 아이를 확인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the illness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리고 동사 앞에 앉아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o around라고 하면요. 의미가 돌아다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유행처럼 퍼지다라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most라고 하면 가장 많이라는 어떤 최상급의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여름이라는 계절 동안에 여름에 가장 많이 퍼지는 질병이 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보통 감기라고 하면 뭔가 몸이 으슬으슬 춥고 그러니까 왠지 겨울에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여름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n how can we deal with colds? 자, deal with라고 하면요. 다루다 혹은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여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cold라는 단어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였구나. 그래서 감기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기를 다룰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팁은 이거였죠. First, get plenty of rest. 자, plenty of라는 말은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많이 취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어떤 treatment, 치료법이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뒤에 볼게요. Experts say that's really the best treatment for dealing with the summer cold. 자, 전문가들이 say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정말로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말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문맥상 대시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아이는 단순한 지시 대명사로서 무언가 getting a plenty of rest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휴식이 뭐다? 감기에 있어서 특히나 어떤 감기? summer cold에 있어서 이걸 다루는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Second, you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and avoid beverages such as soda and cocoa that contain a lot of sugar, which has negative effects on your body. 자, 이제 잘 봐봐.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난도가 매우 높은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좀 펼쳐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이렇게 범위를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you need to drink라는 부분 보이죠? You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마셔야 한대요. 자, 그리고 and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병렬을 뜻하는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need to drink 1번, 두 번째 need to avoid. 자, 이런 avoid라는 동사가 앞에 나와 있는 need to 부정사 그리고 need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가 병렬이 될 때는요. 앞에 건 놔두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투부정사의 투는 영어 원어민들은 생략을 하고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넌 많은 물을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you need to avoid. 너는 피해야만 해요. 무엇을? 음료들을 피해야만 하는데 such as라는 것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거든요. 즉 어떤 것과 같은? 뒤에 보니까 소다라고 나와.

와 있어요. 자, 소다는요, 주로 탄산 음료를 말해요. 그래서 탄산 음료, 그리고 혹시 앞에서 우리 리스닝 할때 이렇게 들렸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코아라는 건데, 영어 발음은요, 코코, 코코.

0: 자, 예를 들어 소다와 그다음에 코코 같은 것들은 이런 음료들은 contain a lot of sugar, 설탕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which has negative effects on your body. 자, 이 문장에서 which라는 아이가 접속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문장의 길이가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아마도 문맥상 sugar가 되는 거예요. 설탕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코코아나 탄산 같은 것을 피해라. 탄산음료를 피해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and, that, 그리고 which, 이러한 아이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관계사가 쓰였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final treatment tip is to take an appropriate medicine.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치료법은 바로 뭐냐면요. 적절한 약을 먹는 거래요. 자, 그래서 it will relieve your pain and should reduce.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뭔가 적합한 약이 되겠죠. 그래서 감기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 한다? 여기서도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약은요. 너의 고통을 relieve, 완화시켜 줄 거래요. 자, 두 번째는 그 약이 뭐할 거다? should reduce로 연결이 되어서 이 문장에서는 두 개의 동사 it will relieve, 두 번째 it should reduce라는 두 개의 동사구가 병렬되어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이 뭐할 것이다? 이러한 감기의 duration, 지속기간이죠? 감기의 지속기간을 줄여줄 겁니다. 줄여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이죠. So, please keep these tips in mind. 그래서 이러한 팁들을 명심하세요 하고 내용은 끝납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방송은요, 뭔가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가 봐. 그래서 여름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감기인 걸 알고 있었나요? 라고 뭔가 청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면서요, 쭉쭉 세 가지의 이런 팁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treatment라는 치료법이라는 명사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뒤에 tip이라는 어떤 조언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음을 treatment tip, 다시 treatment tip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서 treatment tip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ake an appropriate medicine에서 take an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take an appropriate medicine.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소리 내서 지금 문장 한번 발음해 볼게요. The final treatment tip is to take an appropriate medicine. 자, 이 부분 그대로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The final treatment tip is to take an appropriate medicine.
0: 네, 진짜 treatment tip처럼 들렸죠. 그리고 taken이라고 해서 그 사운드가 관사 뒤에 어로 넘어가서 이렇게 사운드가 나는구나라고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Cold Remedie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치료법이라는 뜻의 Treatment이란 단어를 봤었는데요. 같은 뜻의 영어 단어는 Remed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들, 자, 크게 어떠한 것들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먼저 stay hydrated. 자,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hydra라고 하면요. 원래 어원 자체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hydrate라고 하면 수화시키다. 쉽게 말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So, stay hydrated. That means drink a lot of water, right? 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대요. Because water helps loosen congestion. 자, congestion이라고 하면요. 1번의 의미가 혼잡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정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요. 아니면 막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흔히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히고 목도 답답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바로 물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돕는데요. 그리고 몸이 탈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Avoid coffee and caffeinated sodas. 자, caffeinated라고 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러한 탄산음료들을 피해야만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어떤 탈수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뭐 해야 된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런 카페인 성분들이 탈수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드니까 주로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가글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자, 가글이라는 영어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어요. Gargle, gargle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Salt water gargle이라고 하면 소금물로 가글하는 거, 입을 헹구는 것이 이렇게 아픈 목을 soothe,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의 어떤 cold remedies를 함께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Grammar Clear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서답형으로 또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A와 B와 CT, 자, 밑줄 친 이것들 중에서 어법상 성격이 다른 것을 한번 골라 볼게요. 자, A번에도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B번에도 that. 그리고 C번에도 that. 그리고 D번에도 that. 자,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학교에 있을 때 많이 시험 문제로 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먼저, that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크게 네 가지로 쓰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는 지시 대명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접속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아니면 관계 대명사, 아니면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자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A번의 that을 확인해 보면요, 앞에 나와 있는 is라는 동사와 그리고 뒤에 goes라는 누가 봐도 es가 붙어 있는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다시 말해 접속의 역할을 하는 I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that은 뭐다?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 대명사 되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xperts say,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hat's really the best treatment for dealing with the summer cold. 여름 감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that이 정말로 최고의 치료법이래요. 자, 여기에서 문맥상 that은요, 전형적으로 지시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Getting plenty of rest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휴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that은 뭐다? 지시 대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대명사는요,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는 게 가능하고요. 대신에 접속의 역할은 할수 없어요. 자,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번과 D번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contai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포함하다, 무언가 함유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앞에 자리에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시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자, 컨테이너 동사니까, 동사 앞에 명사는 뭐다? 주어.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지시 대명사 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맞아요. 접속의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따지시면 됩니다. 자, that 앞을 쭉 보니까요, 동사처럼 보이는 아이, avoid가 보이죠. 그래서 avoid라는 피하다라는 동사와 contain이라는 동사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해야만 해요? 맞아요. 접속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접속 역할을 하는 건 뭐다? 맞아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C번의 that은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접속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디본으로 가볼게요. 디본도 마찬가지로 contain이라는 동사가 앞에 있는데 뒤에 has라는 누가 봐도 동사가

있죠. 그 다시 한번 has라는 동사 앞에 앉아 있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접속이 역할을 해야만 하는 디본도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실은 원래 우리 지문에서는 which였었는데 선생님이 같이 호환이 되는 관계 대명사 대수로 바꾼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정답 이제 우리 알수 있네요. A부터 D까지 바로 B번만 제외하고 B번만 지시 대명사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계 대명사들이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이스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부사 there는 비교급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정답은 X예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 빼고요. 다 쓰셔도 돼요. much라든지 아니면 even, still, a lot. 이런 아이들, for 이런 부사를 쓸수 있지만 유독 where는 쓸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voice quiz는 이거예요. 지시대명사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cold remedies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자, 여긴 딱 봐도 스터디 카페네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죠, 케빈이? So funny. 크리스틴, check this out. 진짜 재밌다. 크리스틴, 이것 좀 봐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둘이,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깨달았습니다. What am I doing?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Kevin, this is not the time for playing around. Kevin, 지금 놀 시간이 아니야.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You need to hit the books. 너 공부 좀 해야 돼. You need to hit the books.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케빈은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네요. 어? That sounds painful. 정말 아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Hit the books?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 아파, 아파, 아파. 아우치. No, no. It means you need to study. Your test is in a few days. 아, 그 뜻이 아니야. You need to hit the books는 공부를 하란 뜻이야. Your test is in a few days. 시험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케빈 울고 있어요. 아하, that's what the hit the book mean. 아, hit the book 뜻이 그 뜻이었구나. I got it. 알겠어. I'll study now.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Can you pass me my notebook? 혹시 내 노트북 좀 전달해 줄수 있어? 라고 케빈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The notebook that you just bought? 혹시 이 공책 너가 아까 산 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No, no, no, no. Not the note, the computer. You know, notebook. 아, 노트 말고 그 컴퓨터 알잖아. 그 노트북. Oh, this isn't a notebook. It's a laptop. 아, 이건 노트북이 아니야. 이건 랩톱이라 그래. 그렇죠. 노트북은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만 노트북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노트북이 아닌 랩탑. 네. 랩이 여기 허벅지 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탑, 위에다 놓는다고 해서 랩탑이라고 합니다. 랩탑.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케빈이, 오, 랩탑. Learning English with you is so fun and easy. 아, 정말 너랑 영어를 배우는 건 정말 재밌고 정말 쉬워. 라고 케빈이 재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니,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세상엔 공짜란 없어. Could you get me some macarons? 혹시 마카롱 좀 사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Yes, ma'am.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Okay, everyone.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Hello, Jamie. How are you?
1: I'm fine.
0: 제이미, 요즘 소문 안 좋아? 공부 잘안 한다고 들었어. 시험 기간이 코앞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You need to hit the books. 너 공부 좀 해야 돼. You need to hit the books.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더. Very good. 잘했어요. 공부 좀 해. 어우, 냄새. 어우. 다음 문장. You need to brush your teeth. 보셨죠, 여러분? You need to를 응용한 거죠. You need to brush your teeth. 너 양치 좀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need t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업 시리즈 우리 신명나게 시작을 했죠. 오늘도 업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들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까요? It's already 7 a.m. So you need to wake up right now. 이미 아침 7시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 What happened to my alarm? I totally missed it. 어, 뭐야, 내 알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 놓쳐버렸네. That's not important right now. Please hurry up.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얼른 서두르렴. 자, 여기까지 아침에 굉장히 흔한 선생님은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온 대화였습니다. 자, wake up과 hurry up 두 가지 표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up을 이미지로 봤었죠. 요렇게 올라가는, up, up 올라가는 그림 혹은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 어떤 결과가 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데요. Wake up과 hurry up 두 개의 이미 의미 알고 있는 친구들 많겠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wake up은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wake가 정신이 깨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이 깨가지고 우와 해서 일어나는 잠에서 깨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It's already 7 a.m. 벌써 아침 7시야. 너 지금 당장 wake up 해야 해. 일어나야 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wake up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잠을 자다가 몸을 일으킨다라는 느낌 말고도 이렇게도 씁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만약에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need to wake up 넌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해석이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서의 wake up은요 일어나다의 의미인데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o wake는 아까 선생님이 정신이 깨는 이라는 뜻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ake up 자체는요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자다가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요 느낌도 당연히 되겠지만 정말 정신을 차리는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일어나다로 get up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get up과 wake up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건데요. get up은요, 신체적으로 누운 자세였다가 일어나는 자세, 요 자세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 get up이에요. 그래서 정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날 이 상황에서만 get up은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wake up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표현이죠. 그래서 wake는 정신이 깨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도 되고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hurry up인데요. 정말 많이 들어봤을 표현이죠. hurry up, hurry up, hurry up, hurry up,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이렇게도 예능 같은 데서 굉장히 자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please hurry up, 서둘러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We'll be late for certain. 우리는 분명히 늦을 거야. For certain 하면 분명히, 확실히 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린 확실히 늦을 것 같아. 늦을 거야. If you don't hurry up. 너가 서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o hurry up은 빨리빨리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일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Wake up은 일어나다 라는 뜻 갖고 있고 Hurry up은 서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뭔가 텐션을 올리고 일어나야 하는 요 그림과 관련이 있죠. 말 그대로 일어나다고 서두르다도 지금 이렇게 속도가 된 거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표현과 관련된 퀴즈 한번 네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연달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제시간에 일어난다. 자, 그쵸 여러분? 뭐 칼같이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거 너무 좋은 거니까요. 자, wake up, up. 정신이 up 깨는 거예요. wake up. 같이 읽어봅시다. People with good sleeping habits always wake up on time. People with good sleeping habits always wake up on time. 좋아요. On time이 제 시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은근히 안 같이 따라 읽는 것 같은데 좀 따라 읽어주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주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쉽죠? 그래요, 맞아요. wake up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get up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get up, wake up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I usually wake up at 7 in the morning. I usually wake up at 7 in the morning.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서둘러라. 안 그러면 늦겠다. 자, 서두르는 거니까 속도를 올려야죠. Hurry up.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or you'll be late가 안 그러면 늦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명령문 플러스 or 하면은 뭐뭐 해라. 안 그러면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Hurry up. Or you'll be late니까 서둘러라 안 그럼 늦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명령문에 and가 붙으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라고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nd와 or이 아예 의미 차이가 확 생겨버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urry up or you'll be late. Hurry up.

0: late. 좋아요. 마지막 문제 봅시다. 나는 버스가 서둘러서 얼른 왔으면 좋겠다. 자, 버스가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Hurry up!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hurry up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서둘러라! 라고 할 때 주로 쓰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읽어볼게요. I wish the bus would hurry up and come. I wish the bus would hurry up and come. 됐습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t's already 7 a.m., so you need to wake up right now. What happened to my alarm? I totally missed it. That's not important right now. Please hurry up.
0: 자, 이렇게 업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업의 기본적인 느낌이랑 세 개 표현을 봤었고 오늘 두 개로 더 추가로 본 거네요. 뭐였죠? 그쵸.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wake up. 서두르다에 해당하는 hurry up.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사실 wake up, hurry up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봤던 뭐 eat up, stand up 뭐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 뭔가 익숙할 만한 그런 표현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볼 업 표현은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업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업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See. S-E-E. See. See. Smell. S-M-E-L-L. Smell. Smell. Hear. H-E-A-R. Hear. Here.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senses, 감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감각은 영어로 sense라는 건데요. 참 흥미롭죠?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영어로 같이 배워볼게요. Our first word is see, 보다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죠. See. 그 다음은 smell, 냄새 또는 냄새 나다, 냄새 맡다. 와우, 뜻이 여러 개 있네요. 명사, 동사 다 있어요. smell. 그 다음은 hear, 듣다 또는 들리다예요. 우리는 ears, 귀로 듣죠. hear. Very good.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보다, see. 자, 이 발음을 길게 끌어주세요. See. Good job. 냄새, 냄새 나다, 냄새 맡다. Smell. 그때 L 발음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Smell. That's right. 듣다, 들리다. Hear. 자,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Hear.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ee, see. Smell, smell. Hear, hear.
0: 이제 예문을 배울 시간이죠. Can you see that airplane? 저 비행기가 보이니? 우리가 하늘을 보면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see, 보다. 이 단어 나왔네요. Now it's your turn. Can you see that airplane? Good job. Next, we smell with our nose.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는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향긋한 꽃향기도 smell 할 수 있죠? Okay, now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smell with our nose. 잘했어요. Next, can you hear my voice? 내 목소리가 들리니? 자, 들을 수 있어. Can you hear?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Voice는 목소리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voice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따라해보세요. Can you hear my voice?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ouch. T-O-U-C-H. Touch. Touch. Taste. T-A-S-T-E. Taste. Taste. Feel. F-E-E. L. Feel. Feel.
0: Our next word is touch. 만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손으로 뭔가를 만질 수 있어요. Touch. Next, we have taste. 맛 또는 맛이 나다. 명사, 동사 둘 다 있네요. 우리는 입으로 taste 할 수 있어요. Yummy. 그 다음은 feel, 느끼다 또는 촉감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손으로도 느끼고요, 마음으로도 느끼죠. Feel. Ok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만지다, touch. 친구들, 터치가 아니라 아 소리하고 끝에 ch 발음을 내보세요. Touch. Very good. 맛, 맛이 나다. Taste. 자, A 발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Taste. Good job. 느끼다, 촉감, feel. 친구들, 이 발음을 길게 내보는 거예요. Feel.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ouch. Touch. Taste. Taste. Feel. Feel.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Do not touch the painting. 그림을 만지지 마세요. 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문구 같은데요. That's right. 우리가 보통 museum,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눈으로 감상을 해야 되죠. Do not touch. 많이 볼 수 있어요. Now it's your turn. Do not touch the painting. Very good. Okay, next. The dish tastes delicious. 이 요리는 맛있다. 친구들, 요리라는 말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dish라고 해요. 그리고 맛있다, tastes.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봐요. 맛있다, tastes delicious라고 해도 되고요. Oh,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Practice. This dish 또는 the dish tastes delicious. Wow, that wa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 feels very happy. 아이는 매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친구들, 느끼다, feels 여기 나왔네요. 잊지 말아요. 그리고 very happy, 행복감을 느낀다, feels very happy 이렇게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0: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 문장 같이 말해볼까요? The child feels very happy. 아주 잘했어요. Well done today. Okay,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See. See. Smell. Smell. Hear. Hear. Touch. Touch. Taste. Taste. Feel. Feel.
0: 친구들, 오늘은 senses, 감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를 배워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5강인데요. 오늘도 여가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워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멋진 골을 넣으면 모두가 환호하죠. 우리 팀이 이기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운동 경기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의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이렇게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지면 조금 낙담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표현들, 운동 경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in인데요. 경기에서 이기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메달이나 상 등이 나와서 메달 등을 따다 혹은 획득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을 때 사용을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 영단어 바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win, W-I-N, win. 그래서 우리 승자를 뭐라고요? 승자, 이긴 사람을 winner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ant to win this game. We want to win this game. 우리는 이 게임에서 뭐 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우리 게임을 하면 당연히 이기고 싶겠죠? We want to win this game 하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win의 과거형은요, won이에요, won. 그래서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라고 했는데요. Win a medal 하면 메달을 따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메달을 딴 거죠. 근데 무슨 메달을 땄다? Gold medal, 금메달을 땄네요. In the race, 달리기 경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 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win인데 이렇게 이기다로 쓰일 때도 있고 금메달을 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이길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다라는 표현은 lose라고 읽어요. 얘를 발음할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lose 아니고요. lose. 굉장히 길게 발음을 합니다. lose. 그리고 이 s는 z 발음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lose. 따라해 볼게요. lose. 지다입니다.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lose. L, O, S, E. lose. 지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볼 건데요. 조금 길어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Our rival is very strong, but our team will not lose. 여러분, 라이벌. Our rival is very strong. 우리의 상대팀이 매우 강해요. 하지만 our team will not lose. 우리 팀은 지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will not lose라고 했으니까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fans cheered loudly, but the team lost a ga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lost는 다른 표현 이런 거 아니고요. 위에서 나온 lose의 과거 형태입니다. lose의 과거 형태를 우리 lost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The fans cheered loudly. cheer이라는 건요, 여러분, cheerleader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원하는 거죠? 팬들이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하지만 그 팀은 게임에서 뭐 했어요? 졌다가 되겠네요. The fans cheered loudly, but the team lost a game. 우리 lose의 과거형인 lost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습니다. lose, 지다였고요. 이어서 우리 player 알아둘게요. player. 이 player에서 play라는 표현이 경기를 하다입니다. 경기를 하다. 뒤에 있는 er은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알아두면 좋은 운동 종목 영단어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축구하면요. 영어로 soccer이라고 합니다. 축구, soccer. 그리고 농구는요. 농구는 영어로 basketball이라고 합니다. basketball. 농구에 있는 골대가 바구니 모양이죠? 이 바구니를 우리가 영어로 bas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sketball 하면 농구라는 스포츠고요. 또 이어서 야구입니다. 야구는 baseball. 뭐라고 해요? baseball.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인데요. 우리 배드민턴 읽을 때 배드민턴이라고 하지 말고 삼음절로 읽는 거예요. badminton. 한번 더. badminton. 네, 앞으로 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는 badminton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그대로 읽어요. tennis. tennis. 그리고 오른쪽에 배구라는 스포츠는 volleyball. V니까 volleyball. 이렇게 읽어주어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스포츠, 종목 영단어들은요, 읽고 쓰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교환해보면서 꼭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 이렇게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로 시작해요. Player. Player. 자,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자, 이기다라는 단어는 win. 자, 그런데 질 수도 있어요. 1대5로 졌습니다. 우리 경기에서 지다라는 표현은요, lose라고 해요. 단어의 발음 주의해 주세요. lose. 자, 여기까지 오늘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신나게 불러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노래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Today's song, Roll That Ball.
0: 네, 여러분, 공놀이 좋아하나요? 공을 통통통통 튀기기도 하고 슝 저 멀리 던지기도 하고 떼굴떼굴떼굴 굴릴 수도 있죠? 오늘의 노래는 공놀이 하면서 부르기에 참 좋은 노래예요. 제목은 Roll That Ball. 신나게, 오늘도 신나게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굴리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roll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roll, 굴리다, roll. Very good. 다음 단어는 이번엔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은 통통통 튀겨야 하죠? 튀기다. bounce, bounce. 뭐라고요? bounce.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다음 단어는 야구공을 저 멀리 슝 던져야 하죠. 던지다는요. throw라고 합니다. throw, throw. Excellent.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는 새빨간 산딸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빨간 어떻게 말할까요? red입니다. 다시요. red, red. Very good. 다음 단어는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영어로 town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town, 마을을 town이라고 합니다.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오죠? 랩비트에 맞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Roll.
0: 굴리다.
1: Bounce.
0: 튀기다.
1: Throw.
0: 던지다.
1: Red.
0: 빨간.
1: Town.
0: 마을.
1: That.
0: 저것.
1: Ball.
0: 공.
1: Down.
0: 아래로.
1: To.
0: 무엇 무엇 쪽으로.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ll, 굴린다면 roll, roll. Tong, tong, 튀긴다면 bounce, bounce. Shoom, 던진다면 throw, throw. San 딸기가 빨갛다면 red, red.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은 town, town. Super grea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을 익혀볼까요? 네, 여러분, 문장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굴리세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Roll that red ball down to town. 한 번 더요. Roll that red ball down to town.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이번엔 튀기세요예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튀기세요. Bounce that red ball down to town. Bounce that red ball down to town. Excellent. 마지막 문장은요. 던지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던지세요. Throw that red ball down to town. Throw that red ball down to town. Fantastic!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부를 준비가 모두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도전해 볼까요? Roll that ball. Ready, set, go!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재미있는 공놀이! 공을 튀기기도 하고 슝 던지기도 하고 또 떼굴떼굴 굴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노랫말에 나온 여러 단어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ord, 첫 번째 단어는요. 볼링이네요. 볼링은 공을 굴려서 핀을 맞추는 스포츠죠.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중에 roll, bounce, throw 이 단어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Lati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Do you like hiking? Do you like walking in the mountains?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음 먹고 가면은 좋기는 한데 좀 나서기는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나설 마음을 주는 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가는 거예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그 짐에서 만났던 데이빗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케빈이 자꾸만 뒤처지니까 데이빗이 케빈을 격려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시원한 산으로 하이킹, 등산을 온 세 사람. 그런데 케빈은 뭔가 힘들어 보이죠? I haven't done this in a while. 오랜만에 하이킹을 와가지고 좀 힘이 든가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이랑 데이빗은 너무 좋습니다. Fresh air, 공기는 상쾌하고 한국에는 so many mountains, 산도 많아가지고 하이킹하기 너무 좋다.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죠. 뭐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우리 케빈 힘든가 봅니다. Can we take a little break? Can we take a little break?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래? 라고 휴식을 제안하죠. 자, 이렇게 짧게 쉬는 것을 break라고 표현을 합니다. break가 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Take a break, 짧은 휴식을 취하다, 잠깐 쉬다. 문장에서는 let's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쉬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또 쉰다고 할 때 우리 5분만 쉬자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let's take a 5-minute break라고 얘기합니다. Let's take a 5-minute break, 5분만 쉽시다. 이 표현은 점점 줄어서요. Let's take 5라고만 해도 5분 쉬자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갖고 온 간식 먹고 이러면 좀 힘이 날 거잖아요. 무슨 간식 먹나 봤더니 크리스틴은 사과를 가져왔네요. 등산에는요, 수분이 많은 오이나 사과 같은 간식이 좋다고 하죠. 한 입 먹더니 It's so much sweeter. 여기 등산하고 먹으니까 더 달게 느껴져 감탄을 하네요. 더 단이라는 표현이 sweeter이라고 사용이 되었죠. sweet이라는 형용사에 er 붙여서 더 뭐뭐한, 더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비교급이라고 부르는데요. It's warm에다가 er 붙여서 it's warmer here이라고 하면 여기가 더 따뜻해. 또 it's much cleaner. clean 뒤에 er 붙였죠. 더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훨씬 더 깨끗하지. 이렇게 비교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달콤한 초코바를 먹고 있네요. 역시 단 거를 먹어야죠. This sugar is making me feel better. 단 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feel better. 이 better 부분은 er 붙이지 않고 비교급을 나타냈네요. 맞습니다. er 붙이지 않고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요.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ad, 나쁜, worse, 더 나쁜, many, 많은, more, 더 많은 이런 단어들은 er를 끝에 붙이지 않고 단어 모양이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간식도 먹고 쉬었으니까 다시 등산 시작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케빈은 ready? Okay. 뭔가 내키지 않아 보이죠. 충전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꾸만 두 친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죠. Kevin keeps falling behind. Fall behind가 뒤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케빈을 우리 데이빗이 격려를 해주죠. Kevin, come on,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Shake a leg. Shake a le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ake는 우리 알고 있듯이 흔들다 잖아요. 흔들어. 그리고 a leg, 다리 한쪽을 흔들어. 말 그대로 다리 한쪽을 흔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빨리빨리 움직여라, 서둘러라, 재촉하는 표현이 바로 shake a leg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hake a leg. 자,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Shake a leg. 빨리빨리빨리 서둘러 서둘러 이렇게 이제 재촉 겸 격려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we're almost at the top. 정상이 가까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케빈은요, 자기는 아까 간식 먹고 쉬던 곳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 케빈, 정말 못 말리는 케빈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빨리빨리 shake a leg, shake a leg. 자,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 재촉하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chop cho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이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빨리빨리 서둘러 chop chop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스쿨버스 오려면 얼마 안 남았어.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되는데. 예, 서둘러. 빨리빨리. 어떡해요? chop chop. chop chop. 소리도 재미난 표현이죠. 반대로요, 좀 기다려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너의 말을 잘 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겠죠? Hold your horses. 서두르지 말고 급하지 않다, 재촉하지 마라, 진정해라, 기다려라 다될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뀐 지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뒤차가 빵빵, 빵빵,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네요. 아유, 그참 성미 급하네. 좀 기다리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Great. 이번 시간에는 서둘러라, 좀 기다려라, 상반된 표현들 배워봤죠. Shake a leg 또는 chop chop 이런 표현도 있었고, hold your horses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그리고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Can I come in?
2: Yes, you can.
1: Oh, wow. What a cute puppy. Can I sit here and touch him? Can I take a picture with him?
2: Sure.
1: Can I give him some snacks?
2: Sorry, you can'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도 친구들 눈여겨 보고 듣고 있죠? 오늘은 what a 요 표현 아주 중요하고요. Puppy, touch, take a picture,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snacks, 이렇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at a예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what a 하고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what은 물어보는 무엇 what이 아니고요. 정말 뭐뭐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표현이 돼요. What a, 그리고 꾸미는 말, 그리고 뭐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감탄하는 표현이 된다. 이건 우리 대화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Puppy 나왔네요. Puppy는 강아지예요. 우리 개는 dog잖아요. Baby dog. 아기 개는 puppy. 줄여서 pup이라고도 해요. Touch. Touch. Touch는 만지다 라는 뜻. Take a picture. 좀 길죠? Picture. 이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되는데요. Take a picture이라고 하면 사진을 찍다. Snack. Snack. snack은 간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말로 스낵이라고 하면 보통 과자를 얘기하는데요. 영어에서의 snack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로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식사 아니고 중간에 먹는 가벼운 음식, 간식류는 다 모아서 snack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아이가 똑똑똑 Can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되나요?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남자가 Yes, you can. 네,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딱 들어갔더니 Oh, wow!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죠. 와, what a cute puppy! 나왔네요. What a, 아까 뭐뭐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What a cute puppy! 귀여운 강아지를 봤으니까 이거 무슨 뜻? 정말 귀여운 강아지네요. 이렇게 감탄하는 말. What a cute puppy. Can I sit here? 저 여기 앉아서 and touch him.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him이라고 한 건 우리가 그냥 동물은

0: 우리가 is로 표현을 하지만 반려동물은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암컷, 수컷, 여자, 남자 따라서 her, him 이렇게 사람처럼도 표현할 수 있어요. Can I sit here and touch him? 저 여기 앉아서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him? 사진 강아지랑 같이 찍어도 돼요? 그랬더니 sure, 아, 물론이지. Can I give him some snacks? 이거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막 동물들한테 먹이 주면 먹이 막 먹고 이런 거 귀여우니까. Can I give him? 제가 그에게, 강아지에게 some snacks, 간식을 좀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sorry, you can't. 미안하지만 그거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왜냐면 강아지 따라서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주인들이, 강아지의 주인들이 먹는 음식을 되게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sorry, you can't.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65. 65 눌러서 581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누르면 문장이 완성. 뜻까지 알아보기. 첫 번째.
1: Can I use it?
0: 아하. Can I? 제가 뭐 해도 될까요? Use it? 하고 물어봤죠. 사용해도 될까요?
1: Can I come in?
0: 아, 이건 우리 나왔던 문장이다. Can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1: Can I sit here?
0: Can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1: Can I wait here?
0: 이번에는 Can I wait here이에요. Can I wait here? 제가 여기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1: Yes, you can.
0: 저 지금까지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했고요. 이제는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Yes, you can 하면 응, 너는 해도 돼. 허락해주는 거.
1: Sorry, you can't.
0: 이번에는 sorry, you can't. 미안하지만 안 돼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냥 no보다는 sorry 붙여주면 훨씬 다정하게 느껴지죠. 기분 상할 일 없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강아지를 만져도 될까요? 강아지에게 간식을 줘도 될까요? 강아지와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이제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2 들어가 볼게요. 허락 요청하기. Can I?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펭수.
2: Hello.
0: Hi.
2: This is my dog. Charlie.
0: 어, 귀여워. 강아지를 소개해 줬어요. 강아지를 만져도 될까요? Can I touch him? Charlie는 남자 이름이니까. Can I touch him? 된다고.
2: Yes, you can.
0: 된대요.
2: Charlie wants some snacks.
0: 간식 먹고 싶대. 제가 강아지에게 간식을 줘도 될까요? Can I give him some snacks? 이렇게 물어볼게요. Can I give him some snacks? Yeah.
2: Yes, you can.
0: 된대.
2: I think Charlie likes you.
0: 너 좋아하나 봐. 강아지와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Can I? 그렇지. Take a picture with Charlie? 이렇게 물어볼까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Charlie?
2: 된대.
0: 펭수는 되게 너그러운 질문이에요.
2: See you.
0: See you. 오, 오늘의 대화는 특별히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쵸?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친구들, 뭔가 what a cute puppy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감탄하는 표현을 조금 더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Hi, AI 니콜. 감탄하는 표현 알려줄래? 감탄하기. What a big bag. 가방이 정말 크구나. What a nice weather. 날씨가 정말 좋다. What an old car. 차가 너무 낡았네. 오,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네요. What a 또는 what an. 이건 뒤에 꾸미는 말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What a

0: Big bag. 가방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 놀랄 수 있죠. Big bag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What a nice weather. 이런 말도 쓸수 있죠. 날씨가 정말 좋구나. What a nice weather. 그리고 What an old car. 이 뒤에 오는 말이 old라서요. 이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보다는 on을 써요. What an old car. 차가 너무 낡았네. 이렇게 what a, what an 써서 다양한 감탄하는 표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 그리고 감탄하는 표현들 배워봤죠? 배운 내용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뭐 재활용도 있었고요. 버리다도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러면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family is cleaning. 우리 가족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ut look over there. The little boy is going to the bathroom. 우리 남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That's right. 그리고 보니까 아빠는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그렇죠? He's vacuuming. And this little girl is holding on to a small shirt. 정말 작은 셔츠를 들고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기특하게도 우리 강아지는 입에 쓰레기를 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자, 우리 화장실 물 내리는 거,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뭔가를 버려라, recycle, 재활용해라, give something away, 뭐를 나눠줘라,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무슨 의미였어요? 나 화장실 갈 거예요 라는 말이었죠, 그쵸? Go to the bathroom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화장실이 bathroom만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bathroom은 보통 욕조가 있는 집의 화장실을 뜻한다 라고 했죠. bath가 목욕이란 뜻이거든요. 뭐 욕조란 뜻도 있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restroom이라고 가장 흔하게 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toilet은 사실 변기라는 뜻인데 변기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toilet을 그냥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거 번갈아가면서 써도 돼요.

수석 욕자가 없는 뭐, 그 학교의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할 때 I'm going to를 썼잖아요. 나는 어떤 장소에 가고 있어, 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school. 저 학교 가요,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저 슈퍼에 가요, 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는 마트라고 부르는 그런 큰 대형마트 있잖아요. 슈퍼마켓이라고 보통 부르고 슈퍼라고 줄이지는 않습니다. 슈퍼마켓 전체 다 해야 돼요. I'm going to the library. 어디였죠? 도서관이었죠. I'm going to the library. 저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었죠.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도 기억나죠? Flush the toilet. 일단 forget은 깜빡하다고요. Flush the toilet이 변기에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이라고 하면 변기에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 라는 뜻이었죠.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숙제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문 닫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치아 닦는 거, 치카치카 하는 거, 양치하는 거 잊지 마. 요런 말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what's that? 그거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trash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인데 보통은 물기가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했죠. 그래서 뭐 종이 쓰레기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은 trash이고요. 보통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좀 물기가 있는 쓰레기들을 garbage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여기서 throw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throw는 원래 던지다예요. 근데 뒤에 away가 붙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버리다 라는 뜻이 된 거죠. throw away the trash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was going to. 자, 웃기. 아까 I am going to 라고 할 때는 나는 뭐뭐 할 거야,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었는데 was가 됐잖아요. was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I was going to. Very good. Do it now, please.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도 우리 대화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do it now. 이렇게 do it 다음에 어떤 시간 표현이 나오면 그 시간에 해라 라는 말이에요. Do it later. 나중에 해요 라는 말이고요. Do it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이니까 내일 해요 라는 뜻이겠죠. The day after tomorrow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일 다음 날이니까 모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레 하세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 다음에 요일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해. 이렇게 do it 다음에 다양한 시간 표현들을 넣어봤습니다. Should I throw this away? 자, 여기서 throw away라는 표현이 나왔죠? 버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Should I throw this away? 근데 이렇게 should I를 시작하는 질문은 어떤 행동을 제가 해야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갈까요? Should I eat now? 제가 지금 먹을까요? Should I go to sleep? 제가 잠을 자러 갈까요? Should I call you?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까요? 이런 문장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었죠. No, let's recycle! 이라고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말이었죠, 그쵸? Let's recycle. 이게 바로 우리 재활용합시다 라는 말이었어요. Okay, what should I do? 그럼 recycle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될까요? should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should I 뭐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what이 붙어서 무엇

0: 무엇을 제가 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What should I do? 자, put it in this bag 라고 했죠. put은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가방 안에 넣어 이런 말이었고요. put it 다음에 또 어떤 장소,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봤었죠. 예를 들어서 put it on your desk. 책상 위에 여기서는 놓다라는 뜻이겠죠. 넣다가 아니고. 자, 책상 위에 놔. put it on your desk. put it here. 여기에 놔. 저기에 놔는 put it there 였죠. 그래서 put it 다음에 다른 장소가 오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우리 친구들 작년에 입었던 옷 아니면 진짜 몇 달 전에 입었던 옷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this shirt is too small 이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 shirt는 셔츠라는 뜻이었죠. 근데 영어는 shirt라고 하면 티셔츠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다른 것도 작다고 해볼까요? 아, 근데 small 앞에 2가 붙어서 너무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뭐가 너무 작아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This sweater is too small. 이 스웨터가 너무 작아 라는 말이었고 This ring is too small. 반지도 작아질 수 있죠. 그리고 These socks are too small.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this가 these로 변하고 그 다음에 is도 are로 변한다고 했죠. These socks are too small.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give it aw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give it away는 누구에게 뭐 나눠줘 이런 말인데 give away가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죠.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더니 put it in the clothes box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까도 우리 연습했던 거네요. 그쵸? put it 다음에 어떤 장소. 근데 여기서의 장소는 clothes box. 옷 기부함이었죠. clothes box. 이것도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저기 있는 저 남자친구.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변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가 깜빡깜빡하고 물을 안 내려보내나 봐요. 그쵸?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여기 조그만한 셔츠를 들고 있어요. 아, 바지인가요? 네, 바지네요. 너무 귀엽네요. 그러면 그때는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바지는 pants.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양쪽이 들어가니까 물론 하나긴 하죠, 옷은. 한 점이긴 하나 pants,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뭔가를 물고 있어요. 쓰레기를 물고 있죠, 그쵸? Should I throw this away?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자, 엄마는 지금 보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아, 그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Put it in this bag.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다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복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원어민이 말할 때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I'm going to the bathroom.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Let's recycle. Put it in this bag. These pants are too small. Give them away.
0: (목소리)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물 내리세요. Throw something away. 뭘 버리세요. Recycle. 재활용하세요. And give something away. 뭐뭐를 나눠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복습을 쭉 해봤는데 참 유용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복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어?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Friday. Write about my dream job. I can write about my dream job.
0: 얘들아,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그치? 자, 금요일은 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날이지요? 어우,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Write about my dream job. One more time. Write about my dream job. Dream job 하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직업이 혹시 있을까요? 쌤은 있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꼭 이게 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자, 글을 쓸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look and talk 글을 해보면서 쌤이랑 아이디어 얻어볼게요. Here we go.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쌤이 참 멋있게 생각하는 직업이 뭘까요? 바로 pilot입니다. 자, pilot, 바로 비행 조종사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치? 하늘을 매일 나는 상상을 하면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네요, 그쵸? She's dreaming about being a pilot, right? 자, 그럼 한번 우리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짜자잔! Pilot 딱 나왔어요. 자, pilot, pilot. 비행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써보자고. 내가 꿈꾸는 직업은 파일럿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써볼게요. 짜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자, 제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pilot 넣어줄게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좋습니다. 자, 그리고 dream about airplanes all the time. 이 여자애는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dream about, 뭐뭐에 대해서 꿈을 꾸다란 뜻인데 매일매일 all the time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꾼대요. 비행기에 대해서 늘 상상하고 막 좋아한다란 뜻이겠죠? 근데 쌤이랑 배웠던 표현 중에 밤낮으로 하루 종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날이랑 밤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뭐였죠? 맞습니다. Day and night였죠.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짠! 넣어줘볼게요. 그렇다면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가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밤낮으로 하루 종일 비행기에 대해서 꿈꿉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우, 이 친구 나중에 진짜 조종사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자, practice and train 단어가 또 나왔네요. practice가 뭐예요? 연습하다죠. train은 훈련하다라는 뜻이었어. 선생님이랑 또 이번 주에 이거 배웠어. 열심히 훈련하다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 train을 사용해서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자,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will a lot and 따라라란.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I will a lot. 무엇을 많이 할까? 무엇을 많이 할것 같아요? 연습하는 것을 많이 할것 같아. 그쵸? 자, 연습하다 영어로 practice죠. So I will practice a lot and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열심히 훈련하다 단어 어떻게 완성시켰지? 자, 훈련하다는 train이고 뒤에 열심히란 단어가 들어갈 거야. 짠! 그래서 train hard가 되겠습니다.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자, I will practice a lot.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을 거예요. 라고 하네요. 멋지죠? 자, 그리고 guest on my plane 나왔어요. guest 우리 단어 배웠다? guest는 손님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guest on my plane 하게 되면은 비행기에 타는 승객들, 손님들이란 뜻입니다. guest on my plane. 자,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짜잔. meeting on the plane will be 짜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meeting 누굴 만나겠어요? 그쵸? guest를 만나겠죠? guest. Okay. So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자, 승객들을 만나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이 여자의 표정을 봐서는 매우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신나는 쌤이랑 배웠어. 빨리 생각해 봐. 2로 시작하는 거. 그쵸? Exciting입니다. 그래서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exciting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만나는 것은, 승객을 비행기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신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My dream job. 내가 꿈꾸는 직업.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내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나는 밤낮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꿔요.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을 거예요.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승객들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exciting, 신날 거예요 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라이팅이었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티가 되어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My dream job.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2: Hello, world.
3: Hi, everyone. Today, we will meet some great people from history.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위인들을 만나볼 거예요. Thanks to these great people, our world has become a better place. 이 위인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Let's start with this great lady.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또 월요일날 봐요. 오케이?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Friday. Weather around the world. I can talk about weather around the world.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day's topic is weather around the world. 네, 세계 날씨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 다양한 날씨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세계 날씨 리포터가 돼볼 거예요. 재미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날씨를 소개하게 될지 한번 그림을 보고 확인해보죠. 와, 이렇게 네 개의 날씨가, 그리고 네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Malaysia, Scotland, Canada, Australia 이렇게 있는데, 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엄청 더운 날씨예요. 스코틀랜드는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천둥번개가 치고 그런 날씨고, 또 캐나다는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네요. 그리고 호주는 너무 온화한 걸 보니까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그런 날씨인가 봐요. 그럼 우리 글쓰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First, 자, 먼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시티입니다.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네, 따라해보세요.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Very good. 자, city라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네, it's 땡땡 outside. 밖은 너무 더워요 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it's 땡땡 outside 했으니까 밖에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더워요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너무가 뭐였죠? it's too 라고 얘기해야 되고, 더워요는 hot. 그래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Very good. 보세요.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시티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ook, she's 땡땡. 땀을 흘리는 중,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3, 2, 1. Sweating이었죠? Sweat가 땀입니다. 그래서 sweating 하면은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Look, she's sweating. 따라해보세요. Look, she's sweating. Look, she's sweating. That's right.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Rory입니다.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따라해보세요.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Next, this is Rory.

Surrey in Scotland. Good.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날씨 상태를 표현을 해볼 텐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흠뻑 젖었어요. 지금 흠뻑 젖은 그런 막 빗방울이 맺혀

쏟다. 뭐 컵이나 양동이 같은 데서 물이 쏟아지다 할때 pour 하는데 it's pouring 하면은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는 흠뻑 젖었어요라는 표현을 이제 해볼 건데 여기서 젖었어요는 wet고 이제 흠뻑을 빈칸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또 힌트는 이렇게 담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담그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2, 1. He's soaking wet라는 표현 우리 배워봤죠? He's soaking wet 하면은 흠뻑 젖은 그 상태를 뜻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Very good. 그러면 근데 이제 우산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 젖어 있는 거겠죠? 우산 어디 있어? 우산. 우산 영어로 뭐였죠? 3, 2, 1. Umbrella. That's right. Where is his umbrella? 따라해보세요. Where is his umbrella? Where is his umbrella? Very good. Now,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 볼까요? 캐나다에는 Olivia입니다.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Repeat after me.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Very good. 자, 캐나다는 어떤 날씨죠? 지금 몹시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몹시 추워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얼어붙을 것처럼 몹시 춥다 해서 이 표현을 쓰면 되는데 얼다, 얼다가 오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얼다 뭘까요? 3, 2, 1. Freezing. That's right. It's freezing today. 그러면 오늘 정말 얼어붙을 것처럼 몹시 추워요라는 뜻이죠. 네. 그럼 다음 문장은 그리고 그녀는 몸을 덜덜 떨고 있대요. 덜덜 떨다. 몸을 덜덜 떨다.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Shivering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hivering. 그래서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Excellent. 빙판길을 조심하세요. 땡땡 for the 땡땡 road.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빈칸에 조심하세요. 조심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보다. 기억하실라나? 3, 2, 1. Watch out이었어요. Watch out. Watch out for 땡땡 하면 이제 그 뒤에 조심해야 할 대상을 넣으면 되는데 빙판길이래요. 꽁꽁 얼어붙은 길. 자, 빙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Ice였습니다. 네, ice가 얼음이고 icy 하면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아니면 얼음처럼 추운이었죠? 네, Watch out for the icy road. 따라해보세요. Watch out for the icy road. Watch out for the icy road. Very good. Now, 오늘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Australia. 자,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James입니다라는 말.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네, repeat after me.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Now, 호주의 weather는 어떨까요? 아, 날씨가 좋고 온화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nice라고 표현해줬는데, 온화하다, 온화하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 뭐라고 할까요? 3, 2, 1. Mild였습니다. Mild. 네.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Repeat after me.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너무 좋겠어요. 이런 선선한 날씨 너무 그리운데. 이런 날씨는 어때요? 산책하기에 딱 좋아요. 딱 좋다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딱 좋다. 뭔가 이렇게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면 되는데. 3, 2, 1.
perfect였죠. 그래서 it's perfect for a walk 하면 됩니다. perfect는 완벽한이지만 it's perfect

0: perfect for 땡땡 하면은 땡땡 하기에 이제 딱 좋아라는 의미가 의미라고 그때 배웠었어요. 그러면 it's perfect for a walk. 네, 따라해 보세요. It's perfect for a walk. It's perfect for a walk.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의 세계 날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짜 리포터처럼 얘기하면 되겠죠?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따라해 보세요.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Very good. 와, 이렇게 정말 긴 글쓰기도 여러분, 이제 저랑 함께라면 쉽고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함께 쓴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It's too hot outside. Look, she's sweating.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Where is his umbrella?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Watch out for the icy road.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It's perfect for a walk.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네, 정말 다양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세계 날씨를 리포팅해 봤어요. Very good. 이제 원어민 발음 듣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1: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It's too hot outside. Look, she's sweating.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Where is his umbrella?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Watch out for the icy road.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It's perfect for a walk.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0: (목소리)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여러 나라의 날씨를 영어로 소개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이제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라면 어떤 날씨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스 SEC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t's Friday finally. Yay! 자, 금요일인데요. Why am I so excited?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Friday means writing day. 금요일은 우리가 writing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이죠. Are you excited? 여러분도 신이 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글을 주제를 써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한번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Friday.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 I can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
0: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What was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주제는 바로 introducing my friend였습니다. 나의 친구를 소개하기였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친구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appearance, 외모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격, personality, 성격에 관한 내용, 취미, hobby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I hope you can remember all. 다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writing topic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입니다. 자, 엄청나게 긴 단어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class president는 반장입니다. 자, recommendation은 우리 recommend라는 추천하다라는 단어가 변형된 건데요. recommendation은 추천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writing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반장 추천서를 쓰기입니다. 아, 자, 어떤 친구가 지금 반장으로 추천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함께 볼게요. 아, 이 친구를 지금 반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금발에 파란 눈. Oh, he's quite handsome, isn't he?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잘생긴 만큼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he's very popular, right? 지금 급식 아주머니도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겉모습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 다리를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I think he's very helpful as well.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제가 추천할게요 라는 부분이고요. Max for class president. 자, 선생님이 class president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맞아, 반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Max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게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let me로 시작하고요. 추천하다는 recommend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제가 우리 반장으로 맥스를 추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한 번 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I know you all of him. 자, 빈칸에는요. 들어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힌트를 주자면 동사의 특별한 형태인 과거분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맞아요. 우리 들어본 적이 있다. 즉, have heard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문장은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즉,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친구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know, 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마지막,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Good. 다음 문장은요. 그는 키가 크고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 여기서 우리 맥스의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외모 정보가 있는데요. 키가 크고, 그리고 머리는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He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키가 크다. He is tall. 그리고 and,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Has long curly hair. 한번더 읽어볼까요?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마지막으로,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Great. 자, 다음 부분. Second, 두 번째로, even though Max 강해 보인다입니다. 자, even though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혹은 하지만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였죠? 맞아요.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Max가 강해 보이지만이라는 부분이죠. He isn't. 그는 아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가나요? 너가 생각한 만큼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두 번째로는 맥스가 강해 보이지만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만큼 무섭지 않아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한번 더.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Good. Lastly, 자, 마지막입니다. Max isn't afraid of. 자, 무엇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로 도와주는 것인데요. 바로 helping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And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입니다. 우리 즐긴다라는 동사는 enjoy이고요. 무엇을 하는 것을 즐겨요? 공부하는 것. 바로 studying이죠.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Lastly, 마지막으로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Max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무서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그리고 그들과 공부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한번 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Great! 자,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전체 글을 한번더 꼼꼼하게 읽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Hello, friends. 친구들아, 안녕입니다.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자, 제가 맥스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아, 너희들이 그를 알고 있다는 거나 알아입니다.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First of all, 첫 번째로, Max is good looking. Max는 잘생겼어. Max is good looking. 다음 문장.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키가 크고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He is tall and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Welcome back to All in Mind 자등양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쌤 안 보고 싶었어요? 쌤은 우리 친구들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서 우리 친구들 기다렸답니다.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 재밌게 할 준비됐지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oday is Friday. Woohoo! 오늘 금요일이잖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너무 신나지 않아? 그치, 얘들아? 선생님이 신나는 마음을 담아서 빨간색으로 입어봤어. 왜 우리 불타는 금요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자, today is Friday. 자, Friday 선생님이랑 뭐 하는 날이죠? 짜잔! 쓰기하는 날이죠.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쓰기 조금 어렵지, 그치? 근데 어렵지 않아. 왜? 쌤이랑 매직 패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재밌게 해보자. 요번 주에 주제가 뭐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한번 보러 갈까요? Week 19. Look around the living 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living room. Look around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Living room은 거실이잖아. 그래서 거실을 둘러보세요 라는 게 이번 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계속 거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었죠? 재밌었어? 선생님은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쓰기니까 우리 글쓰기 주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what I do in the living room.
0: 자, 얘들아, 오늘의 글쓰기 주제 잘 들어봤나요? Write about what I do in the living room. 무슨 뜻일까? Write about what I do in the living roo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실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래. 한번 생각해보자. 거실에서 뭐 하는 거 좋아해? 일단 선생님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선생님은 거실에서 좀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There are so many things. 거실에서 할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줄게요. 3, 2, 1. 하나 생각했어요? 자, 하나가 아니어도 돼. 여러 개여도 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아이디어 쫙쫙쫙쫙 뻗어보겠습니다. What I do in the living room. 자, 선생님은 뭐 할까요? 빠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은 거실이 굉장히 cozy한 걸 좋아합니다. One more time. Cozy. 무슨 뜻일 것 같아? Cozy. 코코코 cozy. 뭐냐면 아늑한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은 되게 밖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늑한, cozy한 느낌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실이 굉장히 cozy 해요. 아늑하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cozy, cozy. 단어 되게 재밌지 않아? 한번 해볼래? cozy. 그냥 코지, 코지가 아닙니다. cozy, cozy. 좋아요. 자, cozy 하다가 한번 적어보고 또 뭐에 대해서 적어볼까? 빠밤. 오, family.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도 한번 적어볼게요. I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 그쵸? 뭐 아니면은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랑 이렇게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친구들

0: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거실에서 뭐 하면 재밌을까? 빠밤. 그렇지, 그렇지. Watch movies. 나왔습니다. Watch movies. 무슨 뜻이야? 영화를 보다지요.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해요. 선생님은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거실에서 영화 본다는 거,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라고도 한번 적어볼게. 또 그리고 빠밤. Play games. 또 게임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쵸? 거실에서 게임한다고도 적어볼게요. Play games.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볼까요? 빠밤. 그쵸. Read books. 선생님은 물론 뭐 핸드폰도 하고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read books. 책 읽는다고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 쫙다 해봤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멋있게 글로 완성시켜줄 매직 패턴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1: Magic patterns. The living room is a place. I spend time with in the living room. I watch on TV in the living room. I play in the living room. I read in the living room.
0: 어때? 매직 패턴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랑 첫 번째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gic pattern number one. 잘 들어봐. The living room is a place. 이거 무슨 뜻일까? 일단 우리 아는 단어 나왔어요. Living room, 거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 단어, place.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place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living room, 거실은요, 뭐뭐한 장소예요. 라는 패턴이에요. 뭐, 거실은 따뜻한 장소예요. 거실은 재밌는 장소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아까, 거실은 어떤 분위기라 그랬죠? 선생님 거실은? 이거 기억해봐. 코코코코코. 코지하다고 했습니다. 코지가 아늑한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거실은 아늑한 장소예요 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장소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문장 한번 같이 들어보자. The living room is a cozy place.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The living room is a cozy place. 잘했어. cozy, cozy.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의 거실은 어떤 느낌인가요? 좀 재미있는 장소예요? 라고 하면 fun place 또는 좀 지루한 장소예요? 라고 한다면 boring place 라고도 적으면 되겠죠? 거실은 보통 재밌는 장소이긴 한데. 자, 한번 만들어보자. The living room is a place. 잘했어, 얘들아. 나라는 거 맞죠? 자, magic pattern number two 가볼게요. 자, I spend time with, in the living room. 나왔어요. 자, 얘들아, spend time이 무슨 뜻이냐면,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spend time. spend time. 자, with는 뭐뭐와 함께이죠. 그래서 나는 거실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라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낸다 했을 땐 선생님처럼 my family라고 적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친구랑 시간 보내요 하면 friends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읽어줄게. 잘 들어봐. I spend time with my family in the living room. 우리 친구들 차례. 천천히 해보자. I spend time with my family in the living roo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만약에 친구랑 보낸다 그러면은 friends 넣어도 되고요. 친구 이름이나 뭐 mom, dad, grandmother, grandfather 다 넣어도 돼요. 해봅시다. 시작. I spend time with in the living room. 잘했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I watch on TV in the living room. 이건 무슨 뜻일까?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 TV. 자, I watch, 나는, watch는 보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거실에서 TV로 뭐뭐를 봐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TV로 뭐 보는 거 좋아해요?

0: 뭐 영화도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예능도 좋아하고, 별로 좋지 않지만 TV는 재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영화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I watch movies on TV in the living room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볼게요. 시작! I watch movies on TV in the living room.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 보는 거 좋아해요? 뭐 드라마 본다 그러면은 드라마라고 써도 되고 쇼라고 써도 되고요. 드라마를 보통 쇼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 SHOW, 쇼. 아니면은 뭐, 뭘 보면 좋을까? 뭐 다양한 거 많죠?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해볼게요. I watch on TV. In the living room. 잘했어요. 그거 듣는다고, 그거 본다고? 재밌겠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play in the living room. 나왔어요. 자, 얘들아, 이 play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다. play는 원래 놀다라는 뜻인데, 내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play를 쓸수 있고요. 운동을 할 때도 play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을 한다고 할 때도 play를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 할 때, I play the piano. 난 바이올린 연주해요. I play the violin.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게임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I play game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한다면 나는 거실에서 게임을 해요 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피아노를 연주해요 한다면 I play the piano in the living room 하면은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요 라는 뜻도 되겠죠? 자, 일단 게임을 넣었으니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선생님 먼저 해볼게. I play games in the living room. 우리 친구들 잘해. I play games in the living room.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운동, 뭐, 악기, 게임 다 돼요. 해볼게요. I play, in the living room.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이야, 얘들아. 한번 해보자. I read, in the living room. 자, read는 일단 읽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읽을까요? 책을 읽어야겠죠. I read books. In the living room.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I read books in the living roo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무엇을 읽는지 넣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I read in the living room. 너무 잘했어. 자,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줘볼게. 잘 들어봐. The living room is a cozy place. I spend time with my family in the living room. I watch movies on TV in the living room. I play games in the living room. I read book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한번 우리 게시판에 친구들이 쓴 글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선생님이 읽으러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living room is a cozy place. I spend time with my family in the living room. I watch movies on TV in the living room. I play games in the living room. I read books in the living room.
0: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The living room is a cozy place. I spend time with my family in the living room. I watch movies on TV in the living room. I play

in the living room. I read books in the living room. Alright, 우리 친구들 지금 좀 빨리 읽었지? 우리 친구들 정지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꼭 가져봐야 돼. 얘들아,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 행복한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또 월요일 날 봐요. Bye bye, butterfly.

대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이 대충 레이디가 다녀온 여러 나라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오늘 하나 소개시켜 줄까 해. 프랑스에 있는 수도야. 그리고 뭘로 유명하냐면 우뚝 솟은 탑이 하나 있지. 어디게? 맞아. 바로 짜잔. 여기야. 프랑스의 파리지. 어때? 너무 멋지지 않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예전에 여기 있는 이 탑, 뭐지? 바로 에펠탑. 그런데 영어로는 Eiffel Tower. 이 Eiffel Tower가 철로 만들어진 탑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대. 뭐 저런 흉물이 다 있지? 하고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써볼까 해. 처음엔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엔 at first, 그치?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like잖아.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 didn't like에다가 조금 심심하니까 to 붙여서 didn't like to eat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Now they can't live without it.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at first they didn't like to eat but now they can't live without it 하고 짜! 어디가 틀렸지? 나 요즘에 영어 실력 굉장히 좋아졌는데. 잠깐. Like 다음에 내가 뭐 붙인 게 틀렸나?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문장 형식은 바로 삼형식이죠. 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목적어가 나왔죠. 오늘은요, 바로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와 그리고 동사.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영어 문장은 항상 주어와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구나. 머릿속에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삼형식 문장은 무엇이 나온다? 목적어가 나온다.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무엇을? 또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한다. 그럼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동사의 뜻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무엇을 한번 붙여보고 아, 말이 된다 싶으면 아,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구나 라는 거를 대부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1형식, 2형식 배우고 이제 3형식 문장까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3형식 문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어떤 동사 오는지 볼까요? All parents, 모든 부모들이 주어져. 그리고 나서 동사가 옵니다. Love, love는 사랑하다 라는 동사죠. 사랑하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때요? 누구를 에 해당하는 게,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부모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삼형식 문장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삼형식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이지만 형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딘가 붙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려주는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형식인가? 이형식인가?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에 각각 어떤 문장 성분이 오는지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목적어가 온단 말이지. 어떻게 생긴 목적어가 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목적어. 우리 아까 설명했죠? 그런데 목적어는 총 이러한 형태의 목적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 이름을 말해주는 거. 동명사, 동명사라는 건 뭐예요? 바로 동사에 그리고 ing가 붙어 있는 게 바로 동명사라는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 투부정사 그리고 대절이 올 수도 있다. 절이라는 건요, 이 절 안에 작은 주어와 동사가 또 온다라는 건데요. 와, 이렇게나 다양한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먼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동명사의 특징, 느낌은 무엇이었냐? ing가 붙어 있는 거니까 뭔가 계속 진행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의 느낌을 우리가 살려주는 동사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like 같은 거 볼게요. I like swimming in the sea. 그러면 swimming, 계속해서 지금 현재 수영하고 있는 거. 자, 그걸 나는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enjoy, 즐기는 거죠. 현재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래에 뭔가 할걸 벌써 즐기진 않죠. 그래서 뭔가 현재의 것을 계속 진행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즐기는 거, 그리고 피하는 거. 피하는 것도 미래의 걸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없어요. 뭐예요? 지금 현재의 ing, 진행 중인 상황들을 우리가 피하고 끝내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 각각의 예문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었으니까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는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외우면 좋죠. 하지만 내가 오늘 외우고 그 다음날 또 까먹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특별한 동사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현재의 진행 상황들을 내가 즐기거나 좋아하거나 그리고 끝내거나 피하는 것들이구나라는 동사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고 목적으로 뭐가 온다? 바로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ing 붙은, 여기가 ing가 붙어 있는 것, 그때 동사는 뭐 즐기고 피하고 끝내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투의 느낌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투의 느낌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또는 이 미래에 막 예정되어 있는,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좀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투에는요, 우리가 발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론가 간단 말이에요. 나 어디로 갈 거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로 나아갈 거야.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거든. 그래서 좋아하다, like 같은 거는, like라는 동사는 ing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있는 동사 한번 볼게요. want,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저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거 했으면 좋겠어. 원하고, 희망하고, 그 다음에 plan, 계획하고,
decide,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야. 하지만 저쪽에 있단 말이야. 곧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 투부정사 붙어 있는 것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어. 미래 지향적인 동사들이 바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ant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plan이나 decide 이런 동사들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학교 가서도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아, 이 동사 다음에는 to가 오는구나.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구나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 너무 많은 동사 선생님 외워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 지금 말하는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는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 예시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이 동사 다음에 다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써 놨어요. that 하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또 와요. 그쵸? 이걸 바로 대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대절 길게 나오는 동사들은 도대체 무엇인데, 머릿속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동사, 이 공통점 한번 볼까요? 알다. 아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쵸? 뭔가 배웠어? Think. Think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자주 보는 거예요. Think 다음에 that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believe,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머리나 마음속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뭐 알아내는 것, 또는 발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는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 Find, 발견하다. Hope, 희망하다. 그런데 선생님, 어떤 동사는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ing도 목적으로 되게 다양하네요. 대절도 오고. 맞아요. 영어는요, 꼭 이렇게 딱한 가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다 외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느낌을 알아낸다. 대절을 취하는 거는 보통 무엇이다? No.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진행되어 가는 것들. 그러한 동사들이 뒤에 이렇게 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알아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3형식 문장의 형식 잘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독해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 잘하려면 물론 문법, 구문 이런 것도 빠삭하게 알아야 되지만, 또 영어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어휘. 어휘를 또 알아가야 되겠죠. 어휘 많이 알면요, 여러분, 사실 문법 잘 몰라도 대충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첫 번째, long 뭐예요? 바로 폐가 되겠죠, 폐. 그 다음에 두 번째, directly. 선생님이 여기 있는 T가 잘 발음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direct 하고, 한번 참았다, ly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directly 해서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During은 뭘까요? 뭐뭐? 하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거, 또는 어떤 동작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면서 써가지고 지금 위에 거부터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위랑, 그 다음에 아래는 뭐뭐 하는 동안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런 것들 제대로 잘 알아두시면 해석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4번, reach. reach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그렇죠. 도달하다. 선생님 말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5번, breathe in. 그러니까 들이마시다가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숨쉴때 들이마시다 하고 들이마시다. 그다음에 be from,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 있는 비동사가 뭐 is가 올 때도 있고 are가 올 때도 있어요. 자,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로부터 왔어? 어디 어디에서 오다가 되겠어요.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 그다음에 die.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컴퓨터 게임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죽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산소는 영어로 뭘까요? oxygen. 그렇죠. oxygen. 두 번째, 실어, 나르다, 씨로 시작해요. 맞아요, carry. 발음도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혈액 또는 피, 뭘까요? blood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고요. 곤충, in, 뭐예요? insect.
그 다음, 배우다, 알게 되다. study 말고 L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뭐가 될까요? learn. 그쵸?

그렇죠. 그다음 가는 얇은 또는 말랐다라는 걸 뜻할 때도 우리가 이 단어 쓰는데요. THIN 어떻게 읽을까요? Thin. 또는 우리가 피자 할 때, 피자 먹을 때, 그, 크러스트 부분이 두꺼운 게 있고, 또는 얇은 부분이 있죠. 씬 피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포는 C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Cell.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쓸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거꾸로도 단어 보고도 우리 친구들이 뜻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도록 하래요. 자,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ries. 원래 원형은 carry. 아까 실어 나르다. long. 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insect. 여기까지 하면은 곤충인데 s부터 쓰니까 곤충들. are from. 아까 비동사에 from 붙으니까 어디 어디에 소 오다. 그 다음에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어디 어디에서 왔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People think. 오, think라는 동사 다음에 지금 대절이 왔습니다. 대절 나오면 that 안에서 바로 주어와 동사가 다시 와야 돼요. They, 어디로부터 왔다? 여기 France 있으니까 they are from France. 어디로부터 왔다? 프랑스로부터 왔다. 프랑스에서 왔다. 두 번째, but, 하지만 things are different.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뭐예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자, 뭐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For 누구에 대해서는 곤충들, insects. 세 번째, 그들은 겨울 동안 그것들을 먹는 것을 즐겼다. 자, 즐겼다라는 동사 뭐예요? enjoyed. 그럼 주어 동사 나왔죠? They enjoyed. 뭐를 즐겼어요? enjoy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대요. 오, 그러니까 동명사 딱 나왔네. eating them. 뭐예요? 그것들을 먹는 것을 즐겼는데요. 겨울 동안. 뭐 필요할까요? during. during. 뭐뭐 하는 동안. The winter, during the wint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의 혈액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한다. 그럼 여기 문장에서 우리의 혈액이 주어가 되겠고 운반한다가 동사가 되겠죠. 운반한다, 실어 나른다. 뭐예요? carry라는 동사 사용할 건데요. Our blood 자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에 S 붙일 건데, carry 할때 여기 있는 Y가 뭘로 바뀐다? I로 바뀌고 ES 붙는다. 그래서 carries 하고 동사 나오고요. 무엇을 운반한다? 목적어 필요하죠. Oxygen. 뭐예요? 산소를.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우리가? 삼형식. 삼형식 문장이네.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그리고 여기 목적어 나왔잖아. 근데 어디 어디로? To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어디? Ourselves. 우리들의 뭐예요? 세포. 세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이 산소. 산소가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세포로. 마지막. 곤충들은 폐가 없다. 자, 그러면 don't have 여기가 뭐가 돼요? 바로 문장의 중심. 즉, 동사가 되겠죠? Insects. 곤충들은 폐가 없어요. 자, 없긴 없는데, have는 가지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다. 근데 안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네? 여기 목적어 필요하네? 목적어 뭐가 되죠? 여기서 폐. 폐는 lung. 그쵸? 그래서 lung. 보기에 있는 S부터 있는 lung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뜻 보고, 동사는 뭐고, 주어는 뭐고,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았으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번에는 문장 구조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1형식은 뭐고, 2형식은 뭐고, 3형식.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동사, 목적어로 또는 보어로 어떤 게올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죠. 이 강의 한 번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아, 내가 영어책 쉬운 거 하나 봐야지 해서 쉬운 문장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보입니다. 아, 주어가 먼저 오는구나. 그래, 이런 동사 다음에는, 어?

어려워요. 그만 볼래요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영어 문장을 만나보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적, 수식어, 요거 다 뭐예요?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문장은 집과 같다 그랬죠. 내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바로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이 문장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해서 5형식까지 있다. 우리는 지금 3형식 배웠죠? 3형식 뭐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뭐예요? 목적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형식이다. 어머, 3형식인데 뭔가 3개 딱 있네. 외우기도 좋겠네요. 자, we all know that animals need oxygen. 자, 한번 볼게요. 그럼 we all, 우리 모두는요. know, 알아요. 주어, 동사 찾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아, know, 머릿속으로 아는 거네? 오, 그러니까 대절, 목적으로 나왔네. That 다음에 여기 다시 animals need라고 이절 안에 있는 주어와 동사가 또 나왔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수로 묶이는 얘는 누구다? 바로 목적어가 된다. 그래서 3형식 문장. 자, 두 번째 볼게요. Their blood, 그들의 피는요, doesn't carry. 실어 나르지 않아요. 무엇을? 무엇을 실어 나르지 않는데? 목적어 필요하네. 목적어 뒤에 딱 나오네요. Oxygen.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네요. 다음, they found that insect cells get.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금 they found라는 거 지금 뭐예요? 그들은 발견했어요. 발견하다, 무언가 알아낸 거죠. 자, 이 동사의 느낌 보니까 뒤에 무엇을 알아냈는데? 목적어 필요한데 뒤에 딱 뭐가 나왔어요? That,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우리 find, found 과거죠. find의 과거. That insect cells get. 여기 보니까 아, 대절이 나와 있으면서 이거 바로 무엇이다? 목적어 말하는 거죠. Get 무엇을 얻는다? Oxygen directly from the outsid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이 that 있는 데까지만 본 거고, 이 that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곤충의 세포가요, 얻어요. 이 that 안에서도 주어와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곤충 세포가 얻는데 무엇을 얻는다? 산소를 어디서 얻냐면, From the outside, 바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다라는 걸 내가 뭐 했다? 발견했다. 그들은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many people love French frie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Many people이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하는데? French fries를 사랑해요. 너무 쉽다. 여기 목적어. 그 다음에 people think. 사람들은요,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가 바로 여기 that 하고 대절로 나와 있죠.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생각한대요. 목적어. 그 다음에 people fried long thin pieces of potatoes. 자, 여기 볼게요. 사람들은요, 튀겼어요. 뭘 튀겼어요? 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하죠? long, 길고 얇은 조각. 어떤 조각인데? 감자 조각들을 튀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튀겼어요. 목적어 나왔습니다. 오, 여러분들.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문장. 그럼 이제 진짜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He avoids. 피했어요. 그는 피합니다. 뭘 피하냐면 driving. 드라이빙 하는 걸 피해요. 운전하는 거를 피해요. During the rush hour. 뭐예요? 아주 바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에요. 이 출퇴근 시간 동안 운전하는 것을. 왜냐면 막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운전하는 것을 피한다. 자, 여기서, 뒤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진 거 뭐예요? 바로 목적어. 무엇을 피하는데? 동사에 ing 붙어 있는 driving. 언제? During the rush hour. 이렇게 해서 같이 목적으로 묶었습니다. 여기 볼게요. They are planning. 그들은 are planning 뭐예요?
그들은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비동사에 ing, 동사 ing 붙으니까 현재 진행형.

그들은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을? To visit, 방문하는 거. 어디 방문하는 것을? 유럽을 방문하는 것을. 그래서 this year 뭐예요? 이번 해 유럽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목적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그는 thinks. 생각합니다. He thinks.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일단 찾고 나서 think.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뭐 나왔다? 대절 쭉 나왔다. 그래서 climbing. 대절을 생각해요. 자, 그러면 대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데 climbing 뭐예요? 등산하는 거죠? 자, climbing is the best exercise.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나오는 대절 다 목적어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We all know. 자, 이거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했어요. 우리 모두 알아요. 뭐를 알아요? That 이하의 내용을 알아요. 대절 목적어 나왔습니다. Animals need oxygen. 동물들이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Our blood, 우리의 피는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옵니다. Carries, 실어 날라요. 무엇을 실어 나르는데? 궁금하단 말이야. Oxygen, 그쵸. 산소를 실어 나르는데, 어디로 실어 나르느냐? 우리의 세포들로 실어 나른다. 그래서 뒤쪽이 바로 to 붙어 있는 게 무엇이 된다? 부사적 수식어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 써서 문장 완성합니다. 자,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신다. 자,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들이마신다 라는 동사입니다. We breathe. Breathe. 뒤에 이까지, 그리고 안으로 들이마시는 거죠. We breathe in air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길고 가느다란 감자 조각을 튀겼다. People fried. 그쵸. 주어 동사 나왔고요. Long, 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느다란 감자 조각이에요. 가느다란 뭐? Thin. 그쵸. Thin pieces of potatoes. 3번 볼까요? 산소가 그들의 세포에 도달한다. 도달한다니까 어떤 단어 쓰면 될까요? 바로 rich. 근데 oxygen이 여러분 뭐예요? 3인칭 단수니까 우리 여기에 es 붙여서 oxygen reaches their cell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몇몇 방문객들이 이 감자튀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주어 some visitors, 몇몇 방문객들이 알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알게 되다, 배우게 되는 거죠. 뭐예요? learn, 그쵸. learn인데 알게 되었다니까 과거형 ed 붙여서 이렇게 learned about these fries라고 쓰고요. 그 다음 5번, 그들은 곤충세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산소를 얻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곤충세포가 바로 얻는다는 것을 뭐 했다? 바로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이 문장 써볼 거예요. 그들은 they 나왔고 발견했다. 그럼 발견하다. 여러분 뭐죠?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 써줄게요. found. found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절 나왔다. 근데 대절 한번 볼게요. 굉장히 긴데 insect cells 뭐예요? 곤충 세포가요. get insect cells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대절 안에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get 얻어요. 동사가 되겠죠. 무엇을? oxygen을 얻어요. 뭐예요? 산소를 얻어요. 그런데 directly 어떻게? 직접 from the outside. 바깥으로부터 산소를 직접 얻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found 다음에 대절 우리가 목적어 취한다. 그 동사 각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함께 해봤고요. 오늘 한 줄의 마법. At first they didn't like to eat.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그쵸? like 다음에 내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선생님 힌트 줬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써 보시고요.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3형식 문장까지 함께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4형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0: 네,
1: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0: All
1: 까봐야죠.
0: 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0: Sorry?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0: Oh,
1: Yeah.
0: really?
1: I want to take cash, but it has not cash.
0: Could you
1: Yeah.
0: check the balance?
1: 응?
0: Could you check the
1: Check.
0: balance?
1: Balance?
0: Yeah.
1: Balance?
0: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Ah,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응?
1: Just a minute.
0: Okay.
1: $300, nothing.
0: Nothing.
1: Yeah.
0: Nothing or 300?
1: 300, under.
0: Under. Less than.
1: Less.
0: Oh, there's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Oh,
0: Okay.
1: my phone number is.
0: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어떻게 또 돼가지고, 결국
1: 예.
0: 넘기기는 했다
1: 한국 돈
0: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0: 아, 그러시구나.
1: 한국 돈 받으시더라고.
0: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1: 네.
0: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0: Of course. Alright.
1: 이로
0: 그래서
1: 말할 수 없죠.
0: 우리가 트라이는 해봐야겠죠,
1: 네.
0: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3: Could you check the balance?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3: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Right, 이랬을 때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0: 네.
1: 막 지금 뭘
0: 뭔가
1: 하려고
0: 노력한
1: 했네.
0: 느낌인데요?
1: 예.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0: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0: 뭘까요?
1: 않았대요.
0: 오케이.
1: 오케이.
0: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예, 네, came out이 지금
0: 뭔가
1: 나오지
0: 나오는 거.
1: 않았다.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쓰면
0: 인출해.
1: 되겠네요. 왜냐면
0: 오.
1: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to 뒤에는
0: 오케이.
1: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바꿔주는
0: 오케이. 컴아웃이 두 번이나
1: come out
0: 나오면서
1: 캐시.
0: 뭔가 라임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out cash,
0: Okay.
1: but it never came out.
0: 느낌이
1: 그렇죠.
0: 좋아서.
1: 래퍼예요.
0: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1: 응?
0: 아닙니다.
1: 응?
0: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0: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0: 그죠? 돈이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0: 나오,
1: 아니니까.
0: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0: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0: So,
1: 그렇죠.
0: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네네네.
0: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꼭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1: 오.
0: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입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0: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withdraw.
0: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빈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0: Yes, yes.
1: 그러면은
0: 근데 we...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어, 패턴 있나요?
0: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죠?
0: 맞아요.
1: 오.
0: 오케이.
1: 그러면 with draw, with draw, draw, draw, drawn이잖아요. Draw 이거 drawn이겠네요. 그러면 draw, drawn.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정답은요. We drew and we drawn.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쵸.
0: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1: 네.
0: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1: 아,
0: 네. take out 하는 게 뭐예요?
1: take out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take out 하죠.
0: 그래요. 뭔가 네.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out. 가져가는 느낌.
1: 아.
0: Right? So ATM 안에서 cash를 take해서
1: out.
0: out.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 라고도 합니다.
1: 네.
0: Okay?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1: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Okay? 네.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1: 맞아요.
0: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 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으로 동사로 쓴다든가
1: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0: 맞습니다.
1: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0: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오.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1: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게 걸어놓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결국엔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예입니다.
1: Try to.
0: Okay. So 나는 cash를 withdre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1: 네.
0: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1: 안 됐네요.
0: 안 된 거예요. 노력은 한 거예요. So 예.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1: 오.
0: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1: Withdraw cash.
0: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1: I tried,
0: tried to.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1: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1: 아, he is trying to.

0: lose weight.
1: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0: 어, 진짜요?
1: 안 되죠, 근데. 어.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the, 아, 동사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y to help them.
0: I try to help them.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Mm-hmm. Okay,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There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에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어허. 네. Could you take the 잔액?
1: Mm-hmm. Yes.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0: 아.
1: 예. 왜냐하면 아.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네.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0: 어, 혹시 인출이 됐는데
1: 그렇죠.
0: 돈이 안 나온 건지.
1: Exactly.
0: 아,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1: 네.
0: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할 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1: Okay. 그러니까
0: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1: 왜냐면, 아, 또 뭔가 논리와 또 하고 계신 거예요.
0: 이해가 쏙 되는데요?
1: 쏙 됩니까?
0: 네.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0: 어?
1: 바로
0: balance.
1: Balance.
0: Balance는 균형인데요?
1: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네.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0: A.
1: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0: Balance.
1: Mm-hmm.
0: Balance.
1: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할 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0: Could you?
1: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you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0: Mm-hmm.
1: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떠 있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check the name?
1: 다시?
0: Again.
1: Again.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Perfect,
0: wow.
1: right?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Mm-hmm.
1: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0: Yes.
1: So,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0: Yeah.
1: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 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0: confirm
1: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0: 네.
1: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0: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1: 후루룩이요?
0: 예, 예. 근데 컨펌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네. 위반될 시에는 큰일이 생기거든요.
1: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0: 오!
1: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0: 예.
1: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0: 응?
1: 컨펌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0: 아
1: 그게 맞군요 하고 confirm 해주는 거.
0: 아, okay.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1: 맞습니다.
0: Confirm.
1: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0: 아.
1: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0: 그 예약 확정 번호?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느낌?
0: 네.
1: 근데 confirm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주는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1: 네.
0: see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1: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확인하다 돼 있으면 네.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0: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1: 미세한 차이들을
0: 네.
1: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0: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1: 네.
0: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왜요?
0: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1: 세상에. 그러니까
0: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1: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기계한테 또 쓰기도
0: 기계가
1: 하죠.
0: 가져간 예. 거예요.
1: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 될 때 있잖아요.
0: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1: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0: 이런 예. 상황입니다.
1: 너무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0: 엄청나죠.
1: Give me a sec. 시간 몇 초만 주세요.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0: less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뭔가 깎인 건데 네. 표시가 된다.
0: 그러면은... 이건 좀 의역이 되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300달러 적게 그러면은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0: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1: 불안하시군요.
0: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네,
1: 힌트 주세요.
0: 기계가
1: 예.
0: 자, 보여드릴게요.
1: 아, it's 근데 it's 그러면은 여기가
0: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1: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0: 오케이.
1: Okay. 아 showing.
0: It's okay.
1: Showing으로 할게요.
0: Alright.
1: It's showing.
0: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1: 예, 예. Showing. Alright. $300
0: 네.
1: less.
0: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에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아, 걔네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1: Oh-ho.
0: There you go. 그 기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 less하게.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 때 뭐라고 썼죠?
1: Less.
0: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 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1: Paid.
0: I paid, right?
1: Yes,
0: 근데
1: I paid.
0: $5를 더 적게 냈대요.
1: I paid $5 less.
0: Yes. 자, 내 계좌는 $10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1: Account.
0: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 덜
1: $10 less
0: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1: 네.
0: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1: I paid $5 less.
2: My account showed $10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좋아요.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1: Second.
0: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1: 네.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0: 네.
1: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0: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전화번호
1: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0: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1: 오케이.
0: 예. Number first.
1: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0: 컨디션 괜찮아요. 아, 괜찮... 컨디션이 오늘
1: 아, 오케이.
0: 잠을 푹 잤어요.
1: 아, 푹 잤군요.
0: 예, 예.
1: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Perfect.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와우.
1: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 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0: May I?
1: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 격식,
0: 네.
1: 아,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0: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1: 돼요? Oh yes, that's
0: 아,
1: fine.
0: 그래요?
1: That's fine. Alright. 근데
0: 전화번호.
1: 너무 격을 이렇게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
0: 느끼하다.
1: 이럴 수도 있죠.
0: 예.
1: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0: 아.
1: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1: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0: May I ask you something?
1: 그렇죠.
0: Oh.
1: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0: 네.
1: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0: May I have your name?
1: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0: 아.
1: 느낌 왔죠?
0: Yes.
1: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mm-hmm.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0: yes.
1: like that. 그러면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하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Mm-hmm. 자, may I ask you something?
0: May I ask you something?
1: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0: May I have your name?
1: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0: Wow.
1: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0: I see. 네, 알겠습니다.
1: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0: 네.
1: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아.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0: 예.
1: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0: 오.
1: 들어본 적 있죠?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였잖아요.
0: 예.
1: So, you see? 알겠지?
0: 오.
1: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0: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하면 뭔가 좀 더 유연하고
1: 그렇죠.
0: 편안해 보이는데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유가 이렇게
0: 믿는데요?
1: 아 믿었어요? 마유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0: You see?
1: You see?
0: 족발
1: 그러니까,
0: 좋아하지?
1: 보여? 이게 의역이 좀 됐다고 보면
0: 에,
1: 되겠죠.
0: 에.
1: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3.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방금 현금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t never came out. 잠시만요. 어,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ね、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만나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뭐,
2: 네.
1: 뭐 하려고 하다.
2: 맞아요.
1: 자,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2: I tried to help them.
1: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2: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Ooh, very nice.
2: Yeah.
1: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2: I tried to...
1: 방금?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1: Ooh, nice. Mm-hmm. Okay. So just는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2: 네네.
1: Okay, very nice.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2: Less.
1: Mm-hmm. $5 나는 지불했다 $5 덜.
2: I paid $5 less.
1: That's right.
2: Mm-hmm.
1: 어, $300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2: It's showing.
1: Okay. $300 덜.
2: $300 less.
1: Yes. 자, 제 계좌에 $10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2: My account showed.
1: 자, $10 덜.
2: $10 less.
1: Yes. 읽어보겠습니다.
2: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10 less.
1: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4: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4: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5: Oh, could you check the balance?
2: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5: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2: Sure.
1: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2: 네.
1: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1: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2: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주시면서
2: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everyone. Step by step. 초능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벌써 10강이에요. 10강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유닛 나갈 거고요. 투 부정사 목적어라는 유닛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벨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문제였죠. He avoids to speaking loudly in the library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자, 빈칸에 투 부정사 to speak가 들어가야 될까요? 혹은 동명사 speaking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정답을 풀어봤나요? 맞아요. 정답은? 그렇죠. speaking. 동명사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그렇죠. avoid, 피하다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avoid.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피한다. 자, 이렇게요. speaking 정답을 해주셨으면 아주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유닛 4, 투 부정사 목적어예요. 유닛 3에서는요, 동명사 목적어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투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투 부정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지문 해석할 때투 부정사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투 부정사가 뭐냐면요. 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로 정해진 품사 없이 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거예요. 동사 뒤에 s도 붙이면 안 되고, ed도 붙이면 안 되고요. 원형 그대로, 모양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o 부정사도요, 여기 보시면 명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to 부정사도 명사처럼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어에 올수 있는 영어의 품사는 오로지 뭐라고 했었어? 그렇죠. 오로지 목적어에는 명사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닛 1에서 명사 목적어 배웠잖아요. 그다음 대명사 목적어도 있었는데, 명사 말고 동사도 목적어로 쓰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지난 유닛에서처럼 동명사로 바꿔줘도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꿔서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꾸면 목적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주어가 될 거고요. wanted, 원했다, 동사가 됩니다. 자, 무엇을 원했다에 대한 그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죠. To go there, 그곳에,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to go, to 부정사를 쓴게 보이시죠?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목적어에 to 부정사가 올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거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을 믿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수업 시작해 봅시다. Are you ready? Let's start! 자, 여러분, to 부정사 목적어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동명사랑 오늘 to 부정사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한번 짚고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이렇게 됐었죠.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줬어요. eating, playing, going. 자, 이런 거 기억나시죠? ing를 붙여줬고요. 역할은 오로지 명사만 가능했습니다. 이름도 동

명사잖아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다라고 해서 동명사예요. 따라서 역할도 명사만 가능하고요. 문장 속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동명사요. 그 기능은 과거 또는 일반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동명사가 과거의 의미를 갖는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왜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선 들어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요, 형태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아시겠죠? to 뒤에는 반드시 언제나 동사 원형만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할은 동명사랑 다르게 to 부정사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명사는 무엇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것, 무엇뭐 하는 것.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무엇뭐 할 혹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부사는 주로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 지문 해석하다가 부사적 용법 여러 번 만났습니다. 주로 무엇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주로 대표적인 뜻은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다음 투부정사는 동명사랑 반대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수업 마무리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예문도 한번 봅시다. 동명사는 swimming is fun.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주어로 쓰였고요. I enjoy swimming. 나는 즐긴다. 무엇을 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to 부정사는 to swim is fun.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마찬가지로 명사인데 주어 위치에 왔고요. I need to swim. 나는 수영하는 것을 해야 한다. 목적으로 쓰였고요. 마지막은 he came here to swim. 그는 이곳에 왔어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목적으로 쓰인 것에 한번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in A 볼게요. to 부정사의 목적어나 수식어입니다. 우리 이렇게 to 부정사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적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합니다. 자, 이말 뜻이 무엇인지 예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e wants to be a great musician in the future. 자, 그녀는 주어고요. wants, 원합니다. 자,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다에 대한 대상, 즉,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뒤에 이 to, be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wants에 대한 목적어로 나왔어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to be. 자, be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비동사의 동사 원형을 am, are, is가 아닌가? 라고 헷갈려 하는데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is, be입니다. 자, 그래서 to be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보어가 와야겠죠? A great musician,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이렇게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어 뒤에 부사적 수식어까지 왔어요.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목적어, 보어, 부사적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To be a great musician in the future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elf check 볼게요. To 부정사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1번. She loves to watch movies in her free time. 그녀는 loves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자, 무엇을? 자, love에 대한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온게 보이시죠?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무엇을 보는지 이 to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도 와야겠죠. 영화를 보는 것을 언제? In her free time. 그녀의 여유 시간에요. 여가 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to watch movies in her free time. 부사적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이 목적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They're planning to visit Jeju Island this summer. 그들은 are planning,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해요? To visit.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죠. 방문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자, 어디를 방문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해요. Jeju Island, 제주도예요. 그렇죠? 언제? This summer, 이번 여름에요. 그들은 이번 여름에 제주도를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to visit Jeju Island this summer.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선생님, 지난 유닛에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랑 to 부정사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사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나와요. 네, 또 나옵니다.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나오는 동사들은 그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to 부정사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ant, hope, plan, decide라는 동사들은요. 그 뒤에 to를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이 입에 익숙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ant to, 원하다, want to 이렇게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want to, 원하다고요. 두 번째, hope, 희망하다인데요. hope to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 주세요. 자, hope to 이렇게 want to 선생님이 굳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to를 붙여서 같이 외워주세요. hope to. 희망하다. 자, 그 다음, plan to 하면 계획하다입니다. plan to. 마지막, decide to 하면 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decide to.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want to, hope to, plan to, decide to. 이렇게요.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도 입에 익숙하게 계속 중얼중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예문 보시면, He hopes to win the invention competition. 그는 hope, 희망합니다. 자, 무엇을 희망하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To win. 우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어요. Hope 같은 경우에는 he hopes winning 동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to 부정사만 써주셔야 되고요. 우승하기를 희망하는데요. 무 어디에서? The invention competition. invention 하면 발명이에요. competition은 대회고요. 발명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self check 좀더 살펴봅시다. 1번. She decided to help the poor children. 그녀는 decided.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결심하다인데, 과거니까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 뒤에 to help라는 to 부정사 목적어가 보이시죠? 도와주기로 도와주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누구를요? The poor children. 그 불쌍한 아이들을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로, 즉, 돕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세요. 자, 그 다음. They want to have a meeting with the leader. 그들은 want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원하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올수 있어요. to have. 그쵸?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하기를? A meeting, 회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와?
with the leader. 그 지도자들과요. 그 지도자와 회의를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o help the poor children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고요. to have a meeting with the leader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decide, want 둘 다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자 한번 외워볼게요. like, 좋아하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닛 3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like, 좋아하다. hate, 미워하다. begin, 시작하다. start, 출발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 여기 나왔듯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뒤에 I like to play soccer. I like playing soccer. 둘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의미는 같아요.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해석할 때 똑같이 해석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고로, 자, 여기 참고가 나왔는데요. stop은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였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런데 stop, 투부정사라는 형태도 얼마든지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할 때 to를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stop,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stopped. 자, 그녀는 멈췄다. to tie her shoelaces 라고 나왔죠. 그녀는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가 목적어가 아니라 왜 멈췄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줘야 돼요. 묻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to tie, 묻기 위해서 멈추었다. 이렇게요. stop 뒤에 to 부정사를 쓸 수는 있지만 목적어가 아니라 여기서 to 부정사는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 예문 보시면 the man began to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그 남자는 began, 시작했습니다. begin의 과거형이에요. 시작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나요?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 게임의 규칙을요. 자, begin 같은 경우에는 to explain도 되지만 explaining, 동명사도 얼마든지 써줄 수 있습니다.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She hated to clean up the mess 하면요. 그녀는 hated, 싫어했어요. 무엇을 싫어했냐?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청소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The mess, 어질러 놓은 것을요. 그녀는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는 것을 싫어했다. 마찬가지로 hate도요. 뒤에 동명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he hated cleaning up the mess 라고 해주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번. The panda loves to eat bamboo leaves. 그 판다는 매우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요. 대나무 잎을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love eating bamboo leaves 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love, hate 둘다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예요. 방금 우리 직전에 했던 것은 동명사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해석할 때 똑같이 해줬는데요. 지금 나오는 동사들은 해석할 때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remember, forget, try 이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동사들인데요. 여기 나오죠. remember, 동사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면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과거의 의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미래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붙으면 무엇무엇 했던 것을 기억하다. 무엇무엇 했던 것을,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뒤에 remember to 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무엇무엇 해야

나와 과거에 했던 것을 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forget to 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따 예문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try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 미래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try 동명사가 오면은요, 한번 하려고 시도해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try 동명사를 씁니다. 반면에 try to 부정사를 쓰면 무엇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노력하다라고 할땐 try to 부정사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try 동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문 먼저 확인해 볼게요. Emily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에밀리는 forgot 하면 forget, 잊다의 과거형이에요. 잊었습니다. 무엇을? To turn off, 꺼야 하는 것을요. 아직 불을 끄지 않았는데요. 이제 곧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꺼야 하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오면요. I remember locking 동명사 온거 보이시죠? Locking the door. 나는 문을 잠궜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에 내가 오늘 아침에 문을 잠그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I remember to lock the door 하면요. 나는 문을 잠글 것을, 아직 문은 안 잠갔고요. 문을 잠궈야 된다는 것, 잠글 것을 기억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시죠? 좋아요. 그 다음, forget, 잊다인데요. I forgot. 나는 잊었습니다. Meeting him before. 그를 전에 만났던 것을 잊었다. 과거의 의미죠? 반면에 I forgot to meet him today 하면 나는 오늘 그를 만나야 하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요. 그다음 try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는 과거랑 미래로 뜻이 나뉘는데 try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미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She tried. tried는 try의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opening the window. 자 보이시죠? 뒤에 동명사가 오면은요. 그녀가 창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한번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Try, 동명사가 오면 그냥 한번 시도해본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반면에 she tried to open the window라고 to 부정사를 써주시면요. 그녀는 창문을 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두 번, 세번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도했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따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문 해석하다 보면 아, 선생님이 이래서 따로 외우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self-check 좀더 살펴볼게요. 동명사나 to 부정사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Remember to lock the door when you leave. 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기억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뒤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Remember, to 부정사가 오면, 그렇죠. 무엇무엇을 해야 할 것을 기억해라. 미래의 의미로 해석해주셔야 되죠. 그 문을 잠글 것을 기억해라. 그문 잠궈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 When you leave. 당신이 떠날 때요. 당신이 떠날 때그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She tried opening the box. 그녀는 tried가 나왔는데요. 그 뒤에 동명사니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노력하다예요. 시도하다예요. 그렇죠. 동명사는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하는 거죠. 그녀는 그 상자를 열려고 시도해보았다. 시도해보았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꼭 복습해주시고요. 자,
자, 이제

0: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수업 정리하러 가볼까요? 네, OX 퀴즈 전에요. 오늘의 키 포인트 여러분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혹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화면을 저장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혹은 둘다 가능한 동사들 선생님이 쭉 정리해 두었습니다. enjoy, avoid, finish, stop.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요. want, hope, plan, decide 같은 경우엔 to 부정사만. 마지막으로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같은 경우엔 둘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혹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두면 계속해서 꺼내보기에 여러분도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전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문장이 나올 건데요.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여러분 OX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We enjoy to eat ice cream on hot days 입니다. 자,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그렇죠. 틀린 문장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enjoy라는 동사는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나요? 없어요. 동명사만 올수 있어서요, eating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He hopes to win the invention competi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답은 맞는 문장입니다. hope, 희망하다라는 동사죠. hop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he hopes to win. 그는 우승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The man began to explaining the rules of the game 이라고 나왔어요. 그 남자는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을 시작했다. 자,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정답은요. X인데요. 선생님, began to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ing를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네, 오늘의 level up 퀴즈는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형태를 찾아보는 건데요. They decided, 제주 아일랜드. 그들은 제주도에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자, visit을요, 알맞은 형태로 바꿔보시고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어보고 오늘 암기해야 될 것들 꼭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분 독해힘 레벨 3 9강에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9강은요, 미래 시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많은 복습을 할 예정이에요.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공부하는지 전체 지도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Learning Floor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많은 복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리뷰 코너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퀴즈 타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지 가이드로 미래 시제 한번더 정리할 거예요. 다음 스텝 아웃, 교재에서는 문장을 분석하고 어휘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 별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휘 복습하고 문장 순서와 문장을 직접 써보는 공부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독해 지문을 풀이해 봤습니다. 그 독해 지문에 나왔던 중요한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 이 문제 풀어봤나요? 네,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 안 풀었다면 지금이라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안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해결해 볼게요. Are they going to blank you an astronaut if you pass? 그들은 할 것인가? 당신을 우주 비행사로 만약에 합격한다면 꽤긴 문장이었어요. 자, 앞부분이 Are they going to 해서 미래 시제의 의문문이죠. 그들은 할 것인가? 뭘할 것인지가 바로 동사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말 힌트를 보니까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만들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 make를 써야겠죠.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make가 됩니다. 자, make는 만들다란 뜻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가 따라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주 비행사로 만들 것인가? 자, 그 다음 조건부사절 if가 나오죠? 만약에 당신이 합격한다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뒷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보시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뭐뭐 한다면과 같이 조건부사절이 나오면 이때 시제는 아무리 미래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문법 규칙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합격한다면 이것도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if 다음에 오기 때문에 if you are going to pass가 아니라 if you pass라고 현재형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시제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문법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장을 읽어 볼게요. Are they going to make you an astronaut if you pas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퀴즈 타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했고요. 다음은 이지 가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래 시제에 대해서 문법을 배웠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will가 be going to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 will과 be going to를 써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will부터 볼게요. 긍정문을 쓸 때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will은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will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죠. We'll rent a small house there. 우리는 빌릴 것이다. 작은 집을 그곳에. 네, we'll rent. 빌릴 것이다. will 동사 원형. 잘 쓰였죠? 자, 이번에는 부정문 볼게요. 부정문은 not을 쓰는데요. not의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 will 다음에 옵니다. will not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진행되어 자, will not 같은 경우는 축약품도 많이 쓰죠. 바로 want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package will not arrive by next week. 그 소포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까지. will not을 또 뭘로도 쓸수 있다고요? Won't arrive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의문문 볼게요. 의문문은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will you, will she, will they와 같이 내용이 문장이 써집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게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어찌할 것인가요?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봐요. Will the package arrive by next week? 그 소포는 도착할 것인가요? 다음 주까지. 네. 자, 주어 앞에 will이 나왔고요. 뒤에 arrive 동사 원형 쓰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will 정리해 봤고, 이제 두 번째 be going to도 알아 봅시다. be going to의 긍정문은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쓰여요. 자, be going to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 두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의 것이다, 어찌할 예정이다, 어찌할 일이다, 일 예, 무엇이 예정이다라고 해석.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 new mall is going to open next month. 새로운 쇼핑몰은 열릴 것이다. 언제? 다음 달에. 그쵸? 다음 달. 미래에 있을 시간, 미래의 시간이 나왔고요. 그래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잘 표현됐어요. be going to는 이 be를 앞에 주어에 알맞은 형태로 써야겠죠? be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the new mall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쓴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부정 볼게요. 부정문. 자, not의 위치가 어디로 갈까요? be going to가 한 덩어리라 그래서 이 뒤에다 not을 쓰는 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써야 돼요. 다른 비동사 부정문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not이 be 다음에 오고 going to 동사 원형의 어순입니다. 어찌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They a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 미팅에. they가 주어라서 are로 썼고요. 부정문을 만들기에 not이 비동사 다음에 왔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문문 보겠습니다. 자, 의문문 만들 때도 다른 비동사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주어 앞에 비동사가 오면 돼요. Are they going to? Are you going to? Is she going t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네, 계속 일관되죠. 뭐뭐 할 예정인가요?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re they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들은 참석할 예정인가요? 그 미팅에 라는 뜻이 되죠. 그쵸? 그래서 are 비동사가 they 주어 앞으로 나왔어요. Are they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step out으로 가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 스텝 아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sentences, 문장을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문장 각 성분을 어떤 글자로 나타내는지 다 약속했었죠? 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나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약자들을 써서 계속 표현할 거예요. 네, 한번 해봅시다. 1번, they a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미팅에. 자, 이지 가이드에 나왔던 문장이네요. 자, 요거 문장 성분 분석해 볼게요. 그들은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 are not going to attend. 미래 시제 부정문,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the meeting은 attend의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을 참석하지 않나요? 네,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목적어 the meeting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쭉 같이 해볼게요. Teenagers will need 8 to 10 hours of sleep. 10대들은 필요로 한다. 8시간에서 10시간의 잠을. 자, teenagers, 10대들은 이라고 해석돼요.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다음, will need, 필요로 할 것이다. 미래에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미래 시제 동사고요. 다음으로 뭐를 필요로 할지 8 to 10 hours of sleep. 8시간에서 10시간의 잠을 이렇게 해석되는 목적어가 뒤에 따라 나오네요. 맞나요? 목적어가 굉장히 길었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 잘 분석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읽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Teenagers will need 8 to 10 hours of sleep. 좋아요. 다음 3번. Schoolwork and busy schedules will make it hard. Schoolwork, 학교의 일, 즉 학업이죠. 학교 공부, 학업과 바쁜 스케줄은. 네, 여기까지가 주어죠. 다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동사입니다. 미래 시제로 표현됐고요. 다음, it은 make의 목적어예요. 그것을 만들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죠? hard, 어렵게 만들 거예요. 즉, 그것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hard라는 형용사가 네,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목적어가 무엇인지, 목적어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OC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요 구문은, 요 문장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Schoolwork and busy schedules will make it hard. 잘했어요. 자, 다음 4번 문장 분석해 볼까요? She's going to start a new job next week. 그녀는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She, 그녀는 주어죠?
다음 is going to

부동사원형 동사 부분입니다.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새로운 일을 start의 목적으로 a new job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 next week은 뭐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죠. 네, 좋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She is going to start a new job next week. 잘했어요. 자, 5번. You will need a degree in science or math. 당신은 필요로 할 것이다. 학위를 어디에서 하기? 과학 또는 수학에서의. 당신은 주어고요. will need 계속 나오죠. 미래시제 동사. 다음, need의 목적으로 학위를 이라는 뜻을 가지는 a degree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위인지를 in science or math가 말해주고 있죠. 네, 전치사가 있는 부사적 수식어예요. 네,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You will need a degree in science or math.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분석 잘 해봤고요. 이어서 어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ds,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독해 지문에 나왔던 문장들이죠. 자, 어휘를 쓸때 어디에도 보기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는 스펠링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1번, You can blank to NASA. 당신은 나사에 뭐할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자, can이 할수 있다는 뜻의 조동사예요. 그러면 지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지원하다 뭘까요? apply입니다. apply. apply to 하면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You can apply to NASA. 잘했어요. 다음 2번. Blank, you won't be able to focus. 설상가상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콤마 앞에 나와 있네요. 설상가상으로란 뜻을 가지는 단어 쓰고요. You won't be able to focus. 당신은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worse입니다. Worse는 bad, 나쁜의 비교급이죠. 더 나쁜, 더안 좋은 것은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won't be able to.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be able to는 할수 있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want와 같이 쓰이면 앞으로 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미래에 할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 won't be able to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의 세트로 익혀두세요.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Words, you won't be able to focus. 잘했어요. 자, 다음 3번이에요. It will be blank but exciting. 그것은 어떠하지만, 아, 도전적이지만, 그러나 어떻다? Exciting, 흥미진진할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도전적인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를 넣어야 됩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도전이란 단어 알죠, 여러분? Challenge,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면서도 우리말 쓸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hallenge, 도전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이를 I로 바꾸고 ING를 쓰게 되면 challenging, 형용사가 됩니다. 뭘로요? 도전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t'll be challenging but exciting. 이렇게 쓰면 도전적이지만 흥미진진할 것이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 4번 가볼게요. 성공적인 훈련 후에란 뜻으로 after blank training, you can go on missions. 성공적인 훈련 후에 당신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란 문장이에요. training이 훈련이란 뜻이죠. 그럼 앞에 나오는 말은 성공적인이란 뜻을 가지는 네,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성공적인 뭐죠? successful이 되겠죠? 자, success 어떻게 쓸까요? SUCCESSFUL. C 두 개, S 두 개. 네, 스펠링 잘 익혀두세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uccessful training, you can go on missions. 성공적인 훈련 후에 당신은 missions,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 5번입니다. You will learn all the blank you need. 당신은 배울 것이다. 모든, 뭐래? 기술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네,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요 사이에
대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대시 역할은 뒤에 오는 주어 동사가 앞에 오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뭐? 기술. 기술을 써봐야겠죠. 자, 바로 skill하고 s까지. 기술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복수 형태로 써주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라는 뜻이 완성됐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 will learn all the skills you nee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아웃 문제는 모두 해결했고요. 자,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워크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더 공부해볼게요. 네, 여러분, 별책 모두 준비했나요? 우리 파트 B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B는 어휘 복습이죠. 어휘 공부예요. 자, 앞에서 한 거와 비슷한데 이번에는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볼까요? Degree, schoolwork, experience, aged, right away.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이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볼게요. Blank and busy schedules will make it hard. 무엇과 바쁜 스케줄은 만들 것이다. 그것을 어렵게. 자, 무엇과 바쁜 일정이 학업. 그렇죠? 학업을 뜻하는 말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School work. 스쿨이 학교고 work는 일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일.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school work라고 하면 뭐죠? 학생들이 하는 것? 공부예요. 학교 공부, 학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school work 써보겠습니다. school하고 띄우지 않고 바로 work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첫 글자가 s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완성됐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School work and busy schedules will make it hard. 잘했어요. 자, 다음 2번. You will need a blank in science or math. 네, 여러분 나온 문장이죠? 당신은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을? 하기를 어디에 하기? 무엇에 하기? 과학 또는 수학에 하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자, 그러면 need의 목적으로 하기란 뜻을 가지는 명사 찾아야겠죠? 자, 어디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degree 여기 있습니다. degree. degree. 그리고 뒤에 in이 오면 어떤 분야의 하기인지가 쓸 수 있어요. 과학 또는 수학에서의 하기란 뜻이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You will need a degree in science or math. 잘했어요. 다음 3번입니다. They are not going to send you to space blank.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우주로. 그리고 우리말에 보니까 아, 당장이란 말이 지금 빠져있네요. 당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당장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Right away. 여기에 있네요. 그쵸? Right은 바로 라는 뜻이고요. Away는 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멀리 라고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그런데 그 느낌은 즉시 당장이라는 의미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ight away 이렇게 써볼게요. Right away. 자, 띄어 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not going to send you to space right away. 잘했습니다. 다음 4번. You are going to need 3 years of work blank. 당신은 필요로 할 것이다. 3년의 업무 무엇?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work 다음에 경험을 뜻하는 말 experience를 써야겠죠? 자,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또박또박 읽으며 써볼게요. experience. experience. 뭐라고요? experience. 자, 좋아요. 이제 문장 속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going to need 3 years of work experience. 잘했습니다. 자, 5번. For kids blank 6 to 12, 9 to 11 hours of sleep will be enough. 6세에서 12살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9시간에서 11시간의 잠이 will be enough. 충분할 것이다. 네, 자, 빈칸에 들어가면 뭘까요?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이란 뜻이 되려면 이 6에서 12가 나이를 뜻한다는 걸 알려주는 단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네, aged가 나와 있네요. 자, aged는
뒤에 명사 뒤에 쓰여서 몇 살의 나이가 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수식되는 거예요. 6살에서 12살의 나이가 든 아이들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럼 aged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For kids aged 6 to 12.

9 to 11 hours of sleep will be enough. 잘했어요. 자, 이렇게 어휘 학습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sentences,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Part A, 예시와 같이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겠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당신은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부정문이구나. 부정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 당신은부터 주어니까 you로 시작하고 그 다음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다 동사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미래 시제여야 되고요. 또 부정문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will not의 줄임인 want가 다음에 이어지고 할 수 있다란 뜻을 가지는 표현 be able to가 따라 나온 다음에 뭘 할 수 없을지 동사 원형 focus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장이 완성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You won't be able to focus. 또 나왔어요, 여러분. Won't be able to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두다. 두라, 우호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다음, 2번. 그들은 여기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가요? 하고 물어보네요.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네,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여기 쭉 보니까 아, going to, be going to가 쓰였군요. 이럴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야 되죠? 비동사 어디 있어요? 1번 are 쓰고 그들은 주어 다음 씁니다. Are they? 그 다음 이어서 going to 두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lunch 그리고 here까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죠? 같이 읽어볼게요. Are they going to have lunch here? 여기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인가요? 의문문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3번 가볼게요. 당신은 수업 시간에 졸릴 것이다. 네, 이 문장은 미래 시제고요. 그렇죠? 우리 계속 미래 시제 배우고 있고 또 긍정문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잘 써볼게요. 당신은 네, you를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졸릴 것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엔 will이 아니라 네, 이번에도 are going to가 쓰였네요. 그러면 are going to 하고 졸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동사 feel을 쓴 다음에 형용사 sleepy를 씁니다. feel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뭐뭐라고 느끼다, 졸렵다고 느끼다, 즉 졸릴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to 다음에 feel sleepy, 마지막 in class,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의 표현이 따라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같이 볼게요. You are going to feel sleepy in class. 잘했어요. 다음 4번. 그 회사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뭐뭐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 부정문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어부터 찾아보세요. 그 회사는 어딨나요? The company. 다음, 뭐뭐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 이번에도 be going to가 쓰였네요. 그러면 비동사부터 the company가 3인칭 단수니까 is가 쓰이고 그 다음 부정어 not이 비동사 다음에 오고 going to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초대하다, 그들을 invite them 순서대로 쓰면 going to 5번이네요. 자, 그래서 완성됩니다. 같이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The company is not going to invite them. 그 회사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 4번까지 순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완성된 문장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들 쓰고 있죠? 네, 노트 필기 하면서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모든 학습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써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파트 B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순서가 아니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종합해서 해보는 거예요. 1번, 2년간의 훈련이 있을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2년간의 훈련이 주어고 그 다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 표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요 뒤에 보니까 training, 훈련이란 말이 뒤에 있네요. 자, 이 문장은 있다를 뜻하는 there is, there are를 써서 쓰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옵니다. there를 쓰는데 미래 시제니까 there 쓰고 will 쓰고 그 다음 동사 원형 네, is, are의 원형인 be를 써줘야 되죠.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무엇이? 2년간의 훈련. 훈련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네, 바로 2 years를 써주시면 되겠죠. 2 years. 자, 그 다음 훈련 이어졌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re will be 2 years of training. 2년간의 훈련이

있을 것이다. 네, 잘 완성했습니다. 다음 2번. 그 기차는 이번 역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뭐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부정문이네요. 주어, 그 기차는이죠. 그러면 the train이라고 시작하고 the train. 다음, 뭐하지 않을 것이다. will을 쓰면 will not 또는 네, 여기 want라고 줄여서 되겠죠. 그 다음, 멈추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stop. 여기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역에 at this station 이어서 쓰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will not부터 읽어볼게요. The train will not stop at this station. 또는 the train won't stop at this statio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2번까지 완성했고요. 다음 3번 가볼까요? 그들이 당신을 우주 비행사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의문문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will을 쓸까요? be going to를 쓸까요? 아, going을 써야 돼요. 자, 고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의문이니까 are they로 시작해야겠죠? 주어가 they입니다. are they. 그 다음 going to 하고 만들다. 아, 우리가 오늘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써야 돼요? 뭐를 써야 돼요? make 쓰면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an astronaut 목적격 for. 당신을 우주 비행사로 만들어 줄 것인가? 됐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Are they going to make you an astronaut? 좋아요. 자, 4번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학교에 갈 것이다. 자, 갈 것이다. 미래 시제고, 그리고 긍정문이에요. 주어 당신은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자, you 쓰고요. 자, 항상 첫 글자 대문자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미래 시제 쓰기 위해서 going to. 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be going to. 그럼 you are going to. 그다음 가다란 말. 갈 것이다니까 가다란 표현이 필요한데 go to school까지 한 번에 나와 있네요. 그럼 go to school. 네, 이렇게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네,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아침에. 자,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잘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You are going to go to school in the morning. 당신은 아침에 학교에 갈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장까지 잘 완성을 해봤습니다. 미래 시제 모두 맞췄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유닛 한 개를 맞출 때마다 next step challenge, 도전 과제를 주죠.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무슨 시제를 배울까요? 다음 시간,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를 한번 미래 시제를 이용해서 네, 문장을, 의문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 이 문장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무슨 시제라는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hat tenses란 말이 지금 잘 나와 있죠? 자, 이 말을 맨 앞에 써서 의문문 어순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보길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답도 확인하고 새로운 유닛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앙영어 오늘 22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강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휘 공부하는 날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 시작하려고 해요. 에너지와 관련된 단어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에너지는 최근에 시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문 안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를 반영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그와 관련된 단어들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공부할 순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공부하시고 퀴즈로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따라 듣고 마무리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단어는 이제 fu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할 수도 있겠죠? 자, fuel이라고 하는 단어. 영영사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material. 일단 물질이에요. 자, such as는 언제 쓴다 그랬죠? 예시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께 어려울 수 있죠? 자, oil 같은 단어는 이제 알 거고요. or gas도 알 거고요. 자, 혹시라도 지문에서 문장을 읽다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하나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유추하시면 돼요. 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름이나 가스와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물론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co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석탄의 뜻이고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 이 단어도 여러분께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물질인데요. 또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어 있네요. 어때요? 자, burned. 태워지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이네요. produce heat or power. 열이나, 자, power. 자, 전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워지는, 연소되는, 자, 그런 물질을 fuel이라고 한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연료의 뜻이 되는 것이죠. fuel이라는 단어는 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한 60%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단어인데요. 자, 중등용으로 필수 단어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가요? These cars. 이 자동차들이 오로지 사용합니다. 뭐를요? quarter. 뭐라고 했어요? 4분의 1. 자, 그래서 동전을 나타낼 때는 quarter는 뭐라 그랬죠? 1달러에 4분의 1이라고 해서 25센트짜리 동전을 말한다 라고 여러분께 이 내용도 이전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는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번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입니다. 연료의 4분의 1이에요. 아, 근데 어떤 연료죠? 바로 자, 일반적인 regular, 정규적인 일반적인 엔진으로 가동되는 engine operated car nee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구동이 되는 그런 자동차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의 4분의 1을 겨우 사용한다. 그래서 연료를 조금 쓰는 차야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 이런 얘기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죠? 네, 그러시면 1번에 fuel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ine. mine이라고 하면 뭐 즉각적으로 나의 것. 그죠? I, my, me, mine의 mine을 먼저 떠올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mine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뜻도 있는데요. 자, 어떤 뜻일까요? 터널이래요. 오. 그런데 그 터널이 어떤 터널이에요?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어 있네요. minerals. 미네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미네랄이 원래 광물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혹시 모르실까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또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뭐와 같은? coal, 석탄, gold, diamonds, 자, etc. 라고 해서 아, 금이나 다이아몬드, 석탄과 같은 그런 광물이 are taken, 취하여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터널로부터 취하여지는 것이죠. 이게 직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from과 which를 합쳐서 한 단어로 쓰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쓰는 거예요? 관계부사로 쓸 수 있겠죠?
이거는 where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로부터 어때요? 광물이 채집이 되는 그런 터널을 말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말로 광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mine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에너지와 관련된 또 중요한 단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갈게요. England's worst mine disaster. Disaster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이것도 별표 여러분들께 세 개 드릴게요. 자,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 뭐 재앙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광산 사고, 그죠? 광산 재해가 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픈이라고 하면 맨 먼저 뭐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동태 안 되는 일형식 동사. 이거부터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발생하다의 뜻보다도 그것이 먼저 생각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부사구, 부사절밖에 뒤에 못 나와요. 일형식 동사니까. 발생했는데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바로 어디 근방에서 발생했다. 이 도시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죠. West Horton. 자, 그 다음에 언제 발생했어요? 바로 1910이라고 해서 1910년도에 이 장소 근처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예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mine까지 정리했고요. fuel, mine. 좋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nuclear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단어이지요. 자, nuclear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도 지금 이 강의 안에서 앞쪽에 요 단어를 여러 차례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면 오늘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예전에 외웠던 단어야. 다시 확인하는 쾌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 지나가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아우 또 새로운 단어 한번 외워야지라고 하는 쾌감으로 강의를 또 대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Using 사용합니다. 뭐를요? power. 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power는 힘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전력의 뜻도 있죠. 자, 근데 전력이 어떤 전력이에요? 이거 동사 아니잖아요. produced. 생산된 거예요. 언제? 바로 요 전체가 A예요. 요때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when 이하만 잘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요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atom. 뭐예요? 원자죠, 원자. 우리가 분자, 원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화학에서. 그런, 단위 중 하나가 원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죠. 자, 근데 원자 안에는 또 뭐가 들었어요? 핵이 들었잖아요. 그 핵을 우리가 nucleus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등용 단어가 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나누어집니다. 이걸 핵분열이라고 하죠. 혹은 joined. 자, 여기는 지금 is까지가 생략돼 있어요. 등위 접속사 앞에는 중복되는 것이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함유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자, 핵이 또 다른 핵에 함유되는 거예요. 이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짧게 우리가 번역하면 원자의 핵이 분할되거나 혹은 다른 핵에 함유가 될 때, 즉 핵융합이나 혹은 핵분열이 발생될 때 만들어지는 전력을 이용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nuclear라고 하면 형용사거든요. 품사가. 그래서 요 단어는 희한하게 요 명사는 여러분들 고등 과정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nuclear라고 하는 요 형용사형은 중등 과정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핵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원자력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plant를 붙여서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플랜트가 식물의 뜻도 있지만 장치가 많이 들어간 공장을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고요. 그럼 핵공장이 뭐겠어요? 핵발전소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하는데요. Nuclear plants라고 하고요. Nuclear plant, nuclear powe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말 뭉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끝. 요 가짜 주어 뒤에 진짜 주어입니다. To 이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Build a perfect nuclear plant. 여기도 마찬가지로 nuclear plant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뒤쪽에 형용사 절이 있네요. Which is free. 자유롭습니다. 뭐로부터?
problems,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Generator. 자, 이것도 이제 뭔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Generator 라고 하면 보통 사람 아닐까요? 네, 사람에도 씁니다. 하지만 자, 기계에도 쓰죠. 어떤 기계인가요? Generate가 원래 뭔가 생산하다의 뜻이거든요. Produces. 뭘 생산합니까? Electrical power. 전력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Generator라고 해요. Generate가 원래 생산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다 Generator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Generator라고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의미로 자, 그것을 드렸어요. 사실 Generator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발전기의 뜻이고요. 제너레이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뭐 관련된 단어들 좀 단어 가족들 좀 소개하고 가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enerate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generation이라고 하는 명사 있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히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을 기준으로 치자면 하나의 개체가 성장을 해서 한 30살쯤 되면 또 아이를 낳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가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ion은 발생의 의미에서 그 발생의 하나의 주기, 즉 다시 말해서 한 세대를 우리가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뜻도 여러분들 2번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라도 무슨 근거로 발생과 같은 뜻일까가 궁금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 하나의 세대가 발생되고 또 다른 세대가 발생되는데 30년 정도가 걸리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도 나온 단어구나. 그래서 세대를 나타낼 때도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암기 없이도 잘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발전기는 broke down. 자, break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됩니다. 그리고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3단 변화하죠. 네. 자, 그런데 이건 자동사로 쓰였고요. down과 결합되면 고장나다의 뜻이에요. 발전기 고장났어요. during the power outage.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에너지와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중등용 단어는 아닌데요. 자, power outage는 정전입니다. 정전 기간 동안에 발전기가 고장났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좀 심각죠? 앞쪽에서 이미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근데 이건 뭐예요? 까맣거나 혹은 brownish black. 자, 갈색적인 까만 거예요. 알겠죠? 갈색스러운 그런 까망. 요거를 우리가 brownish black이라고 하고요. 자, hard substance. 자, substance는 물질의 뜻인데 중등용 단어는 아니니까 뭐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딱딱한 물질이래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어요? Within the earth. 자, 지구 내부에 있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로 연료로서 사용되는 자,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까만 거 뭐예요? 석탄이죠. 딱딱하대요. 네, 그래서 석탄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use는 명사로 사용됐고요. 누구의 사용입니까? 바로 fossil fuels. 이 단어도 여러 번 여러분들 보셨죠? fossil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석의 뜻입니다. 그래서 fuels는 실제로 저렇게 많이 쓰이죠. 예시가 뒤에 나와 있고요. coal and oil 되겠습니다. 석탄과 기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우리는 줄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너지와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자, 우리 fuel부터 시작해서 coal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퀴즈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nuclear. 자, 뭐였죠? 자, 핵의 원자력에 이런 뜻이었죠? generator는 뭐였습니까? 발전기였고요. fuel은 연료잖아요. 자, coal은 석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mine은 광산이 되겠죠. 자,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그 발전기가 정전 중에 고장이 났어 라고 할 때 그 발전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발전기 generate에서 나왔다 그랬죠? The generator broke down during the power outage.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뭔가요? 이 자동차들은 엔진으로 작동되는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연료의 4분의 1만을 써 라고 할 때 연료는 우리 뭐라고 하죠? 연료는 당연히 fuel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0: 연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앞쪽에 fossil이 붙어서 화석 연료가 말뭉치로 자주 쓰이니까 fossil fuel 정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전달 드리면서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강의가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단어들과 예문들 있죠? 반복 학습 좀 하셔야죠.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Fuel. Fuel. These cars only use a quarter of the fuel that a regular engine-operated car needs. Mine. Mine. England's worst mine disaster happened near Westhoughton in 1910. Nuclear. Nuclear.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build a perfect nuclear plant which is free from problems. Generator. Generator. The generator broke down during the power outage. Coal. Coal. We need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oil.
0: 자, 여러분들 오늘 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금요일 날 에너지와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들과 다섯 개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필요하신 단어들은 꼭 암기를 좀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그 예전에 해드린 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우리가 좀더 부지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휘는요, 몰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습관 잘 들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어가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심해 괴물,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심해 괴물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ould의 의미와 그 다음에 used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0: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Suddenly, the tentacles slipped away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1: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라고 되어 있네요. 갑자기 a black fog.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그리고 사무엘의 삼촌은 어디로 갔습니까? Galleon. 그 과거에 15에서 17세기에 운항했던 스페인의 범선. 거기에 금은보화, 지금 treasure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a black fog. 이 짙은 검정색 안개. 안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안개처럼 보이는 이 검정색 이렇게 막 물속에 퍼지는 먹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lack fog가 encircle the divers. 그 다이버들을 encircle이라는 것은 바로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Not even, 심지어 뭐조차도 아니다. 그들의 강력한 dive lights, 이 잠수 불빛, 잠수 이런 뭐 전등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잠수빛, 그들의 아주 강력한 잠수빛들조차도 could penetrate. Penetrate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어디에 가는 거예요? Penetrate 어떻게 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다.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구름 같은 연기 같은 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뭔가 검정색의 이 안개처럼 보이는, 실제로 물 속이니까 안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이 앞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검정색의 물은 이런 오염, 뭔가 탁한 그런 액체 같은 것들이 앞에 이렇게 막 구름처럼 쫙 퍼졌는데 그게 이 잠수부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 전등이 있겠죠. 그것이 아주 강력하긴 한데 그조차도 이것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뭘까요, 과연? Samuel wanted to shout to his father. 사무엘은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shout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수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he knew no one would hear him. So deep underwater.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So deep underwater. 이렇게 깊은 물 속에서는 아무도 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물 안에서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봐야 제가 지금 물 속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쳐봐야 그걸 어떻게 들립니까? 물 속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잠수 중에는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 있는 wood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강의에 있어서 wood의 의미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 중에서 복습할 것들은 복습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ood의 의미와 used to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wood도 복습할 겸 그리고 새로운 게 있다면 하나 알려드릴 겸 그 다음에 used to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I thought it would rain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 thought, 나는 생각을 언제 한 겁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한 겁니까? I thought, think의 과거형이니까 생각 자체를 과거에 이미 한 것이죠. 그렇죠. 과거 시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일 전, 일주일 전에 생각한 거예요. 어제 생각하든, 3일 전에 생각하든, 이틀 전에 생각하든 과거에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생각할 때 그 시점에 뭐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it would rain,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woul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요.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미래의 내용이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기준으로 아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아 나는 생각했는 거예요. 3일 전에 생각했는데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미래에 비가 오겠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would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미래가 아니고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He would never lie to me. 그는 절대로 나에게

0: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would는 원래는 will의 과거인 형태가 would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would는 실제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나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he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겠죠. 에이, he라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나 사실들을 강하게 추측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를 would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would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의미가 좀 비슷해서 제가 일부러 추가를 해보았거든요. She would read before bed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뭐 하곤 했냐면 잠자러 가기 전에, 그렇죠? Before bed라는 것은 자기 전에 would read, 책을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모르겠고요. 지금은 모르겠고 she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전에 종종 독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습관은 아니고.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she라는 사람이 자기 전에 뭐 하는데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used to read before bed. 유사합니다. 위에 있는 would read랑 used to read 비슷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곤 했다. 뭐 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위에 있는 것과 유사하죠. 뭐뭐 하곤 했다인데 used to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would라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곤 했다. 지금은 모르겠다이지만 여기 있는 used to는 뭐냐면 she used to read before bed. 그녀는 자기 전에 책을 읽곤 했다. 언제?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used t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would는 지금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거의 담고 있지 않고, used to는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은 자기 전에 책을 잘 읽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would의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would를 하면서 비교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거대한 tentacle. tentacle이라는 것은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우리 문어나 오징어의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입 주변에 있는 이렇게 감각기관인데 이게 촉수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잡으러 갈수 있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giant tentacles. 이 거대한 촉수가 emerged, 나타났습니다. emerge라는 것은 나오다,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거든요. From the cloud. 물 속에 있는 그 구름처럼 보이는 그 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뭔가 이 검정색이 문어나 오징어의 먹물처럼. 그런 건가 봐요.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라고 돼 있네요. One of the arms. 그 촉수의 한팔중 하나가, 촉수 중 하나가 grabbed, 잡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착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사무엘의 삼촌을 잡았습니다. And pulled him. 그리고 그를 당겼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The cloud of ink. 그 먹물의 구름처럼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삼촌을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삼촌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Samuel wanted to shout to his father, but he knew no one would hear him so deep underwater.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
0: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라고 돼 있죠. Samuel은 grabbed, 잡았습니다. onto his uncle's arm. 무엇을 또 잡았냐면 삼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and desperately, desperately라고 하면 필사적으로 try to pull him free.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맞죠?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당겼습니다. 즉, 어떤 이 촉수 같은 게 와가지고 오징어나 문어 다리 같은 게쫙 나와가지고 거대하겠죠. 그게 삼촌의 팔을 잡았으면 사무엘도 삼촌의 팔을 잡고 이 못가게 막 막는 것이죠. Suddenly,

0: 갑자기 the tentacle slipped away. 다행스럽네요. 그 촉수가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미끄러지듯이 이제 놓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그리고 어둠 속으로 disappeared.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습니다. 아, 이 정체가 궁금하네요. 뭔가 오징어나 이 대왕 오징어나 대왕 문어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그래서 이세 명은 사무엘과 사무엘 아버지와 삼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냐 하면 the diving cage, 그 다이빙 케이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 갔습니다.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사무엘은 울렸습니다. 무엇을 울렸냐면 the emergency bell, emergency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비상벨을 울렸고요.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는 began to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To safety,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 표지를 보니까, 아, 뭔지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죠? 참지 마세요. 이런 거 참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용 참지 마세요. 좀더 읽어보시고요. 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해가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Suddenly, the tentacles slipped away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ncircle, encircle.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Penetrate, penetrate.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Emerge, emerge. The sun emerged from behind the clouds. Desperately, desperately.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Emergency, emergency.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구름으로 알고 있는 cloud인데요. 이게 구름 말고도 또 다른 단어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동사의 의미도 있답니다. 보도록 할까요? The sky is full of clouds. 아, 이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늘은 가득 차 있다. 뭘로 가득 차 있냐 하면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클라우드는 바로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부터 잘 보세요. 구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름을 활용해서 나머지 두 개도 이해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car,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made,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a cloud of dirt. 아, dirt는 먼지죠. 흙이나 먼지가 됩니다. 먼지의 클라우드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러면 먼지 구름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요. 먼지 구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먼지나 연기 등의 덩어리나 뭉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흙길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면 뒤에 막 먼지가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막 먼지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덩어리나 뭉치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구름을 떠올리시고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말을 조금 더 바꿔가는 것이죠. 자동차 뒤에 구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 뒤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먼지나 연기의 덩어리가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은요. Anger clouded his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nger이라는 것은 화난 것 같습니까? 화입니다. 화. 화는 clouded 했답니다. His judgment. Judgment라는 것은 판단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 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화는 그의 판단을 clouded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으면은 이 구름이 무언가 앞에 쫙 지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구름 때문에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태양 앞을 쭉 지나가면은 태양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본의 아니게 맞죠. 구름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무언가를 가리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라는 것이 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게 하다, 가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의 판단력이 가려지는 것이 되겠죠. 그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끼리 좋아하시나요? 태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 코끼리 관련 여행 상품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동물 권리 문제로 비화돼서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코끼리 15마리 떼가 지금 한 500km 정도를 이동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5개월 좀 넘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리더십 관련인데요. 이번에 큰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Wander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원에

0: 있는 코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A herd, 떼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 코끼리 떼가 중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보겠습니다.
1: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2: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0: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단어 표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New skewers 확인하시죠?
1: To wander.
2: To wander.
1: Edge.
2: Edge.
1: Wildlife reserve.
2: Wildlife reserve.
1: Outskirts.
2: Outskirts.
0: 첫 번째 단어는 to wander. 조금 전에 나왔죠? 돌아다니다. wander가 아니고요. wand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dge.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의 가장자리를 edge. 물론 그 칼의 날도 edge라고 합니다만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정말 많이 쓰죠. Wildlife Reserve. Reserv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보존하고 키핑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utskirt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outskirts라는 얘기는 그 변두리, 외곽, 가장 끝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wander, edge, wildlife reserve, and outskirts. 오늘 내용에 다 나옵니다.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라고 돼 있군요. 자, 코끼리 떼가 reach. reach가 나오면 to를 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500에 달한다라고 할때 the number reached 500이지 reach to 500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끼리 떼가 중국의 한 대도시의 외곽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자, 이 코끼리 떼는 말입니다. 위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보면 제일 밑단 쪽이에요. 네, 밑단 쪽에 라오스하고 아마 국경지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코끼리 떼는 말입니다. 위난성. 우리는 도라고 합니다만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위난성의 야생동물 보호 지역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했고요. And have tracked 500 km north. 북쪽으로 500km나 걸어온 겁니다. Track은 이제 걷는 거니까요. 결국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이라고 되어 있군요. 아까 위난성이 나왔으니까요. 위난성의 성도에 해당하는 capital city, 성도에 해당하는 쿤밍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외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앞에 나왔던 a big Chinese city가 바로 여기 쿤밍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그렇습니다. rushed가 나온 순간에 일단 시간의 여유는 없는 거죠. 당국이 말입니다. 도로 봉쇄와 이웃 봉쇄에 나섰는데요. close off는 단절의 부사이기 때문에 딱 차단시키는 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그림이라든가 기사를 보니까 트럭 어마어마하게 불러갖고 도로를 다 봉쇄하고 마을로 못 들어가도록 아주 트럭으로 벽을 세웠더군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자, 바로 이 the가 나왔으니까 다른 동물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그 15마리에 해당하는 코끼리 떼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살던 곳을 벗어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과학자들의 관심거리긴 한데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도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0: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1: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2: 두 번째 토픽은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말하다라고 보라고 말씀드렸죠. Biden says, the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사 생략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자그마치 5억 회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기부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도스는 뭐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여기서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0: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1: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죠? 역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donate.
1: To donate.
0: In need.
1: In need.
0: To pledge.
1: To pledge.
0: Dose.
1: Dose.
0: With no strings attached.
1: With no strings attached.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to donate, 기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donate. In need. 이게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보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긴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우이웃이라고 할 때 those in need 혹은 people in need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씁니다. To pledge, 약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promise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pledge라는 것이 조금 더 공식적인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ose 이걸 먹는 약이든 아니면 주사하는 약이든 간에 1회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통 dose라고 해서 복용량, 투여량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ith no strings attached.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협상이라든가 뭐 남북관계에서도 많이 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봤던 단어가 많은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크게 보면 골자를 보셔야 되죠.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call on somebody to do w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다른 말로 하면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urge. 촉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U-R-G-E.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Call on somebody,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촉구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countries most in need, 가장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나라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공유할 것을, 여기서 공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부할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와우, 그렇군요. 500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바로 5억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billion은 10억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파이저 백신으로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요?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세계 최빈국들에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Biden said,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The donation

0: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번 기부에는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 없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G7이라고 하는 선진 7개국 혹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6개 국가가 마찬가지로 5억 회분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억 회분의 물량이 생기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countries most in need, 가장 가난하고 지금 백신이 절실한 나라들에게 이제 증여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바이든,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2: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어디에 아무 조건 없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기부한다, 원조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LA는 아무 조건 없이 가구당 매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뭐 일단 유럽권에서 처음 개념이 나와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죠. 누구에게라도 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요것이 과연, 복지냐? 아니면 좀 도덕적인, 좀, 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LA는 고려하고 있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universal basic income, basic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 basic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서 좀 문제인데, basic income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 소득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편적인 거니까요. 소위 기본 소득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that would, 아직 된거 아니죠? 만약에 되게 된다면이라는 would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각 가정에게 매달 1,000달러씩을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blank는 with no strings attached, with no conditions. 그러니까 condition이 조건이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라고 할 때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이 깁니다만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that would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with no strings attached.
2: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that would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with no strings attached.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은 Development and Habitat Loss라고 정했습니다. 코끼리 얘기도 있었는데요. 코끼리가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것이 habitat, 서식지가 loss,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개발 혹은 발전과 서식지 상실 혹은 소실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 요거 진짜 기로네요, 우리에게. 인류가 개발과 자연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겁니다. 아, 문장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요거 표현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he world is now at a blank.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 수고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거기서 정말 두 가지의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 a crossroads. 이때 복수처럼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인류가 개발과 자연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요건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워라벨 얘기하면서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만큼 Today's Parents에 나오는 표현들은 신문이나 영어 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말에서 영어로 이제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꼭 그 표현을 영어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균형을 잡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표현을 딱 써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우리말 같은 말, 그러니까 악화일로를 걷다, 뭐 직격탄을 날리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단어가 고스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악화일로를 걷는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균형을 잡다는 기억하실 겁니다.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라고 썼죠. Strike a balance between. 서식지 파괴는 habitat destruction. 아니면 그냥 서식지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habitat loss 라고 쓰면 됩니다.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그죠? 발달, 개발 이런 느낌으로 볼 때 발달, 개발 혹은 뭐 발전. 이때는 개발이라는 측면이 가장 어울리죠. 개발과 자연 보호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자, only lead to. 예, 2까지 가야 되겠는데요. lead to는 이걸로 이어지는데 이걸로만 이어지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 only 하나만 쓰셔도 악화일로라는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Development and habitat loss.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2: Development and habitat loss.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0: 오늘 나왔던 많은 단어 표현들 가운데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Wildlife reserve.
2: Wildlife reserve.
1: In need.
2: In need.
1: With no strings attached.
2: With no strings attached.
1: To be at a crossroads.
2: To be at a crossroads.
1: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2: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에 쓰인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랑 함께할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11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 다 풀어오셨죠?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는 표현이 필요한 건데요. 자, 그녀가 제시했다. 우리 세 단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시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요. 살짝 과거형으로 바꿔주셔서요. came up with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잘 풀어보시고요.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바로 오늘 학습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데이 31부터 데이 33까지 또 재미있게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버츄는 행복에 이른다. Develop, 기술을 develop 하자. Detergent, 액체 detergent. Bonfire 주위에 모여앉자. December 중순. Shortcut으로 가자. Character, 피카츄 같은 character. Trade, 물건들을 trade 하자. Progress, 과학의 progress. Medicine, 최고의 medicine. Sculpture, 그 sculpture는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 Deliver, 속보가 deliver 됐다. Package, 큰 package. Assist, 약한 사람을 assist 하자. Architect, 유명한 architect. In harmony with, 자연과 in harmony with. Get down to, 밑바닥까지 get down to. Give it a try 해보자. To one's satisfaction, 좋은 성적을 받았어. Grow into에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virtue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명사입니다, 여러분. virtue는 행복에 이르고 악행은 불행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vice가 우리 악행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는 쉽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썼으면 몰랐을 수 있는 단어예요. 외워 두고 갑시다. 우리 virtue는 미덕, 덕, 선행이라는 뜻이니까요. 외워 두세요. 자, virtue leads to happiness and vice leads to misery. virtue는 행복에 이르고 악행은 불행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다음 표현 갈게요. 자, develop, 동사입니다. 이것도 쉽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기술을 develop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develop 한다 뭐예요? 당연히 이거겠죠. 개발하다, 성장하다, 발전시키다. 자, 먼티가 붙으면 여러분들 명사형이 돼요. development, 개발되겠죠. We need to develop this technology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etergent, 명사예요 여러분들. 액체 detergent로 따뜻한 물에 세탁하세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D라는 표현이 있고요. deterg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D는요, 여러분들, OFF, 뭔가가 벗겨지는 그런 의미고요. detergent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씻어내다라는 거거든요. 자, 뭔가를 씻어내서 때를 빼버리는 거야. 그렇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뭡니까? detergent인데요. 자, 세탁할 때 쓰는 거, 세제 되겠죠? 액체 디터전트로 따뜻한 물에 세탁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Wash in warm water with liquid detergent. liquid 하게 되면 액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detergent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표현이에요. bonfire, 여러분 bonfire. fire니까 뭔가 불과 관련 있는 단어겠죠. 자, 명사인데요. 우리는 bonfire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다. 뭔가 이렇게 피크닉이나 뭐 야영 같은 거 갔을 때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자, 앉아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상황 떠올려 보세요. 바로 모닥불, 화롯불 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We sat around the bonfire and sang song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December, 명사인데요. 그는 December 중순에 이 나라를 떠난다. 그렇죠. 우리 1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December 뭐겠습니까? 12월이고요. 약자로 DEST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He leaves this country and the middle of December. In the middle of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 중간에 이런 의미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shortcut 명사인데요. 나는 shortcut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었다. short가 짧은이고요. 여러분 짧게 cut해서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shortcut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름길이겠죠? 또는 손쉬운 방법 보실 수도 있습니다. I tried to take a shortcut and got lost.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좋습니다. 다음 표현 갈게요. 자, character 명사인데요. 나는 슈퍼마리오와 피카츄 같은 캐릭터들을 좋아한다.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캐릭터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캐릭터. 말 그대로 캐릭터예요. 말 그대로.
등장인물이고요. 저 친구

친구의 캐릭터는 참 순해, 참 독특해. 이럴 때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성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I like characters such as Super Mario and Pikachu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trade 명사 동사인데요. 사람들은 물건들을 트레이드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죠, 여러분들. 자, 물건들을 트레이드 주고 받는 거, 그렇죠? 바로 거래 무역이고요. 거래 무역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use money to trade things. 자, 그다음 표현. Progress, 여러분들, 자, 프로가요, 앞으로, 앞의 방향이고요, grass가요, 발전하다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해 가는 거니까 뭐예요? 진보, 발달, 경과가 되겠죠? 과학의 progress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다. 과학의 발전이요, 그렇죠? The progress of science changed our mode of living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medicine 명사 이거 너무 쉽다 여러분, 그쵸? 웃음은 최고의 medicine이다, 이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웃으면 정말 병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 약물이죠 여러분들. medicine 약, 약물. 그다음에 자, sculpture 명사인데요, 그는 sculpture의 그 sculpture는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름이, 작품 이름이 요건가 봐요 여러분. sculpture, 자, 말 자체 sculpture 약간 칼 비슷하죠. 칼, 칼로 뭔가를 조각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각품 가시면 돼요. The sculpture is called man working to the sky 가시면 되겠습니다. Deliver 동사인데 여러분 요즘에 뭔가 배달할 때 delivery 서비스 되게 잘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갑자기 속보가 deliver 됐다. 그렇죠? 여러분, 배달하다, 전달하다. delivery 하게 되면 배달, 전달, 명사형이 됩니다. Suddenly, the breaking news was delivered. breaking news 하게 되면 여러분, 속보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깨부수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뉴스 소식인 거죠. 그렇죠? 자, 패키지 명사고요. 팩 동사인데요. 너에게 큰 패키지가 도착했다. 여러분, 패키지 오는 날 너무나 설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행 갈때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뭔가 뭐 이동편, 교통편, 뭐 박물관 등등 모든 게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꾸러미 같은 그런 여행이죠. 그래서 패키지 하게 되면 소포 꾸러미고요. 팩은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A large package has arrived for you 하시면 되겠죠? 자, assist 동사, assistant 명사인데요.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을 assist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선생님 축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요, assist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assist 뭐 하는 겁니까? 돕다, 지원하다겠죠. assistant 하게 되면 이제 조수, 보조자, 조력자고요. We are here to assist the weakest person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도와야 되겠죠. 자, 615번이에요. architect 명사고요. 아키텍처 명사인데요. 가장 유명한 아키텍트가 그 건물을 설계했다. 건물을 설계한 사람 바로 뭡니까? 그렇죠. 건축가고요. 그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게 바로 아키텍처, 건축물이 되겠죠. The most famous architect designed building 가시면 되겠습니다. The most famous architect, 가장 유명한 뭡니까? 건축가가 디자인했는데요. 그 건물을 디자인했다 가시면 되겠죠. 자, in harmony with, 여러분, 하모니가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 이 전통 과학들은 자연과 in harmony with 하고 있다. 잘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 무엇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 These traditional houses are in harmony with nature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get down to, 너무 쉽네요. down이 밑에죠. get down,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to 어디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 우리 무엇 무엇에 시작하다와 함께 어디 어디로 내려가다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다 같이 플러스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는 바다 밑바닥까지 get down to 할수 없었다. 내려갈 수 없었다. He couldn't get down to the bottom of the ocean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려면요, 진짜 잠수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Give it a try. 자, give it a shot. Give it a go. 뭐, make an attempt.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Give it a try 해보는 것이 어쩌니? Try 해보다, 뭔가를 시도해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Why don't you 해보는 게 어때?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할 수 있겠죠? 자, to one's satisfaction. Satisfaction 하면 만족이에요. Once는 소유격 표현이고요. 누구누구가 만족스럽게도 이런 느낌 가시면 되겠죠. 자, to one's surprise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가시면 되고요. 자, 그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To his satisfaction. 자, 아주 만족스럽게도요, he go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았어. 시험에서 on the test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grow into, grow 쉽네. 자라다, 성장하다, into 뭐뭐로.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
무엇으로 성장하다, 자라서 무엇이 되다. 아이들은 grow into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 Children growing into men and women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20개 단어 뭔가요?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Virtue, medicine, develop, 개발하다, detergent, 합성세제, bonfire, 모닥불, December, 12월, shortcut, 지름길, character, 등장인물, trait, correct 무역, progress, 진보 발달, medicine, 약물, sculpture, 조각품, deliver, 배달하다, package, 소품, assist, 지원하다, architect, 건축가, in hard way, 초화되는, get down to, 내려가다, give it a try, 함 해보다, to once, satisfaction, 누가, 만족스럽게, grow into, 성장하다. 아쿠아리움에 방문하다. schoolwork에 뒤처지다. delight하게도. leather, 긍정적인 것을 찾아봐. ban, 흡연을 ban하다. mover again. until, 끝날 때 until 끝난 게 아니야. die, 바람이 die 할 때까지. motivate, 사람들을 motivate 시키다. perform, 음악회에서 perform 하다. grind, 일을 grind 하다. instruct, 운동하라고 instruct 한다. admire, 용기를 admire 한다. chemical 기후. wetland에서 산다. as of, 네, as of, 한 살 더 먹어. go on, 아직도 go on 되고 있어. crack down on, 범죄를 crack down on 해야 해. leak out, 가스가 leak out 한다. be filled with, 행복으로 be filled with 된다. 네, 여러분 또 재밌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quariu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quarium. 자, 명사인데요. 그 aquarium을 방문한 후 5시까지 집에 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 aquare. 자, 콩글리시로 하게 되면 아쿠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아쿠아는 여러분, aquare. 물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aquarium. 명사로 그렇죠. 수족관이란 뜻 보시면 됩니다. Come home by 5. 5시까지 와라. After visiting the aquarium. 자, 그 아쿠아리움 갔다 온 다음에 5시까지는 집에 와야 돼. 이런 뜻 보시면 되겠죠. 자, school work. 너무 쉽네요. school은 학교고요. work는 뭐 일, 과업, 과제 이런 뜻, 여러 가지 뜻 갖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과업, 과제, 일 뭡니까? 당연히 학업, 학교 공부가 되겠죠. 자, 그는 school work. 자, 그는 학업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e's falling behind. 자, fall behind가 뒤처지다라는 수거, 좋은 표현이에요. 가져가세요. 자, in his school work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23번. delight. 명사예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외워갈게요. delight 하게도 내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 꿈이 이뤄지면 정말 이러겠죠. 기쁨. 아, 즐거움.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my delight, my dream came true at last. 마침내, at last 가시면 되겠죠. 자, 624번. leather, 부사요. 자, 부정적인 것보다는 leather, 긍정적인 것을 찾아라. leather, 자, 이거 선생님이 또 마워 코치에 또 코치 들어갑니다, 여러분. leather, 내가 더. 차라리 내가 더 낫네. 차라리 내가 더 낫네. 오히려 차라리 다소 가시면 되겠습니다. seek the positive rather than the negative. 자, rather than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좀 찾아라. 생각해라.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ban. 자, 명사, 동사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에 ban 하고 있다. ban. 자, 이거는 뭐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갈게요. ban. 반으로 바꾸겠습니다. 뱀뱀 반반 반대하다. 금지 금지하다. 반대 반대하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고요. There is a ban on smoking in public places 가시면 되겠죠. 자, 626번. 자, mover. 자, 우리가 보통 모바일 폰, 뭐 휴대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mover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인데요. 자, 몇몇 어린이들은 밤늦게까지 mover 게임을 한다. mover 폰으로 mover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예요? 움직이기 쉽고요. 이동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Some children play mover games
until late and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또 학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자, 627번. Until by 두 가지 세트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볼까요? 끝날 때 until 끝난 게 아니다. It isn't over until it's over. 이런 표현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이런 표현이죠. Until by 둘다 까지인데요, 여러분들. Until은요, 어떤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해 나가는 거고요. by는요, 어떤 그 deadline, 어떤 그런 due date가 정해져 있고요. 그 지점에 완료만 되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지, 둘다 까지지만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이, 너무 쉽다. 자, 다이, 동사가 여러분, 죽다. 그쵸? death, 죽음. dead, 죽은. 살아있는은 alive 가시면 되겠죠? 너는 바람이 다이 할 때까지 기다려 해. 바람이 다이 한다는 게 바람이 죽는 게좀 이상하죠? 바람이 멎어들 때까지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될것 같아요. You have to wait until the winds die down.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motivate 동사고요. 자, motivation 명사예요. 강연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motivate 하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강연자가 사람들을 motivate 시켜주는 거야. 뭐 시켜주는 겁니까? 동기를 부여하다, 격려하다. 명사 형태는 당연히 motivation, 동기부여 되겠죠? The speaker shared his story to motivate others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30번. 자, perform. performance 있네요. 그 가수는 5월 22일에 그 음악회에서 perform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가 공연이잖아. 이건 우리말처럼 되게 많이 써요. 퍼포먼스가 공연이니까 여러분, 퍼포먼 뭐예요? 당연히 공연하다, 연기하다 보시면 되겠죠? perform is 공연. The singer will perform at the concert on May 22nd 가시면 되겠죠? 자, grind, 동사. 나는 잘때 일을 grind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이러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여러분, 우리 커피 그라인더 들어보셨나요? 커피 원두를 grind.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rind 뭐냐면, 갈다 깨다 빻다예요. I grind my teeth when I'm asleep. 가시면 되겠죠? 자. 632명. 자, instruct 동사예요. instruction 명사고요. 의사들은 종종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instruct 한다.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in이요, 뭐뭐 안이란 뜻이고요. struct는요, 뭔가를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머리 안에다가 지식의 구조를 세워주는 거지.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다, 지시하다 보시면 되겠죠. instruction 명사로 가르침, 설명, 지시하시면 되고요. doctors often instruct patients to exercise. 자, 환자들에게 운동하라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표현이에요. admire 동사예요. 그렇죠. 자, admiration 명사고요. 우리는 그의 용기를 admire 했다. 용기, 너무 용기. 칭찬할 만해, 칭찬해. 그렇죠. admire 칭찬하다, 감탄하다, 존경하다. admiration 감탄, 존경 가시면 되고요. We admired him for his courage. 그의 용기를 감탄하고 칭찬한 거 보시면 되겠죠? 자, chemical, 동사, 명사, physical, 형용사. age는 은에 나타내는 chemical 기호이다. 자, 우리 어떤 사람들 간에 케미 돋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뭔가 화학적인 어떤 느낌, 어떤 성분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서로 잘 맞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chemical 하게 되면요. 케미, 화학이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chemical, 화학을 화학적인, 화학 물질까지 보실 수 있고요. physical은 여러분 물리적인이에요. age is the chemical symbol. 자, 상징 for silver. 자, age가 은을 나타내는 그런 화학 기호라고 합니다. 자, 635번. wet land. wet이랑 land 합쳐졌네. wet은 젖은. land은 땅이니까 뭡니까? 젖은 땅. 그러니까 습지겠죠? 자, 새들은 초원이나 습지에서 산다. 자, the birds live in the grasslands or the wetlands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of. 요거는 잘 모를 수 있어. 인정해, 인정해. 근데 외워 가시면 돼요. 내일 as of 난한살더 먹게 된다. 내일 날짜로 참 슬프겠죠, 여러분들. 엄마의 일자로 I'll be 1 year older as of tomorrow. 여러분 안 슬플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은 좀 슬프거든요. 자, 631번 go on 가시겠습니다. 자, 그 싸움은 아직도 go on 되고 있다. 싸움이요, 멈추질 않는 거야. 계속 go go go 하는 거 여러분 계속되다. continue. 고급 용어 좋은 단어예요. 외워주세요. 자, the fighting is still going on 계속되고 있어요. 자, crack down on 어렵습니다. 아,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범죄를 crack down on 해야 된다. 범죄는요,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엄하게 단속해야 돼요. We must crack down on crime. crime 뭡니까? crime 범죄겠죠? 자, leak out. leak가 틈새, 틈이야. out. 자, 틈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새어나오다, 유출되다, 누설되다. 자, 가스가 파이프에서 leak out 하고 있다. Gas is leaking out of the pipe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filled with, before of. 너무 쉽네. 이거 봤잖아요, 우리. 그쵸? 나는 새해가 행복으로 be filled with 되길 희망한다. 우리 바로 보면 돼요.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I hope the new year will be filled with happiness. 이러면 정말 좋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연습해 볼게요. Aquarium, 수족관, schoolwork.

kind, guide up da, instruct, courage da, admire, 칭찬하다, chemical, 화학적인, red line, 습지대, as of, 며칠자로, go on, 계속되다, crack down on, 단속하다, leak out, 유출되다, be filled with, 꽉 채워지다. 인터럽트 하는 것은 실례다. violent game. gap 기간. passage를 읽다. opposite에 있다. spill 기름을 spill 하다. astronaut은 우주에 간 사람. forefinger를 포개다. rotate 사진을 rotate 시키다. palm에 쥐어졌다. insect들을 기르다. neither 읽을지도 쓸지도 몰라. biology 해양 biology. migrate 남쪽으로 migrate 한다. star에서 도망친다. One after another 떠났어. Give off 악취를 give off. Tens of thousands 사람들. Blow out 촛불을 blow out. In a low 이겼어. 네, 여러분 또 재밌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interrupt 나왔습니다. interrupt.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interrupt 하는 것은 실례다. 중간에 inter라는 게 여러분, 중간에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중간에 여러분들 뭡니까? 끼어드는 거는 방해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it is rude to interrupt when someone is speaking.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interrupt 끼어드는 것은요, 정말 실례다. 방해하는 것은 실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iolent 형용사고요. violence 명사예요. violent 게임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해롭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violent 막 총 싸고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게임들 violent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뭡니까? 폭력적인, 극단적인이고요. violence 폭력입니다. It is harmful for children to play violent games.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 gap이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명사인데요. 너와 나 사이는 gap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나는 gap 기간을 갖고 배낭여행을 갈 계획이다. 여기서 gap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틈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gap 기간이라고 하면요. 우리 외국에선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좀 쉬는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걸 gap year라고 하는데요. gap 기간 뭔가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m planning to take a gap year and go backpack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지 명사인데요. 다음 패스지를 읽고 질문들에 답하시오. 여러분, 패스지 패스 보이시죠? 패스가 뭔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통과하다 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통로 보시면 돼요. 패스지 통로고요. 다음에 글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파진 뭐예요, 여러분들? 형용사, 명사 있는데요. 자, 그 가게는 길에 아파짓에 있다. 선생님,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쪽이 아파짓에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죠. 맞은편의 반대쪽이고요. 자, 명사의 의미도 있어요. 반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tore i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treet.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 가보도록 할게요. 자, spill. 자, 명사 동사에 있어요. 바다에 기름을 spill하는 것을 해롭다. 선생님, 마우코치 팀 나갑니다. 약간 또 이 발음 장난 갈 건데요. spill, 피를 공부를 하다가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쓱 피를 닦아내다. 흐르는 피를 쓱 피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쓱 피를 피가 흐를 때 닦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라게 되면은 흘리다. 그다음에 유출, 엎지르다. 요런 느낌의 단어들 여러분들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ed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It is harmful to spill oil in the ocean 가시면 되겠죠.
자, astronaut, 명사, 요것도 장래희망으로 astronaut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같은 말로 spaceman 있습니다. space가 뭐예요? 우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관련된 단어겠죠. 자, astronaut은 우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다 나왔네. 이미 영영 뜻이 다 나왔어.

뭐 하는 사람이요? 우주 비행사 보시면 되겠죠? An astronaut is a person 자, who travels into space. 자, 우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바로 우주 비행사 여러분들 되겠죠? 그다음에 자, 648번이에요. Four finger. 자, 명사고요. 그 남자는 four finger가 가운데 손가락을 포겠다. 여러분, finger는 아, 우리 양심적으로 진짜 finger는 알겠다. 손가락이요. Four는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1회란 뜻이야. 우리 손 중에서요. 제일 첫 번째 손가락을 엄지 빼고 요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검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 이런 뜻 갖고 있죠? 자, 같은 표현으로 First index, pointer fing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four finger가 가운데 손가락을 포겠다. The man cross his four finger and middle finger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rotate 나왔습니다. 동사인데 여러분들 사진을 rotate 시키려면 그 키를 누르세요. 여러분 우리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죠? 뭔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한테도 차례가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rotate 하게 되면 회전하다, 순환하다. 뭐 회전시키다, 순환시키다. Rotation 하면 회전이란 명사의 의미까지 갖게 되고요. 자, to rotate the picture past the key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사진을 rotate 회전시키려면 그 키를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palm 갑니다. 명사고요. 그는 동전 한 입을 꼬마의 조그만 palm에 쥐어주었다. palm. 판판안으로 갈게요. 손바닥이 판판하죠, 여러분. 그래서 palm은요, 여러분 손바닥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는 웬 갑자기 야자나무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떤 가게 가면요, 코코응 이런 음료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이게 야자나무 이게 열매를 갖고 만든 음료수거든요. 생각해 보시고요. He placed a coin on the small palm of the kid 가시면 되겠죠. 그냥 동전 한 입을 꼬마의 조그만 팜에 쥐어주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ect 명사, bug 명사 둘다 약간 비슷한 뜻이에요, 여러분. 자, insect들을 기르는 것은 재미있는 취미이다. 진짜 재밌을까요? 자, 곤충, bug 하게 되면 벌레, 작은 곤충 가시면 됩니다. It is an interesting hobby to raise insects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 자, 선생님이 아까 neither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neither, neither. 둘다 발음 가능한 방법인데요. 부사, 대명사, 접사 다 있습니다. 그는 글을 neither, neither 읽을지도 쓸지도 모른다. 자, 발음 장난 갈게요. neither로 갈게요. 이번에는 neither 바꿔서 니도. 니도, 내도, 너도, 나도 아닌 거야. 그래서 둘중 어느 쪽도 아닌 거 가시면 되겠습니다. He can neither 또는 neither read nor write 가시면 되겠습니다.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 다음에 자, biology 명사인데요. 자, 그녀는 대학에서 해양 biology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 바이오, 이런 바이오 하면 뭔가 생체와 관련된 거예요.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이잖아요. 그쵸? biology. 자, 우리 생체와 관련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생물학. She wants to study marine biology in college 가시면 되겠죠. 자, migrate 동사고요. migration 명사입니다. 그 새들은 겨울에 남쪽으로 migrate 한다, 여러분들. 자,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이동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동 이주하다. migration 이동 이주 가시면 되겠습니다. The birds migrate southward 남쪽으로 and winter 가시면 되겠죠? 겨울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stall 자, 명사인데요. 그 말이 stall에서 도망치고 있다. 말이 어디 묶여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겠죠? 마구간.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가판대, 노점이란 뜻도 있어요. The horse is running away.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From the store 가시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one after another. 자, 또 다른 거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례차례 잇따라. 그들은 one after another 그 교실을 떠났어. 그쵸? They left the classroom one after another. 차례차례 너가고 나가고 한명한명간 거예요. 그쵸? 자, give off. 자, 그 쓰레기통이 악취를 give off 한다. 악취가 바깥으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풍기다, 뿜어내다, 발산하다. The garbage can give off a terrible smell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tens of thousands. thousands가 몇이에요? 천이죠. 자, s부터 쓰니까 수천이고요. 수천. 천에다가 10 곱하면 뭡니까? 만이죠. 그래서 수천, 수만의예요. 수만의. tens of thousands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tarve to dea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low out. 자, blow. 예전에 했어요. blow. 바람이 blow. 바람이 불다. 근데 out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끈 거예요, 여러분. 촛불에 blow out 하기 전에 소원을 빌어라. Make a wish before you blow out the candles. 가시면 되고요. 자, in a row. row가 줄이에요. 한 줄로 맞춰서 하니까 뭐예요? 잇따라 한 줄로 가시면 되고요. 그 축구팀이 네 번의 시합을 in a row. 연달아.
이겼다. 뭐 잇따라 이겼다. The soccer team won 4 games in a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할 차례인가요? 자, 마우코치,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interrupt, 방해하다, violent, 폭력적인, gap, 틈새, passage, 그 구절, opposite, 반대쪽에, spill, 엎지르다, 애슬력, 우주비행사, for finger, 검지 손가락, rotate, 회전하다, palm, 손바닥, insect, 곤충, leader, 둘다 아닌, biology, 생물학, migrate, 이주하다, stall, 가판대, one after another, 잇따라, give off, 풍기다, tense off, thousands, 수많은, blow out, 부러끼다, in a row, 한 줄로. 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단어 실력을 완성하는 시간이죠. 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내는 미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patience is a 빈칸 나와 있어요. 여러분, patience가요, 인내란 뜻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미덕이란 단어가 필요하네요. 미덕, 여러분들, 덕, 미덕. 우리 어떤 단어 있었죠? 맞습니다. virtue란 단어 있었죠? virtue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12월 13일에 태어났다. 자, I was born, 여러분, 우리 was born 하게 되면요. 태어났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언제 태어났어요? 자, 빈칸 13th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3일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12월이 필요하겠네요. 12월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습니다. 그쵸? 뭐 있었나요? December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기뻐서 껑충 뛰었다 볼게요. He jumped. 자, 근데 jumped up. jump up 이렇게 뛴 거예요. with 빈칸 기뻐서란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뭔가 기쁨이란 표현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맞아요. delight 가시면 되겠죠. 자, 그 소음이 우리 대화를 방해했다. the noise 자, 소음이요. 빈칸 나왔고요. 우리의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를 그러면 어떤 단어 필요해요? 방해하다라는 표현 필요하겠죠. 자, 근데 방해했다. 과거형으로 살짝 바꿔서 interrupted, ed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 여러분들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영역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A large fire in the open air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아주 하나의 큰 불인데요, 여러분들. In the open air, open air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갸우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open air 하게 되면요, 야외, 옥외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내의 반대말이 되겠죠. 야외에 큰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캠프파이어 가게 되면요, 화롯불, 모닥불 이런 거볼수 있겠죠. 그런 단어 뭐 있었습니까? 맞아, 이거 있었죠. Bonfire 가시면 됩니다. Bonfire.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A quicker and a shorter route to a place. 여러분, to a place. 한 장소로 가는 더 quicker, 더 빠르고요, 더 짧은 루트, 길을 가리키는 거야. 더 빨리 갈수 있는 게 지름길이죠. 영어로 하면 뭐였나요? 그렇죠. 바로 a shortcut 가시면 되겠습니다. short, 짧게, 컷해서, 잘라서 갈수 있는 길이 우리 shortcut이었잖아요. 다음 표현 볼게요. to teach someone. 자,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무엇을요?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방법이죠. how to do something. 자,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인스트럭트라 그랬죠. in 머리 안에다가 지식의 구조를 스트럭트 세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르치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the inner part of the hand. 자, 우리 손에 안쪽 파트, 우리 판판한 부분 있다고 그랬죠. 판판에서 우리 이미지 떠올려서 뭐라 그랬죠? palm 가시면 되겠어요. palm 쉽죠? 너무나 쉽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코너죠. 뭐 남았습니까? 우리 퀴즈 풀업으로 또 가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도전 나도 워킹 봅니다. 주어지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나는 체어를 많이 발산한다. 여러분, 자, 발산한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문장 볼게요. I 빈칸 빈칸 a lot of body heat.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냄새를요 발산한다랑 연관시켜 보면요 뭐 하나 떠오르는 표현 있으실 거야. 복습하시면은 더잘 떠오르실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퀴즈 잘 풀어보시고요. 퀴즈 정답 우리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정말 아주 유용하고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배워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려요. 꼭 복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래 보이시는 EBS 중학 들어오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리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4강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35강이 마지막이니까 34강, 35강만 잘 마무리하면 벌써 이제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4강도 마찬가지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이번 강의 다음 강의까지 완전 마무리 잘 지어서 어법 어휘 문제에서는 절대 틀릴 일 없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14번 문제부터 할 겁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2001년에 Researchers at Wayne State University ask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to exercise for 20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랬을 때 Wayne State University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Ask someone to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A group of college volunte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학생 봉사자들 그룹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 라고 말했냐면요. To exercise for 20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분 동안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at a preset pace일까 혹은 self-selected pace일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얘들아, pace 하면 속도잖아. 속도인데 preset이라고 하면 설령 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 나? pre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 set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시해 주는 속도인 거지. 즉, 미리 제시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혹은 self-selected pace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A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 겁니다. 자, 그런데 on each of the three mach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근데 그 세 개의 운동기구 뭐였냐면요. A treadmill, 러닝머신이라고 한국어로는 부르죠. 네, 러닝머신 콩글리싱 거 아시죠, 여러분? treadmill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treadmill, 러닝머신이라든지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얘들아, stationary 하면 고정된이란 뜻이거든? 고정된 바이크래. 여러분 아마 헬스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고정된 채로 열심히 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정된 바이크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a stair cli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그 운동기구가 있나 봐.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운동기구에서 미리 설정된 속도를 제한해 주는 건지 혹은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easurements of heart rate, oxygen consumption, and perceived effort were taken throughout all the three worko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heart rate이라고 하면 심박수죠. 심박수, oxygen consumption 하면 산소 소비량, 그리고 and perceived effort이라고 하면 얘들아 인지된 노력이야.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세 개가 운동을 하는, 이 세 개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측정이 되어진 거지. 즉, 운동도 세 개, 측정하는 포인트도 세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searchers expect to fi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 결과를 예측을 했냐면, 예상을 했냐면 that the subjects unconsciously targeted the same relative physiological intensity in each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 실험자들이, 즉 대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대. 얘들아, 목표를 삼다라고 지금 말했어. 그러면 A번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A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 스스로 선택한 속도로 뛸까 혹은 미리 정해준 속도로 뛸까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떤 표현 등장했냐면 세 번째 문제에 targeted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다, 목표를 설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대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그 속도로 운동을 하도록 요청한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A번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대? 아,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삼을 거야. 상대적으로 똑같은 physiologic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리학적인 강도로 모든 운동 기구에서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뛸 거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automatically 혹은 intentionally exercise at 65% of their maximal heart 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 누구야? They would 이라고 했을 때, 이때 they는 그 대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대학생들은요, automatically라고 하면, 얘들아,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자동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혹은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이 대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했을까 혹은 의도적으로 했을까라고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래.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were using, 그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심박수의,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속도로 항상 맞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automatically, intentionally 이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앞에 힌트가 한번 등장했었어. 뭐라고? unconscious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이지 않게 목표를 삼을 것 같아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unconsciously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모든 운동 기구에서 내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의 속도로 뛸 거고. 그리고 Or maybe they would instinctively, 얘들아. Instinctively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본능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랑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settle into rhyth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리듬에 정착하게 될 거야? At 70% of their maximum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의 산소 소비량,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 되는 그 리듬에, 아,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연구자들이요. 어디에서? In all three works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세개 운동 기구에서 그들의 최대 산소 소비량의 70% 정도로 아마 맞출걸? 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 번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There was in fact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o consistency. 얘들아, consistency 하면 뭐야? 일관성이거든? Varia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변화라고 하는 뜻이야. 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관성일까, 차이일까라고 지금 선택하는 건데,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모든 세 운동기구에서 다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각 운동기구에서 뭐는 없었을 거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no consistency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measurement of heart rate and oxygen consumption across the three discipli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의 종목, 즉세 개의 운동 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나 혹은 심박수에 측정해서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Instead, 그 대신에 그 피실험자들 대학생들은요, were found to have chosen. 어떻게 선택했다는 게 밝혀졌냐면, the same level of perceived efforts on the treadmill and the bike and stair cli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느 정도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 보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세계운동기구에서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피실험자들이 self-selected, 자신이 선택한 속도로 세 가지 운동기구를 사용했을 때,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에 있어서는 뭐가 없었다?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뭐? 인지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얘도 꽤나 최근 문항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쉽사리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데,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생각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아.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Rather, 그보다는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 and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신에 우리 유기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천적인 행동 체계 혹은 선천적인 행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부분이 수식해주고 있는데, that constrain, 얘들아, constrain 하면 억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expand 하면 확장하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how learning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배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rom a training proced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억제하고 제지하게 될까? 혹은 확장하게 될까? 이둘 중에 고르는 건데, 쌤은 이 위의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파악했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는 않고, 마냥 유연하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natural behavior system, 선천적으로 행동 시스템,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즉, 뭔가 제한하는 느낌이니까 혹시 constraint 아닐까? 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limitations라고 등장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의 초반에 이러한 제한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에서 제한, 억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constrain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한들은요,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ogy by a researc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아하게 비유로서 설명되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이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compare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compare A to B 라고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연구자는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비교해 보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wooden statue라고 하면 뭐죠? 나무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본 거래. 자, 그랬을 때 the sculptor begins with a piece of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가는 뭐로 시작을 하냐면 a piece of wood. 나무 한 조각으로 시작을 하겠지. 자, 그런데 그 나무 한 조각은요, that has little contrast 혹은 resemblance to a statu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각을 시작하려고 나무 한 덩이를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나무 한 덩이는요, has little, 거의 뭐뭐 않다라고 부정어로 해석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contrast이라고 하면 대조라고 하는 뜻이고, resemblance 하면 유사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나무 조각상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조각은 유사성이 지금 있어? 아직 조각하기도 전인데? 없죠. 그러니까 has little resemblance, 유사함이 거의 없는 그 나무 조각으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할 건데, as the carving proceeds,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the piece of wood, 그 나무 조각이었던 것은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 더그 마지막 결과물을 이랑 비슷해져 가게 되는 거죠. 조각을 그만큼 많이 할 테니까. 자, 하지만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limitation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부정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럼 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정어면 둘다 지워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었거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면요. 하지만 그 과정,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limitation. 아, 제한점이 있대.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take into account.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take into account은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since the sculptor, 그 조각가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대?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뭇결이라고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나뭇결의 밀도라고 하는 거, and any knot that wood may 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옹이

옹이들. 얘들아, 나무 옹이라고 하면 나무에 그 파져 있는 구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ood carving 이런 나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is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인데 언제 가장 성공적이냐면 if it is in conflict 혹은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것이 conflict 하면 뭐예요? 갈등이잖아. 그치? 갈등을 겪을 때 성공적일까? 혹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까를 살펴보는 건데 얘들아 이건 너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갈등을 겪는데 성공적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는 것은 성공적인데 가장 성공적이래. 언제? 만약에 그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무엇과 조화를 이룰 때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 결이라든지 혹은 나무 옹이와 조화를 이룰 때그 나무 조각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얘들아, pre-exist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존재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그 carving 조각이 성공적일 수 있고요. In a similar fashion, 비슷한 경우에 learning,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데 언제? 자, 이건 안 봐도 얘들아 이제 알것 같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화를 이룰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때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자면요.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고려한다는 말인즉슨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혹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유기체는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제한하는 선천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각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줬는데, 나무 조각이 나무의 결이나 나무의 옹이와 harmony,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성공적이듯이, 학습 또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를 잘 고려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좀 짧은 지문이어가지고 정리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순진한 acting 하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순진한 연기? of the mov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순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그 관객에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이중부정 쓰이고 있죠? 그러면 not이랑 un이라고 하는 표정을 딱 지워 보면 이 표현들을 딱 지워 보면 뭐가 보여? 아, 그러면 seem natural to audience이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순진한 연기, 순수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왜그 관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 보일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냐면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표현이 다소 indistinct 이라고 하면 불분명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들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그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왜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자면, Most people perception in this matter is not very shar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그들은 어떤 습관은 없다는 거야? Observing clo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없대. 무엇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feature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거든요? feature, 특성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면, feature이라고 하는 뜻 중에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항상 살펴보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쵸? 내 친구가 오늘 눈이 45도 정도 더 올라갔네?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쵸? 어디서나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 영화에서든 현실 세계에서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they are disappointed 혹은 satisfied 둘중 하나인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까 혹은 만족할까? 뭐에 대해서?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것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할까 혹은 실망할까? 자, 여기서 그들이 보는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 즉, 이목구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아, 눈이 좀 올라갔으니까 화가 났나? 라고 그 의미만 파악하는 거잖아. 그 의미만 파악한 거에 만족을 했으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분석하고 있지 않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satisfied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만족하고 있냐면,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Thus,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ath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more eas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영화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긴 일이 일어났을 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뭐보다 the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And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lovers of art 라고 하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예술 옹호가들, 애호가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예술 애호가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데, 뭐를 위한 영화를 보지 않냐면, for imitations of natu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imitations 이라고 하면 모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방을 위해서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고, 뭐를 위해서 보는 거야?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예술 애호가들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at artistic representation 혹은 real represent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요,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s dep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명을 해주고요. refine 하면 정제하다라는 뜻이고요. 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제되고 그리고 making clear th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묘사되는 사물을 항상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방금 앞에서 어떤 내용 짚었었냐면 영화에서는 훨씬 더 과장된 표현을 한다라고 지금 짚어줬거든.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말인즉슨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영화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러한 묘사되어지는 사물이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제되어지고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디 안에서? 예술 작품 내에서. 그러면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는 훨씬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나 보죠. 표현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things, 자, 것은 것인데 that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의 것.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것은요, are imperfectly realiz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완벽하지 못하게 실현되고요. merely hinted at, 단지 암시해 줄 뿐이고요.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정말 관련이 없는 것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things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단지 암시를 해줄 뿐이거나 혹은 다른 너무 다른 사물들과 너무 얽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것들이 예술 작품 내에서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and 그리고 free 혹은 inseparable from irrelevant mat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얘들아 어떨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혹은 분리되어질 수 없을까? 예술 작품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준다고 했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 C번에는 free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this is also true of acting in fil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관객은요 실제 삶이나 영화 속의 인물의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요.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 애호가들 역시 영화의 연기가 실제 현실과 resemblance, 유사함을 갖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영화 배우들의 강조된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ome coaches, 자,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코치들은요, earnestly believ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대. 뭐를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at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기술을 훈련시키는 거. 앞으로는 MST라고 부를 거래요.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선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된다. 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우리 키워드들만 한번 빼내보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mental skills trai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기술을 수련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언제만 도움이 된대?
완벽하게 highly skill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 어떤 기술 수준이 높은 선수들에게만 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대. 자, 그랬을 때 뒷부분 한번 보면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못 믿고 있다고 한그 결과, 그 코치들은요, shy away from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shy away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런 코치진들은요, 그런 정신 기술 훈련을 안 한대. 자, 뭐 하면서 denying 하면 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rationalizing 하면 합리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얘들아. 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코치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ental skills training 이런 정신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is less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고 뭐 할까? 부정할까? 혹은 합리화할까? 합리화하게 되겠지. 왜?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겁니다. 아, 내가 엘리트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정신 훈련까지 시켜야 돼?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냐면, mental skills,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경쟁. 에서는 점점 더 이런 정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랬을 때,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이라고 이어지고 있으니, 이 운동 선수들이 점점 더 경쟁적인 사다리 위로 올라갈 때, 얘들아, 경쟁적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뭐야? 경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겠지. 점점 경쟁 수준이 높아질 때 운동 선수들은요, become more homogene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동질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in terms of physical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신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점점 더 동질적이어진대.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쟁 수준이라고 치면 얘들아 한번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경쟁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적이어진대. 그 말인즉슨 그 정도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면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at high level of competition 이렇게 경쟁 수준이 높을 때는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모든 운동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기술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출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는 뒤처지지 않는데 그 결과 Any small difference, 그 어떠한 자그마한 차이점, 어디에서의 작은 차이점일까? 피지컬일까? 혹은 멘탈일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어, 얘들아. 거의 다 동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의 작은 차이가?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가 can play a huge role,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e can anticipate that 우리는 무슨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대? 개인적인 성장이나 어떤 performance 수행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 어떤 선수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될 거냐면요.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어리고, developing, 여전히 성장 중인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어떤 선수들

보다 Then, an athlete not exposed to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선수들보다 정신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언제일 것이다? May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운동선수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스포츠를 시작할 때 같이 정신훈련을 도입시켜주는 것이 최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troducing MST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시키는데 early, 초반에 도입시켜줄까 혹은 later, 나중에 도입시켜줄까 지금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죠. An athlete's care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동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정신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도입하는 거 혹은 나중에 도입하는 거 그것이 may lay the foundation,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heir full potent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려면 정신기술 훈련을 언제 도입시켜줘야 된다? 그 선수들의 커리어의 초반 부분에 도입시켜줘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질문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경쟁 수준의 경기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는 신체적인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이 결과에 큰 역할을 하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발달 초기에 그 선수들의 커리어 초기에 이런 심리기술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저희 18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2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Alongside the wounded, ill, and injured service members and veterans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 누가 봐도 뭐가 앞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치사 구가 앞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문법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질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을까? 얘 지금 주어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주어가 아닌데 문장의 맨 앞에 위치되어져 있으면 그 전치사구 뒷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쵸?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exi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고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 어디 있을까? 이 문장의 주어는 a group of individuals. 얘가 이 문장의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얘가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더라면 이때 쌤은 exist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 잘 시켜주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출 문제 풀 때 아, 얘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alongside 하면 함께죠. 자, 누구와 함께 the wounded,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service members 하면 얘들아 군인들입니다. 자, 군인들과 veterans라고 하면 참전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든 혹은 부상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함께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존재하냐면 a group of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어떤 개인들의 한 그룹이 존재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a group 이니까 exists 라고 하는 단수 동사 쓴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개인들이 누구냐면요 who help care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래요. 자,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군인들이겠죠. 군인들과 그 참전 용사들에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인데 whom we term military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Military caregivers, 군 간병인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당연히. 하지만이 나오면 얘들아, 뒤에 내용은 어때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지만, their efforts are often honored. 그들의 노력은 종종 존경받아진다. 가 나오는 게 좋을까, 얘들아? 맛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지. 그들은 영웅은 맞지만, 그들이 들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존경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unrecognized.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종종. 자, 왜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y serve in a shadow of w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군 간병인들은요, 어디서 봉사하냐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이래. 자, 왜냐면, as their caregiving responsibility, 그들의 이런 돌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데요, for months and years after conflicts 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래. 그쵸, 얘들아? 전쟁이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군 간병인들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그 군대에 있는 남성과 여성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은요, 어떤 군인이냐면, who have made sacrifices for their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은요, 종종 무엇을 받냐면, honors, 존경을 받고요, 명예를 받고, award,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군인들은 종종 이런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거나, benefits, 이득을 받는데요. In recognition of their service, 그들의 복무를 인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표창이나 기회라고 하는 거, that they hardly 혹은 rightly deser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eserve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로 부정어야. 자, 그러고 rightly라고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기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혹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야?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맞지. 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했었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하지만 their caregivers, 그 가훈 간병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군 간병인들은 help the disabled walk and eat.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 tend to wound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처받은 부위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혹은 take them to the medical appointments, 의사한테 데려가주기도 한대. 봉사를 똑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and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뭐를 받진 못한다? 명예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these caregivers, 이러한 군 간병인들은요, are an incidental popu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아, incidental 하면 부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부수적인 존재인데, on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at has received policy at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에 관심을 받기는 받는데, 오직 언제만 받냐면, as a consequence of the focus on the ones for whom they provid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결과로서만 그런 관심을 받게 된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뭔가 처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하지만 their value is enormous 혹은 insignificant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 즉, 군 간병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얘들아.
엄청나겠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앞서서 계속 말했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해줄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military caregivers provide bene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군 간병인들은요, 이익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엄청난 것은 맞겠죠. 그래서 무엇뿐만 아니라, not only to their loved ones, 그들의 사랑받는 사람들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의 돌봄, 그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helps reduce healthcar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비용 자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를 줄여주는데 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이 사회와 정부의 의료비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군 간병인들은요, 마땅히 rightly라고 하는 표현 썼었어요.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자주 어떻게 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unrecognized 되어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자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19번이고요.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s in use to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사용되는 모든 독성을 가진 물질, 모든 독성을 가진 과정, 그리고 모든 독성을 가진 물품들은요,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과정이나 상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뭘 가지고 있대?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to be discovered, 오히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혹은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 독성,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성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뒤에 보면요.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available,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방금 이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available,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at a comparable cos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비교할 만한 비용이거든? 즉,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industry 그 업계는요 may reject these fac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죠. 더 안전한 대안 같은 거 없어요라고 말하겠지. 업계는.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설령 그더 안전한 대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높아요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테지만, but 여기서 중요한 거는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가 그 기록을 바로잡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화학 업계가 무엇을 부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That 이하부터. 어떤 사실을 부정했냐면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 depleting chemicals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대. 어떤 거에 실용적인 대안이냐면 오존을 고갈시키는 그 화학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제품이 최고예요. 이런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약품밖에 없어요라고 말을 한 거지.
뭐 하면서 predicting이라고 하면 예측.

예측하다고. preventing 하면 방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eventing 막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disaster 하면 재앙이잖아요. 얘들아, 경제적인 재앙을 이 화학 업계 사람들이 막아줬을까? 아니에요. 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했겠죠. 방지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predicting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칠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냐면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냉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래.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너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화학 업계에서 지금 부정했잖아. 무엇을? 아,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The Modern Bagel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자동차 업계는요, 초반 부분에는 무엇을 부정했을까? Deny that cars cause air pol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자동차가 그 air pollution 하면 뭐예요, 얘들아? 대기 오염이잖아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이 사실을 부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그 자동차가 뿜어내는 그 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시켰잖아. 그랬더니 then claim that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공해를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기술 없어요 라고 지금 말했대. 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요. 자동차가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말한 거야. 자, 근데 또한 번, and later,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동차 회사가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이런 공기 저해,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화학 업계가 됐던지 자동차 업계가 됐던지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대안 없어요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 쓰셔야 돼요.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were wrong every time. 모든 경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번 번복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아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 근데 두 번째 말을 할 때는, 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라고 했다가, 아, 기술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장치를 너의 차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를 엄청 비싸게 만들걸요? 라고 지금 세번 번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랬을 때, the pesticide industry,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pesticide이라고 하면 살충제거든요? 그러면 살충제 업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든 이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얘들아, necessarily 필요하다고 했을까?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을까?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겠지. 어디에 있어서? To grow food.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래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뒤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것 같아. 이런 내용은 반박되었겠죠. 틀렸다고.
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이 수천 명의 유기농 농부들이요. Are proving them wrong.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예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시가 세 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은 모두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독성 물질에는 얘들아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뭐가 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화학이나 자동차 업계는 경제적 재난 등을 예측하면서 대안의 실용성을 부정해왔다. Deny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쓰였고요. 살충제 산업 또한 합성 살충제가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농 농부들이 그것을 틀렸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까지 꼭 완강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네,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가봐야죠.
0: Al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2: Sorry?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2: Oh,
1: Yeah.
2: really?
1: I want to take cash, but it has not cash.
2: Could you
1: Yeah.
2: check the balance?
1: 응?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Balance?
2: Yeah.
1: Balance?
2: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아,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2: 응?
1: Just a minute.
2: Okay.
1: $300, nothing.
2: Nothing.
1: Yeah.
2: N nothing or
1: No.
2: 300?
1: 300, under.
2: Under.
1: 응.
2: Less than.
1: Less.
2: Oh, there's 300
1: Yeah.
2: less.
1: Yeah.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2: Okay.
1: 마이 폰 넘버 이즈.
0: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어떻게 또 돼가지고 결국
1: 예.
0: 넘기기는 했다
1: 한국도
0: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0: 아, 그러시구나.
1: 한국도 받으시더라고.
0: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1: 네.
0: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0: Of course. Alright.
1: 이로 말할 수 없죠.
0: 트라이는 해봐야겠죠,
1: 네.
0: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4: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4: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1: 예.
0: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0: 네.
1: 막 지금 뭘 하려고
0: 노력한
1: 했네.
0: 느낌인데요?
1: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0: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않았대요.
0: 오케이.
1: 오케이.
0: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예, 네, came out이 지금 나왔
0: 뭔가
1: 나오지
0: 나오는
1: 않았다.
0: 거.
1: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0: 아, to 뒤에는 원형.
1: to 뒤에는 okay.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바꿔서.
0: 오케이. come out이 두 번이나
1: come
0: 나오면서
1: out cash.
0: 뭔가 rhyme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out cash,
0: cash,
1: but it never came out.
0: 느낌이 좋아서.
1: 저 래퍼예요.
0: 네,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0: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0: 그렇죠. 돈이
1: 아,
0: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0: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1: 응.
0: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네네네.
0: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꼭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1: 오.
0: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이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0: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0: Uh-huh.
1: withdraw.
0: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비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Yes, yes.
1: 그러면은
0: 근데 우리...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어, 패턴 있나요?
0: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오.
0: 오케이.
1: 그러면 with draw, 어? with draw, drawn이잖아요. Draw 이건 drawn이겠네요. 그러면 drawn.
0: 오케이.
1: Yes.
0: Al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정답은요. We drew and we drawn.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쵸.
0: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1: 네.
0: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1: 아,
0: 네. take out 하는 게 뭐예요?
1: take out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take out 하죠.
0: 그렇죠. 뭔가 네.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out. 가져가는 느낌.
1: 아.
0: right? So ATM 안에서 cash를 take해서

0: out.
1: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 라고도 합니다.
0: 네. Okay?
1: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네.
1: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0: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1: Right. Okay. 네.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0: 맞아요.
1: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로 동사로 쓴다든가.
0: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1: 맞습니다.
0: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1: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0: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 놓는 게 걸어놓는
1: 맞아요. 결국엔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예입니다.
0: Try to.
1: Okay. So 나는 cash를 withdra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0: 네.
1: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0: 안 됐네요.
1: 안 된 거예요. 노력은 한 거예요. So 예.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0: 동사원형?
1: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 된 거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0: I tried to
1: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0: help them.
1: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0: Lose weight.
1: Lose weight. Okay,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0: 아,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0: 오, 진짜요?
1: 안 되죠,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아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There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에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어허. 네. Could you take the 잔에?
1: Yes.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0: 아.
1: 예. 왜냐면 아.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네.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0: 혹시 인출이 됐는데
1: 그렇죠.
0: 돈이 안 나온 건지.
1: Exactly.
0: 아.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1: 네.
0: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할 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1: Okay. 그러니까
0: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1: 아, 또 뭔가 논리와 또 하고 계신 거예요.
0: 이해가 쏙 되는데요?
1: 쏙 됩니까?
0: 네.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0: balance.
1: Balance.
0: Balance는 균형인데요?
1: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0: 네.
1: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0: A.
1: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0: Balance. Balance.
1: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0: Could you?
1: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you? 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떠 있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check the name?
1: 다시
0: again.
1: again.

0: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Perfect, right?
1: Wow.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So,
1: Yes.
0: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1: Yeah.
0: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1: Confirm.
0: confirm 하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1: 네.
0: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1: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0: 고르기요.
1: 예. 근데 컨펌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1: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0: 네.
1: 위반될 시에는 큰일이 생기거든요.
0: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1: 오!
0: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1: 예.
0: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1: 에?
0: confirm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 그게
1: 아.
0: 맞군요 하고 confirm 해주는 거.
1: 아, 맞아요.
0: 오케이?
1: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0: 맞습니다.
1: Confirm.
0: 그래서 여행 같은 데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1: 아.
0: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1: 그 예약 확정 번호?
0: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0: 근데 confirm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주는 느낌입니다.
1: 그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see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돼 있으면
1: 네.
0: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1: 미세한 차이들을
0: 네.
1: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0: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1: 네.
0: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왜요?
0: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1: 세상에.
0: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1: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0: 아,
1: 기계한테 또 쓰기도
0: 기계가
1: 하죠.
0: 가져간 거예요.
1: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이제
0: right.
1: 음료 뽑을 때도 가끔 안될때 있잖아요.
0: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1: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0: 이런
1: 아, 너무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0: 상황입니다.
1: 금액인데.
0: 엄청나죠?
1: Give me a sec. 시간 몇 초만 주세요.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0: 레스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1: 그쵸. 뭔가 깎인 건데, 표시가 된다.
0: 이건 좀 의역이 되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300달러 적게, 그러면은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잖아요.
0: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1: 불안하시군요.
0: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1: 예, 힌트 주세요.
0: 기계가,
1: 예.
0: 자, 보여드릴게요.
1: 아! It's, 근데 it's, 그러면은 여기가
0: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1: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0: 오케이.
1: 아, showing.
0: It's sh 오케이.
1: showing으로 할게요.
0: Alright.
1: it's
0: 저도
1: showing.
0: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1: showing
0: Alright.
1: $300
0: 네.
1: less.
0: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은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
1: 그러네요.
0: 되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1: 네.
0: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1: 어호.
0: There you go. 그 기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달러 less 하게.
1: 적게.
0: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때 뭐라고 썼죠?
1: less.
0: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1: less.
0: less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집

0: 환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1: Paid.
0: I paid, right?
1: Yes, 근데 I paid.
0: $5를 더 적게 냈대요.
1: I paid $5 less.
0: Yes. 자, 내 계좌는 $10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달러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1: Account.
0: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달러 덜.
1: $10 less.
0: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1: 네.
0: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1: I paid $5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1: Second.
0: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1: 네.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0: 네.
1: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0: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전화번호
1: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0: 오케이.
1: Okay. 예. Number first.
0: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1: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이 오늘
0: 본인이?
1: 아, 오케이. 잠을 푹 잤어요.
0: 아, 푹 잤군요.
1: 예, 예.
0: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Perfect.
1: 오!
0: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와우.
0: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1: May I?
0: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식,
1: 네.
0: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1: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0: Oh yes, that's
1: 아,
0: fine.
1: 그래요?
0: That's fine. Alright. 근데
1: 전화번호.
0: 너무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 이럴 수도 있죠.
1: 예.
0: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1: 아.
0: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0: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May I ask you something?
0: 그렇죠.
1: Oh.
0: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1: May I have your name?
0: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1: 아.
0: 느낌 맞죠?
1: Yes.
0: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like that. 여러분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1: May I ask you something?
0: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1: May I have your name?
0: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1: Wow.
0: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1: I see. 네, 알겠습니다.
0: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1: 네.
0: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 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할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1: 예.
0: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1: 오.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였잖아요.
1: 예.
0: So, you see? 알겠지?
1: 오.
0: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하면 뭔가 좀 더 유연하고
0: 그렇죠.
1: 편안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요가 이렇게
1: 믿는데요?
0: 아 믿었어요? 마요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1: You see?
0: You see?
1: 족발 그러니까, 좋아하지?
0: 보여? 이게

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Sure.
2: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2: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2: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0: 오.
2: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 주시면서
0: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의 테마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y, 네. 성격.
0: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 is bad personality traits should be changed.
0: Bad personality traits should be changed. Personality 하면 성격이고요. Trait는 특성이나 특징을 말하는데 bad personality traits 하면 성격상의 안 좋은 점들 있잖아요.
1: Yes.
0: 네, 그런 것들은 should be changed. 바뀌어야 해요 라는 말입니다.
1: And today we are actually hearing from Jordan who is from the US.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네,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나와주세요.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0: 네, 조던 씨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0: 네, 뒷부분이 좀 더 쉬워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성격상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성격의 어떤 특정 면들이 need to be changed, 바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말이고, personalities, 성격들이 define us, 우리를 정의해준다. As people, 우리를 사람으로 정의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것은 define us as people, 우리를 사람으로, 사람, personalities say that we are people, 이게 아니고
1: no.
0: 어떤 사람인지, yeah. what kind of people
1: Basically,
0: we are.
1: Your personality determines what kind of person you are.
0: 네, yeah.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s가 그 정의를 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Okay.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Personalities define us as people, but sometimes personality traits need to be changed.
0: 네.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표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Of course. 네,
0: 그런데 알고 있다면 고치는 것도 아니면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2: Some people believ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and you should never change it. And while I'll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sometimes there are negative personality traits that should be changed.
1: Some people believ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and you should never change it.
0: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believe,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your personality, 자신의 성격이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정의하다.
1: Define.
0: 정의하다, define.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는 명사로 쓰고 싶을 때는 definition.
1: Yes, that would be definition. Definition.
0: 네, 그래서 define, 아무튼 뜻을 이렇게 정의하다라는 뜻인데 defines you, 여기서 you가 뒤에 붙었잖아요. Define peace, define love.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려보세요라는 뜻인데
1: yeah, you're literally describing what that thing is.
0: 뒤에 사람이 온다는 거는 결국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1: Yeah, it just shows what kind of person you are.
0: 그래서 as a person, 아까도 똑같이 as people처럼 쓰였지만 누군가를 사람으로 정의한다가 아니고 as a person, 사람이라는 존재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주기 때문에 you should never change it. 바꿔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1: Great. And next she says, and while I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0: 그리고 while로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while 하고 끝나 그냥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while 주어 동사 comma 하고 주어 동사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만 또 이렇다. 그래서 반면 뭐뭐 한 반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1: Yeah,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opposite.
0: 네. 그래서 while I'll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성격이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 주는 거라는 거는 동의하겠지만
1: There's a but, she says. Sometimes there are negative personality traits that should be changed.
0: 특성, 특징.
1: Trait.
0: 그냥 negative traits라고 해도 여기서는 문맥상 맞을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personality traits라고
1: yes.
0: 했습니다. 그래서 sometimes 가끔은 negative personality traits, 부정적인 성격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That should be changed. 바뀌어야 하는. 네. 바뀌어야 하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and don't get me wrong, sometimes I still procrastinate, but for so long I procrastinated and just said, that's my personality, I can't change it, I'm just a procrastinator.
1: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0: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격상의 negative trait, 부정적인 특징을 지금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I dealt a lot with
1: procrastination.
0: 미루는 버릇을 말해요.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이고 procrastinate라고 하면 미루다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procrastination, 일을 미루는 버릇을 I dealt a lot with it. 많이 겪었다.
1: Yes.
0: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미루곤 했어요라고 했는데 dealt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사실은 명확하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다면 For example, I dealt a lot with procrastination before.
1: Before, right.
0: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1: Yeah, for sure. Because you know that now maybe she doesn't do it 네. as much, right?
0: 근데 지금 이 before가 없어도 과거형이기 yeah.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런다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1: For sure.
0: 그래서 다음 줄에 이렇게 말하죠.
1: Yeah, so next she says And don't get me wrong, sometimes I still procrastinate.
0: I dealt라고 했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썼다고 해서 이제 그럼 일 미루는 걸 졸업했느냐, 이제는 안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Don't get me wrong,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I'm not perfect.
1: No, 네, you still 거죠. make mistakes.
0: 네, 그래서 물론 Sometimes I still

0: procrastinator.
1: 네. 일을 미루는 사람일 뿐이야. 영어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she is a good singer.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she is a good cook.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0: Mm-hmm.
1: 춤을 잘 춘다 하면 she or he is a
0: dancer.
1: good dancer, a dancer. 그런 것처럼 성격상의 특징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 일을 하다가 노력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이제
0: Oh, a quitter?
1: quitter라고 부르는 것도
0: A
1: 있어요.
0: quitter. They like to quit.
1: 네. 우리말로는 이걸 굳이 이렇게 명사화해서 부르면 좀 딱딱해요.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야. I'm not
0: I'm
1: a
0: not a
1: quitter.
0: quitter.
1: 나는 그만두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인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화 시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0: That's
1: 네.
0: true.
1: 이것도 그 예예요. I'm just a procrastinator. 나
0: Procrastinator.
1: 원래 일 미루는 사람이야.
0: All right. And next she says,
2: And my family would make jokes if they heard that I had an important project coming up. They'd say, Oh, you're going to put it off until the last minute. And I would laugh and be like, Yeah, that's me.
0: And my family would make jokes if they heard that I had an important project coming up.
1: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would 과거에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Make jokes. 농담을 하곤 했대요. Make jokes하고 tell jokes는 좀 달라요.
0: It's different.
1: 예.
0: When you tell jokes, it's more like a comedian, like, hey, why did the chicken cross the road? But when you make jokes at someone, it's more like you're making fun of them.
1: Why did the
0: At least to
1: chicken cross
0: me.
1: the road?
0: I don't know. It was just an example.
1: 워낙 익숙한 그런 농담인 것 같긴 한데, 네.
0: Yeah.
1: 그래서 아무튼 tell a joke, tell jokes라고 하면 이미 있는 농담을 하는
0: Right.
1: 거예요. 사람 웃으라고 정해진 농담을 하는 건데, make jokes 하면 여기서 번역은 똑같이 농담한다는 건
0: Yeah.
1: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농담을 나눈다. Make jokes if they heard that I had an important project coming up. Coming up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0: Yes.
1: 곧 중요한 프로젝트가 저한테 있다고 가족들이 들으면 농담을 하곤 했대요.
0: So, for example, what kind of things would they say? She says, they'd say, Oh, you're going to put it off until the last minute.
1: 연기하다, 미루다.
0: Put off. Put off.
1: 네, put off. They'd say,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전날까지 계속 미루다가 급하게 하겠네라고 말하곤 했대요.
0: And what would she do? And I would laugh and be like, Yeah, that's me.
1: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I would laugh and be like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Yeah, that's me.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원래
0: Yeah.
1: 그렇잖아. 나 그런 사람이야.
0: I'm a procrastinator.
1: 네, 오케이.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But what I didn't realize was that the longer that I did that, the less I wanted to change it because procrastination became a part of me. But it's okay to change your personality if you have a negative trait that needs to be fixed.
0: But what I didn't realize was that the longer that I did that, the less I wanted to change it.
1: 그런데 그 당시에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를 말하고 있죠. What I didn't realize at that
0: Yeah,
1: time.
0: at that time. Now she knows it,
1: At
0: right?
1: that moment. 그 당시에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뭐였냐면 was that the longer I did that? 지금 방금 말했던 행동 있죠. 그냥 미루면서도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나 원래 미루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패턴을 계속하면 할수록 the less I wanted to change it.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덜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the more 이 형태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처럼 the more,
0: The
1: the less
0: less.
1: 할 수도 있어요.
0: Yeah. You can
1: 좋은
0: use them
1: 예네요.
0: both. Great. And why? She says next. Because procrastination became a part of me.
1: 왜 점점 안 바꾸고 싶어졌냐면 procrastination 일을 미루는 거 자체가 became a part of me 저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But
0: Lastly, she says, But it's okay to change your personality if you have a negative trait that needs to be fixed.
1: 그런데 it's okay to change your personality 자신의 성격을 고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If you have a negative trait that needs to be fixed. 고쳐져야 할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And based on what she said about her past behavioral patterns maybe. I think she might have fixed it.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sometimes I still 이용해서 저는 아직도 가끔 어린이 프로그램을 봐요. 어린이 이제 TV 프로그램을 가리키면서 sometimes I still watch children's shows 이렇게 하면 됩니다. Sometimes I still watch children's show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Sometimes I still watch children's shows. One last time. Sometimes I still watch children's show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가끔은 아직도 저는 그 노래를 들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 노래를 들어요. Sometimes I still listen to that song. 아주 오래전 노래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Sometimes I still listen to that song. 같이 읽어볼까요?
1: Sometimes I still listen to that song. Sometimes I still listen to that song. Great. Let's look at our second pattern.
0: Have something coming up. 여기서 coming up 이 부분은 이제 soon, 곧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on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그는 곧 출장이 있어요. 출장이 곧 다가올 거예요. He has a business trip coming up. 아니면 he has a business trip soon 또는 coming up soon. 여러 가지로 섞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형태로 발음 연습 같이 해보죠.
1: He has a business trip coming up. He has a business trip coming up.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은 곧 우리는 세미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인데요. We might 있을 수도 있다. We might have a seminar coming up. We might have a seminar coming up.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We might have a seminar coming up. We might have a seminar coming up.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Some people believ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and you should never change it. And while I'll agree that your personality is what defines you as a person,

0: 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꿔야 할 또는 바꿀 필요가 있는 성격상의 특징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Sometimes I sit and reflect on myself and think about the traits I should change or have. I know there are small habits or traits I have that might seem fine on paper, but are detrimental to me, and I know I should change.
0: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1: Okay, A says.
0: 네, sometimes I sit and reflect on myself. 가끔씩 앉아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반성을 해봅니다. Mm-hmm. And think about the traits I should change or have. Mm-hmm. Oh, have 재밌네요. Mm.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상의 특성 중에서 안 좋은 거 바꿔야겠지만 mm-hmm. have, 없는 거 뭐
1: I need to have those traits. I don't 네, have it.
0: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만약에 yeah.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have, I should have that trait.
1: I 어떤, need that one.
0: 네, 어떤 특성을 성격에 추가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mm-hmm.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1: Mm-hmm. And DE says
0: 네, I know there are small habits or traits I have,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이나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Mm-hmm. That seem fine on paper. Mm-hmm. On paper, fine on paper 무슨 말인가요?
1: That means just like if you hear about it on a list, it seems fine,
0: 네.
1: right?
0: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yeah.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mm-hmm. 글로 써놓고 보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But are detrimental. Detrimental은 해로운이란 뜻이에요.
1: Yeah, it causes some... Not good effects.
0: Damage.
1: Damage, yeah.
0: To you.
1: Yeah, 그래서, I couldn't think of that.
0: Or causes harm,
1: harm
0: to you. 그래서 해로운 걸 말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작은 습관들과 특징들이 있고 and I know I should change. 바꿔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좀 I know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You know yourself well, D.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쭉 해서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흥미로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수동태 관용 표현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가 오늘의 문장에 넣어놨거든요.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Justin Bieber fans are known as believers. 자, 발음을 잘해야 돼요. Believers. 요렇게 마지막에 B 발음까지 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해석이 되신다면 의미가 상당히 귀엽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석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왜? 차근차근 오늘 수업 따라와만 주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쓰인 오늘 우리가 다룰 표현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친구 are known as. 이제 be known as의 형태로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외워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나왔던 이 친구, be known as 라는 거, 이제 as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무엇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Be known as로서 무엇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때는 어떤 우리가 묘사하는 것에 대한 애칭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케이스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Be known as는 애칭을 말한다는 거예요. 별명 같은 걸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근데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Be known for 라는 관용 표현도 있거든요. 이제 as가 for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또 해석하다 보면요. be known as랑 똑같이 해석이 돼요. 이 친구도 be known for도 무엇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외워버리면 be known as도 그리고 be known for도 둘 다 무엇무엇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같은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상이라는 건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be known as는 앞에서 다뤘죠? 애칭이나 별명 같은 것을 설명하는 케이스라고 봤을 때 be known for는요 이 친구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그 유명한 이유가 되는 특징을 설명해 줄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be known as는 별명, 애칭이고요. be known for는 특징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말 해석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뜻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be known as와 be known for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Paris is known as the city of light.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라는 도시는 알려져 있다는 거죠. 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까? The City of Light.

빛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The City of Light가 Paris라는 도시의 애칭이자 별명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줘야 된다는 거죠. 파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똑같은 파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데요. Be known for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싹 바꿔주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맥락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Paris is known for its architecture and great food. 파리스는 영어고 파리는 자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까? Its architecture, 건축물과 and great food, 훌륭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건축물과 훌륭한 음식이 파리의 애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be known for는 사용이 된다. be known as는 애칭이나 별명, be known for는 특징이구나. 자,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개념을 가지고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적어 놓은 것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be known as가 더 맞는지 be known for가 더 맞는지 맞춰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스티븐 킹은 호러 소설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적혀있는 호러 소설의 거장이라는 것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의 애칭인지 또는 별명 같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특징인지 늘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되 자자 호러 소설의 거장이라는 것은 별명 같은 거죠. 애칭 같은 거예요. 그거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스티븐 킹 이거는 그 사람의 실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신데 자, 이름이고요. 자, 스티븐 킹 is known as 애칭이니까 be known as를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수동태인 이유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is known known이라는 것이 알다, know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기 때문에 이거 수동태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The master of horror. 호러물의 어떤 그 마스터로,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Stephen King is known as the master of horror.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말 읽어볼게요. 되게 비슷해요. 자, 스티븐 킹은요. 그의 매력적인 소설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적혀 있죠. 알려져 있다라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뭐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애칭이야?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이야? 요걸 가지고 be known as인지 be known for인지를 구별을 하되 자, 그의 매력적인 소설들. 이거는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인 거죠. 이 작가가 유명한 이유, 소설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Be known for를 써주면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주어 먼저 넣어주고요. Stephen King, 그리고 나서 is known for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뭘로 알려져 있는지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His fascinating, fascinating 하면은 매혹적인,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novels에서 그의 매혹적인 소설들로, 매력적인 소설들로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tephen King is known for his fascinating novels.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장 연습 모두 함께 해봤고요. 자, 오늘의 문장이 귀엽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Justin Bieber fans are known as Beliebers 라는 거. 자, 저스틴 비버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죠.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이 저스틴 비버의 fans, 팬분들은요, are known as,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 be known as죠. 애칭을 여기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요, Beliebers로 알려져 있답니다. 자, 원래는 believe, 믿다라는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believer, 이제 마지막에 be가 아니라 v로 끝나게 되고 그때는 그 뜻이 믿는 사람들, 신자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believer, 마지막에 v가

이제 비로 바뀐 거볼수 있죠? 저스틴 비버라는 이름을 갖다 살짝 말장난친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 비버를 믿는 사람들, 요걸 이제 애칭으로 팬분들을 그래서 believers 이렇게 또 부른다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지식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재밌는 어떤 그 내용까지 같이 오늘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be known as what, be known for 내용 쭉 살펴봤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ow, congrats guys. We did 5 workouts. That will get us some abs. So that was something. Very good job. 네, 복근 운동 우리 5개 했습니다. 오늘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라고 하는데요. 크런치, 크런치 변형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변형 같이 해봤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영어 표현 to go after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누군가를 쫓아서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그런 뜻도 되지만 꿈이나 뭐 이상, 현실 뭐 이런 약간 추상적인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to go after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guys! I will miss you.

0: 월드컵 역전 20분요. 시작해. 고고.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진행자가요,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 덕분이라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잘 캐치해보시길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The battle suit is Bolivia's traditional clothes. It's the symbol of female Sherpas here. I'm all ready too.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0: 네, 어떠세요? 잘 들어보셨죠? 누구 덕분이에요? 맞아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덕분이라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전장비.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덕분에 바로 여기 클루가 있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져서 들리게 됐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2.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0: 네, 잘 캐치 되셨겠죠? 자, 그럼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Okay,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덕분에 아, 느낌 좋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캐치했는지 확인하면서 자, 이번엔 자막과 함께 들어보시는 거 아시죠? 자, 어디쯤 내가 놓쳤는지, 어디쯤 잘못 들었는지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The battle suit is Bolivia's traditional clothes. It's the symbol of female Sherpas here. I'm all ready, too.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Safety가 아니라 safe, safety, safety. 앞에 강세 꽝 주시고요. Gears from top to bottom. 자, 여기서 from과 to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용어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강세를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bottom이라고 영국식 발음은 아마

0: 그렇게 들릴 텐데 북미권에서는 칫사운드 강몸 양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플랩 현상에 의해서 bottom 이렇게 소리 난다라는 거. 여기 강세가요 O라는 철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톰이 아니라 바아에 가깝게 bottom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one.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two.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three.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One more time.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To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자, thanks. 이제 th 발음은 제대로 잘 표현하실 수 있겠죠? 구사하실 수 있겠죠? 땡 아니고 th 긁어주셔야 돼요. Thanks to. Trust에서 t 사운드, r 사운드 붙어 있네요. 이런 경우 t가 아니라 ch. Trustworthy. 뒤에 나오는 th는 the, 여기서 the, worthy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partner라가 아니라 partners, partners, 아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자, try to be a copycat, alright? Google listening one,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그렇죠. Google listening two,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Alrigh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One more time.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시고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2.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0: 네, 여러분 잘 비교하고 영국식 발음과 또 북미권의 발음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 볼게요. 간단합니다. 빈칸 from top to bottom is a 빈칸.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safety gears, 안전 장비가 되겠어요. From top, 머리 위에서 그리고 to bottom, 발끝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 a 뭐라고 들렸죠? 맞아요. 두 번째 빈칸에 a must라고 했으니까 이거 필수,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산으로 등반을 가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blank is Bolivia's traditional clothes. Something 뭘까요? 빈칸에 캐치될 단어들은 바로 battle suit이라고 해서 battle 뭐 전투라는 단어인데 suit은 뭘까요? 맞아요. 그 전투에서 입는 의복을 가리키는데 전투복 발음하실 때 suit, suit, battle suit. 자, 전투복은요 뭐뭐이다 Bolivia's traditional clothes라고 해서 볼리비아의 전통 의상입니다. Alright? It's the blank of female surfers here. 이것은 뭐뭐의 female surfers here. 이곳의 셔퍼스 여자 셔퍼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바로 symbol이라고 해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곳 셔퍼스, 여자 셔퍼스의 상징입니다. Alright, move along. I'm all ready to. 저는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anks to blank 이어지는 단어가 trustworthy. 앞에서 연습 많이 하셨죠? Trustworthy, 이게 뭐예요? There you go. 신뢰할 수 있는 누구? Partners.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 덕분에 blank. 마지막 빈칸에 I have a good feeling. 아, 느낌 좋아요. 즉, 산행을 할 것인데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아, 좋은 느낌이 들다. 느낌이 좋습니다.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실 때 100% 내 귀에 쏙쏙 캐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Safety gears from top to bottom is a must. The battle suit is Bolivia's traditional clothes. It's the symbol of female Sherpas here. I'm all ready, too. Thanks to trustworthy partners, I have a good feeling.
0: 네,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청취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중이시겠죠? 그래도 방심한 금물입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셔서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연습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청취 실력 쭉쭉 향상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we are going to shift gears, which means we are going to change the direction a little bit in our English interview. 자, 그동안에 이제 인터뷰 질문과 답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Okay, so 이 질문이에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200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회사가 본인을 선택을 해야 되냐 고용을 해야 되냐 Why should we hire you? Tell me. Okay. All right. So here is our sample answer for today. 저는 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저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저는 이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l right, well, let's find out. All right, here is the answer. This is what I'm going to tell the interviewee. Okay, this is why you need to hire me. All right, let's look at this answer.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I feel that I will be a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저는 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that. That's a great pattern.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ight? I will be a great addition.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반 회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터뷰니까 좀 격식을 지키면서 I will be a great addition. Addition은 add 이렇게 뭔가 보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로 옴으로써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Great addition to your company. 네,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Alright,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Okay, I'm extremely hardworking and dependable. 저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보세요. Extreme, very, really 이런 것보단 아주 강한 거를 썼죠. Extremely, 아주 매우 매우. 네. Extremely hardworking,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중요한 것, dependable. depend 한다는 거는 뭔가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dependable 하면은 oh, he is dependable means he is trustworthy, 신뢰가 있는, 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성격이 있고 이런 qualities, you have thes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ost versus price. Cost versus price. 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단어들이죠. cost, 그리고 price.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cost부터 볼게요. 비용이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이름절로 cost. 근데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화시키면서 cost, cost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해볼게요. cost. Cost. Very good.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네, 어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cost 같은 경우는 사거나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Okay, so this is what you need in order to buy or make something. Okay? 그리고 무엇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에요. So this refers to the price that is used to pay for something, okay?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Let's split the cost. Cost, 사거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Okay, one more time. Co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그 책은 만드는 데에 $10가 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10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만들 거면 $10가 든다. 이런 느낌으로 cost라는 단어를 여기서 동사로 사용합니다.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이요. 생활비가 오르고 있어. Okay? The cost of living라고 합니다.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그래서 이거는 생활하는 그 비용을 뜻하니까 cost of living이 적합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용을 분담하자. Let's split the cost. Let's split the cost. 그래서 여기서 뉘앙스는요. 뭔가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비용을 뜻합니다. Let's split the cost.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Let's split the cost. Let's split the cost. 네, cost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프라이스, 사는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또는 물가입니다. Okay, so price, the word price is used when you're talking about what people actually pay in order to purchase something.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러야 하는 대가 그리고 값을 price라고 합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bought it at a low price.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That's a fair price to pay. 네, 정리하면 price, 가격, 값, 물가가 됩니다. Pric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샀어. 네, 여기서는 뭔가 직접 이제 사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I bought it at a low price. 그래서 cost보다는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기름값이 사상 최고로 비싸. 네, 기름값은요, gas price. 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름이 좀 다양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사상 최고로 비싸.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그래서 여기서는 만드는 그 비용이 아니고 그냥 구매하는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불하기에 정당한 대가야. That's a fair price to pay. That's a fair price to pay.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지불해서 이제 지불해서 사는 그 가격, 그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price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a fair price to pay. That's a fair price to pay. 복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cost. 이거는 비용을 말할 때 cost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rice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을 말할 때, 그래서 대가 혹은 값, 그리고 가격 다 price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t costs $10 to make the book. I bought it at a low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I bought it at a low price. 네,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 많이 하시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같이 필기하시면서 말로도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주제는 자기개발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요. 도전을 하고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취미생활 같은 걸 통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여러가지 자아도 발견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들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회가 이제 왔을 때 그걸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여러분이 자기 개발이나 자기 어떤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뭔가 좀 엄두가 안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표현들을 이제 갖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자아 발전을 실현시키다. 약간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표현이 일단은 기회 얘기하기 전에 도전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누구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다르게 요 기회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opportunity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face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직면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얼굴이란 명사인데 face, 직면하다. 그죠? face new challenges.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어갈 거예요. Face new challenges. 들어볼게요.
1: Face new challenges. Face new challenges.
0: 자, 이런 도전이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제공하다. offer라는 단어도 있고요. pres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저걸 앞에다 강세 좀 present라고 하면 선물이죠. present. 그건 완전히 다른 단어고. 스펠링은 같지만. present. 한번 읽어볼게요. present. 한번 더. present. 이렇게 지혜임 주면 제공하다, 선사하다 이런 뜻이죠. So present new opportunities. Opportunities. 기회를 새롭게 뭔가 좀 제공하다 의미의 present new opportunitie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o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타동사로 곧장 목적으로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누구누구에게 기회를 제공하다 이렇게 줄 때는 이거 잘 볼게요. 만약에 사람을 먼저 줄 거면요. present someone an opportunity라기보다는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이렇게 전치사 with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 있는 버전으로 연습할게요. 사람이 먼저 줬다. 그럼 기회 앞에는 with를 넣어줍니다.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그러면 누구한테 한 기회를 제공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pportunity. 단수든 복수든 강세는 같죠? opportunities, opportunity, present. 자, 저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present someone with an opportunity.
0: 자, 문장에 넣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멋진 문장. 인생의 도전 과제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challenge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challenge는 들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일반화시키려면 복수형을 넣어줘야겠죠.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New의 힘을 줘도 되고 빼도 됩니다. New 살짝 힘 줘도 돼요.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새로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들어볼게요.
1: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Challenges in life may present new opportunities.
0: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뭔가의 오퍼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기회가. 근데 그것을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안 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했네? 잘했어.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경험도 쌓이고요. 자, 그래서요. 새로운 기회를 어떤 열어주다라는 표현 그다음 이어가 볼 텐데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door. 이거 문 아닌가요? 문이에요.

0: 보세요. 뭔가 어디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이 열리다라는 얘기가 우리말로도 약간 느낌 뭐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느낌 안 듭니까? 맞아요. 그래서 open up new doors. 요거는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이 뜻이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주고 open up new doors. open up new doors. 에스 붙여야 됩니다. 일반화니까 들어볼게요.
1: Open up new doors. Open up new doors.
0: 좋습니다. Good job. 자, 엄두가 나지 않다. 자신의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된다. 자, 뭔가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맨날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너무너무 겁이 날수 있죠. 아, 내가 저걸 과연 할수 있을까? 아, 난안될것 같아. 약간 이런 의구심. 그 뭐라 그래요? 그 상황? daunting이라고 그래요. daunting. seem daunting. seem이란 건 왠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omething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new opportunities may seem daunting. daunting. 다시 한번. daunting. daunting. 엄두가 나지 않는 부담스러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뭐 이런 얘기예요. daunting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새로운 기회는 좋은데 약간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seem daunting 들어볼게요.
1: Seem daunting. Seem daunting.
0: 자, 이 단어 꼭 같이 좀 알아둘게요. 자,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야만 이런 새로운 기회도 여러분이 포착하고 자신의 어떤 인생 발전에 뭔가 요소로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요럴 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overcome one's limits. 우리가 앞에서 이번 주에 test one's limits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이제 한번 보다라는 얘기죠, 그건요. test one's limits. 도전하는 거죠. 본인의 한계 도전하는 거. 근데 overcome 하면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해보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That's overcoming your limits. That's a great thing to do, right? Overcome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Overcome one's limits. Overcome one's limits.
0: 좋습니다. 일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다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와, 저건 진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라. 그럴 때 dauntin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다시 한번.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들어볼게요.
1: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Some challenges may seem daunting.
0: 오케이. 자, 마지막.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았네. 그리고 자기 발전도 이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커리어 발전도 이어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또살수 있겠죠. 매번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커리어 진전을 보다 advance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한 단계 앞으로 진전시키다. Advance one's career. Career. 완전 뒤에 강세예요. 커보다 크에 가깝죠? Career. Advance one's career. 들어볼게요.
1: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0: 하나 더 나은 삶을 살다. Live a better life. 쉽네요. 그죠? Live, 살다, life, 삶 앞에 better만 넣으면 돼요. Live a better life. You can live a better life. 이렇게 갑니다. 쉽죠? 이거는요. 들어볼게요.
1: Live a better life. Live a better life.
0: 오케이, 이거 묶어봅니다. 우리는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영어로 We can advance our careers. 일반화 시켜야죠? 에스프셔야죠? We니까.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이것도 일반화, 복수형으로. Live better lives 하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1: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We can advance our careers and live better lives.
0: 오케이. 자, 정리입니다. 오늘 자기계발 마지막 시간이었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주제 다뤄봤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다.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강세 잘 주시고, new opportunities. Tunities. 여기다가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Present new opportunit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0: 그 다음에, 엄두가 나지 않다. Seem daunting. 오늘 꼭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 이거였습니다. Seem daunting.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1: Seem daunting. Seem daunting.
0: 마지막으로 커리어 진전보다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Advance one's career. Advance one's career.
0: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죠. 오케이. So that was self-development and self-improvement. 자, 이번 주 자기 개발 주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고요. 꾸준하게 그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놓친 방송 있으시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EBS2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다 붙여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같이 무언가를 좀 마무리 지읍시다. 혹은 우리 좀 이제 퇴근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지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지을 때는요, 바로 let's call it 하고 나서 무엇 요런 어순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et's call it 무엇이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좀 어색합니다. 왜 call이라는 동사가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여러분, 둘 이상, 셋 이상, 넷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 같이 뭐 해요?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쵸, 바로 let's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어떠한 것을 합시다 라는 거를 let's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핵심 동사는 뭐였어요? 그쵸, 바로 call이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우리 같이 불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부르다 라는 동사는요, 뒤에 무엇을 뭐뭐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A, B 라고 얘기를 하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무엇을 이라는 것을 is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뭐라고 부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 자리에 마무리 지을 것을 넣어주시면은요, 우리 그거 이제 어떠한 것으로 마무리를 짚시다, 부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내다, finish 혹은 end라는 동사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let's call it 무엇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만하고 퇴근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무엇인데 오늘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하루로 부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오늘의 하루야, 이제 그게 이제 끝인 거야 라고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call it a day. 이제 그만하고 퇴근합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Let's call it a day.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day. 자, 이제 퇴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만하고 퇴근은 합시다 라는 의미인데 뭐가 붙었어요? 그쵸, 야근 이제 그만하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퇴근을 하다 라는 의미는, 그쵸, 방금 우리가 배웠던 let's call it a day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밤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죠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0: 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오늘 밤은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라는 의미가 돼서 이제 약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죠. 라는 의미 Let's call it a nigh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Let's call it a night.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night. 이 표현은 바로 이제 약은 그만하고 집에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퇴근할 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쯤에서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만두다라고 얘기를 할 때 quit라는 동사를 쓰죠. 그거를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해서 명사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t's call it qu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죠.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해요. Let's call it quit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call it quits.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quits.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거. Let's call it a day. 혹은 야근을 마무리 짓는 거. Let's call it a night. 혹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라는 조금 더 두루뭉실한 표현. Let's call it quits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번째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만 서로 비긴 걸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너한테 도움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걸로 서로 이제 청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죠. 비긴 걸로 하자란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표현은요 바로 Let's call it a draw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draw라는 표현 win, lose, draw 여기 여러분들 무승부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무승부로 끝내는 걸로 하지 라는 얘기를 할 때 혹은 우리 친구들끼리 아 이만 쌤쌤이로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걸로 뭐 퉁치자 이런 것들을 바로 Let's call it a draw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even이라는 표현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돼서 Let's call it even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Let's call it a draw. 한 번만 더. 시작. Let's call it a draw.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 비긴 걸로 하자. 쌤쌤이 치는 걸로 하자. 이만 퉁치자.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짚시다. 라는 표현으로 Let's call it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a night. Let's call it quits. Let's call it quits. Let's call it a draw. Let's call it a dra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이제 그만 퇴근합시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Let's 동사를 어떻게 제안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Let's를 shall we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shall we call it a day?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쵸? 우리 그만하고 퇴근할까요?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Shall we call it 무엇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shall we call it a day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all we call it a day? Shall we call it 무엇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래 Let's call it a night이라는 표현으로 야근 그만하고 퇴근합시다 라는 얘기를 한번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제 야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일이 안 풀린다. 우리 야근이 그만하고 차라리 퇴근하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뭘 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we might as well call it 무엇 하면 우리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might as well call it a n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제 우리 야근 그만하고 퇴근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Let's call it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마무리 짓다. 라는 표현. 특히 Let's call it a day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우리가 소설 한 권을 10분 만에 읽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10분 동안에는요, 문장 하나로, 아, 내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그 과정을 한번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Enjoy each and every step of the program. 자, 출발합니다. 무엇 기다리고 있냐고요?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문장이 나왔을 때 무조건 아, 정답, 정답, 정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You're driving. Maybe on the highway. 그렇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미리 가르쳐줬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쭉 이 도로를 따라가다가 오른쪽 7번 출구까지 거기서 빠지면 돼. 자,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when you give directions, 그렇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 물론 딴 데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remember. Remember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실제 얘가 쓰이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Step 1. 가장 간단한 단계부터 여러분 차곡차곡 정리를 하시면 자신감이 더 쌓여갑니다.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with these simple step. 자, 첫 번째가 바로 step 1의 바로 try it out인데요. 나와 있는 네 가지 문장 보면 공통점이 있죠.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여기 있어야 하는 거 기억해. 아까 나왔죠. Remember, I remember.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member, 기억해, 뭐뭐 하는 것. 것의 느낌이 to예요. 그래서 remember to, 여기 있어야 된다. Stay, 그 다음에 here.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here. 어렵지 않습니다. 리듬 타시고요. 자, 이거 보관하는 거 기억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keep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remember to keep it. remember to keep it. 이때 to가 쓰이는 것을 remember 다음에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예, 그게 아니고 느낌이 뭐냐면 to가 없다고 쳐보면 여기에 머물다, 기억하다. 약간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보관하는 것.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가져가는 것. 그럼 손 들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Take. 내가 의지와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take죠. Remember to take it. 네 번째는 바꾸는 거. 뭐예요? Remember to change it.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네 가지는 당연히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동작 드릴 때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함께 해볼까요? Ready? Here we go. 여기 머물러 있는 거 기억하고 꼭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 your turn. 네, remember to stay here. 동작을 그대로 느낄 때 그대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그거 보관하는 거 잊지 마. 어디다 뭐 냉장고에 아니면 금고에 이런 식으로 할 때요. 자, 여러분, your turn. 네, remember to keep it. Remember to keep it.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가져가는 거 잊지 마. Your turn. 네, remember to take it 됐고요. 맨 마지막 거는 뭐였어요? Your turn. Remember to change it.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좀 더 기다란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step 2. 자,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럼 아까 Remember 나왔잖아요. 그러면 remember to stay. 어? 따라가는데 어떻게 stay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따라가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길로 새거나 빠지지 않고 이 도로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라고 합니다.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가 운전을 하되 다른 옆길로 새지 말라는 뜻으로 이 stay on 이란 표현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어디까지예요? until 하면서 뒤에 exit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exit 아니면 exit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 뒤에 보통 뭐 뭐와 뭐가 만날 때까지 당신이 뭘 볼 때까지 until you see exit number 7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기니까 그냥 Until exit 7.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보고 읽지 마시고요. Hey,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until exit 7.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기억해. 아까 나왔죠? Remember, remember to keep it. 그렇죠. 어디다 보관할까요? In the refrigerator. 해서 원래 단어가 refrigerator. 근데 스펠링도 어렵고, 그렇죠. 발음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구어체에서는 F-R-I-D-G-E, 예, fridge, fridge라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요. 쌤, 아니 여기는 없던 D가 여기는 왜 들어갔나요? D가 없이 그냥 쓰면 마치 발음이 F-R-I-G-E 하면 fridge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D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fridge, fridge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So, remember to keep it in the fridge. 뭐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약은 식사 후에 먹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 뭐뭐 하는 거 기억하다. Remember to. 우리는 약을 먹다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약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먹는 걸로 발효 문화도 잘 발달되고 음식 문화가 잘 발달된 그런 나라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eat라고 쓰시면 약이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ake your medicine. 뭐 한 후에요? After a meal. 됐습니다. 아니면 after each meal 혹은 after meals라고 쓰셔도 다 맞습니다. Remember to take your medicine after meals. 됐죠, 여러분? 오케이.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7번 출구까지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 잊지 마. 에, 기억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은, 어, 길 가르쳐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until exit number 7. 됐죠? Exit 7도 좋고요. 그랬더니, wow, thank you for your directions. 짧게 줄이면, thanks for the directions. Thanks for the direct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directions죠.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ic 영어. 지나킴의 Go Liste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지나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붉은 들판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지 숫자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What was it? What's the answer? There you go. 2km 정도 떨어진, 캐치하셨죠, 이 부분?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죠.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역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간단하겠죠? 짧은 문장들이니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이곳에서 태어난 자란 부부는요, 이 땅에 희망을 심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보죠.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붉은 들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뭐 이다라는 동사가 여기선 보이지 않죠? 그래서 narration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 문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이번에 눈으로 자막 화면 보면서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it.

0: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 who, were, and.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모두 다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조도 낮고요, 강세도 안 받고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때 here에 이 h 사운드가 작게 들리는 경우 raised here 앞에 나오는 d 사운드와 연결되어져서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생각하면서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raised 하실 때 레가 아니고 r. raised.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되시나요? Good. Google listening 3.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한 번 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여기서는 red, 첫 번째 시작하실 때 red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R 사운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입을 우 하면서 시작한다고 마음가짐을 하시고 발음해 보세요.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Field 하지 마시고 Field. Field. 그리고 About의 어 자체에 강세가 없고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이때 제가 이 부분에서 kilometers 끝나자마자 away 자체에 어의 강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연결되어져서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는지라 2 kilometer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킬로미터가 아니고 kilomete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Google listening 3.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한 번 더.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연습 많이 하셨죠, 이 부분? 자,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뭐 하면서 자랐냐면 has planted hope. 어떤 희망을 심고 살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this land, 이 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땅의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계속 보죠. He says he will show me something, so we blank the rough desert. 하면서 쭉 이어지죠. 자,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맨 문장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빈칸에 to라고 했어요. to. 자, to는 여기서 뭐뭐도 또한 이란 뜻이 되겠는데 발음하실 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전치사 to는 약하지만 to 부사는 강합니다. 더군다나 숫자 같은 경우에도 to, to 똑같은 to잖아요. 소리 자체는 둘 다 강세가 가는 내용어인지라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게 또한 그가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말합니다. 이런 의미죠. So, 그래서 We blank the rough desert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drive through. 자, 주행하다, 운전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0: 사막을 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행하냐면 역시 세 번째 빈칸에 이어지는 내용 to head there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그러니까 거친 사막으로 주행합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죠. Red field 붉은 들판인데요. 이 붉은 들판은 about 2 km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대략 2km 떨어진 붉은 들판.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짧아요. 한번더 마지막으로 도전하실 때100%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오늘도 반복 학습 아시죠? 무조건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까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House versus home. House versus hom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house 그리고 home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house입니다. 건축물, 집, 건축물, 그냥 건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발음 연습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house 이렇게 사용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use가 아니고 house. Hous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hou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 주택, 가옥 등 물리적 존재로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use is used when you refer to a place that you live in as a building or as a structure or as a place. Okay?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home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home보다 더 강한 느낌은 이거는 건물, 그리고 뭔가 그 빌딩 자체를 이렇게 house라고 표현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nt to buy a house. A house is not a home.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좋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집 혹은 건물을 뜻할 때는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그냥 그 건물 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house면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는 I want to buy an apartmen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영어로 정말 유명한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요. A house is not a home.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이 뭐 집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없고

없으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야. 집은 가정이 아니야. A house is not a home. A house is not a home. 이거는 특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말쓸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침실이 두 개야. The house has two bedrooms.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그 다음에 home으로 넘어가 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집이지만, 이거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home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hom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모음들은 조금 더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들을 때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좀 home 이렇게 짧지 않고 home. home,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me,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home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me is a place where perhaps a family lives, but it is warm and it's a place that people live in and feel safe in.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house처럼 똑같이 people live there. And people do their daily things within the home as well. 근데 중요한 거는 house는 좀더 딱딱한 느낌, 그죠? 건물이니까. 그리고 home은 좀더 따뜻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Welcome to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I love staying at home. 네, 좋아요. home.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이 됩니다. hom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물론, welcome to my house도 괜찮지만, 이 home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 올때 이런 말할수 있겠죠. Welcome to my home.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Wizard of Oz에서 도로시가 이런 말 하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집만한 곳이 없 그래서 정말 집은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그 따뜻한 집. 네, 그런 곳이 없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staying at home.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그 공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집. I love staying at home.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ove staying at home. I love staying at home. Great work. Okay,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첫 번째는 house였었죠. house는 그냥 건축물, 집, 그리고 건물일 때 house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home은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일 때 home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 보면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보시는 분들도 영어에서만큼은 자기 개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욕심.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하는 걸좀 벗어나야 되죠. 본인이 어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도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이 취미생활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 말고도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같죠? 그치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대 벗어나기부터 첫 단추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란 말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단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fort zone이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Comfort zone. Comfort z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comfortable 이란 게 있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죠?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고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해. 그걸 뭐라 그래요?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힘을 앞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읽을 때 comfort zone. 살짝 강세 주세요. 들어보세요.
1: Comfort zone. Comfort zone.
0: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편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깨고 나와야 되다. 이두 가지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Stay.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니까 stay in one's comfort zone. 자, 소유격이 붙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죠. 다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ay in one's comfort zone. Stay in one's comfort zone.
0: Many people like to stay in their comfort z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머무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고 나오자는 얘기죠. 조금 깨다. 요 깨고에 해당하는 말 영어로 break죠? break. 근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out이 붙는 거예요. break out. 자, 읽어볼게요. break out.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 해서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하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편안한 상태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자, 그럼 문장을 멋있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자체를 그냥 we를 주어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we가 주어니까 뭘 넣어줘요? our를 넣어주고 Comfort zone이 아까 단수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여러 사람의 여러 안전지대를 일반화시키려면 zones 요거만 넣어줘서 어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We need to 해야 된다. Break out 강세 구동사니까 뒤에 주시고 of our comfort zones 강세 세 군데입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0: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면 You need to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왠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불안감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전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잖아요. 자, 불확실성을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uncertainty라고 그래요. uncertainty. 자, 강세는 중간에 주시면 되고 uncertainty. 힘주는 거 보세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Bingo.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anxiety. anxiety. 자, 이게 A 발음이지만 약간 으 느낌이 나고요. anxiety. anxiety. 약간 이런 느낌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강세 잘 주세요. anxiety. 끝에 T는 약간 리을 발음처럼 설탄음으로 발음됩니다. 들어볼게요.
1: anxiety. anxiety.
0: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죠. 불안감 느끼죠. 아,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는 failure고 두려워하다 fear. 그래서 이걸 동사로 잡아주고요.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그러면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두려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들어볼게요.
1: fear, failure.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 들어갔네요. 그쵸?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자,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를 이렇게 anxiety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좀 풀어봤거든요. anxiety 할 때는 이음절 강세인데, anxious, 이건 또 강세가 앞으로 옵니다. 아, 참 영어 강세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anxious. 읽어볼게요. anxious.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리고 and fear, failure. 됐죠? 강세 한 다섯 군데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잃는다거나 망설이게 돼서 이제 끝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Get cold fee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울게요. Get cold feet. 자,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긴장을 하면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get cold feet 하면 뭘 하려다 하다가 약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걸 get cold fee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오케이, 자, 그럼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치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전공법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ace. 직면하다. Something head on. 헬에 강세 주세요. Face something head on. 자, 이건 뭐냐면 정면으로라는 얘기예요. 저쪽 head.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Face something head on.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는 콜로케이션이 영어의 어떤 예술입니다. 그래서 Face something head on. 이것도 들어볼게요.
1: Face something head on. Face something head on.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자, 용기를 잃는다. Get cold feet거든요. 포기까지 넣어버리면 give up까지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Give up. 자, 이건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 되겠죠.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강세 뒤에다 줘야겠습니다. 자, 뭔가 좀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 첫 번째 시간,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주제였죠?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이러고 싶은데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그래서 약간 망

0: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 get cold feet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좋습니다. 자, 자기 개발의 첫 단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hope you can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정말 인기 있어요? 라는 문장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범주에서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popular 범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거는 약간의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뒤에 these days까지 넣어서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at is popular? 해서 이수로 한정해서 그게 인기 있어요, It is popu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Popular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기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t is a popular 범주 해서 그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It is a popular 범주 하면은 인기 있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시대를 넣어서 요즘까지 넣고 싶으면은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어떠한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표현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영화로 한번 한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영화예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a popular 하고 나서 범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에서 It is를 it's로도 줄여서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쵸? 굉장히 많은 식당 중에서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s a popular restauran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잘 나가는 식당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상품이라는 거는 product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item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item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을 빼세요. item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아이돌 그룹을요. 영어에서 보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그룹 요즘 잘 나가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잘 나갑니다. 어떠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라는 거를 나누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주로 얘기를 해서 잘 나가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되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라고 얘기를 해서 대명사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팀이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한번 준비 한번 해봤어요. BTS라는 팀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 is a popular B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한정해서요.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거에서 그쵸? BTS가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신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It is a popular item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여성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한정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fo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 women these days로 얘기를 하는 방법.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라고 전치사 for 넣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범주에서 그게 좀 인기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여러분의 10-Minute Happiness, right?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리고 과정도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응용력까지 키워보는 그런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o wondering what kind of step is waiting for you.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건 어떻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어떤 걸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얘기를 듣고 추측해보고 싶은 상황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 대상이래서 What is it like?예요. What is it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처럼의 뜻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to 동작, 이 느낌이 뭐뭐 동작을 한다는 건 Hey,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 하나만 What's it like? 이렇게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with the given hint,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you should try them out.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이지? 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내가 져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What's it like to lose?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s it like to lose? 반대로 이기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What's it like to win? What's it like to win?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집이건 차건 아니면 무슨 뭐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건 간에 뭐든 간에 그죠?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What's it like to have? 근데 그것이 여기 필요하니까 it 쓰겠죠. What's it like to have it? Hey,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예,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I believe I can fly. 하고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고 실제로 낙하산 있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What's it like to fly?

fly 이렇게 응용해서 멜로디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접어보시고요. 저랑 친한 척 해주세요. 자, 접어보시고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동작을 드릴 거예요.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걸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lose? 자, 그럼 반대말. 이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Your turn. 네. What's it like to win?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네. 난다고 하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렇다면,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예. 저도 사실, 예, 살짝 날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도 나는 거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자,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때 What's it like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What's it like?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죠?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lose예요. What's it like to lose?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노튼, 뉴튼 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ddenly 발음이 suddenly라고 안 들고요. suddenly, suddenly처럼 들립니다.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your voice. 그렇죠? What's it like to lose your voice? 그런데 거기다 suddenly 하나 집어넣어서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그렇죠?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예, 진짜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speak a word.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딴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지명은 뭐 그냥 지명됐으면 되고요. 거액을 따다. 어떤 느낌일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What is it like to? 그렇죠. win이에요. 따는 것도 얻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액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money는 money, money, money. 근데 big money. 그게 거액입니다.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as Veg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 Las Vegas.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the election?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her heart? 이런 식으로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장면 떠올리시면서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그런데 돈을 많이 딴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권 거액 당첨자들의 한 80%가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하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덧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남자로서 알수 없겠죠. 그래서 What is it like? 하는 거. What is it like? 됐습니다. Have. 입덧은 영어로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겠죠. 그래서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발음이 sickness 아니고요. sickness. sickness처럼 들려요.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자, 그러면 두번 여러분 연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야 그거 안 좋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what it's like to lose suddenly잖아요. 그런데 to suddenly lose your voice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listen more.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예, 만약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예, 귀를 좀 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는 얘기라고요? Okay, I'll stay quiet.

농담이고요. Okay, so what it's like to feel confident?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려면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many, many times, right?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그때까지 즐겁게 행복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될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자, 그 뜻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Got fired.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태 이번 주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동태 관련된 기본기 몇 가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비동사나 동사 get 또는 동사 become 뒤에 과거분사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석을 할 때 보면 그 무언가가 무언가가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언무엇 되어지다 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지만 수동태의 핵심은 어떤 동작을 이제 당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비록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무언무엇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바라봐 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색하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나라 말로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기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동작을 주어가 당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by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해서 수동태가 쓰인 문장 저 뒤에 어딘가에 by someone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정도로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기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수동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수동태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선생님들 고생시키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건 왜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태의 존재의 이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무엇을 하다. 그렇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능동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수동태라는 것은 이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능동태의 문장에서의 목적어, 그 목적어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재구성한 게 바로 이 수동태가 사용된 문장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동형의 문장에서는

동작의 동사의 대상이었던 친구를 그것을 주어로 가져왔더니 이제 그 동작을 당하는 느낌이 살려진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수동태라는 것은 타동사만, 즉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로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사로는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사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promote 입니다.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승진시키다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promote는요, 승진하다가 아닙니다. 승진시키다라는 거예요. promo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서 그 누군가를, 특정한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다라는 의미로서 이 promote란 동사가 능동으로서 사용될 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는 거, 요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요, 요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get promoted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승진시키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당하는 거죠. 뭐 승진 받는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승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승진하다, 능동적인 의미로 적혀 있지만 영어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수동태가 쓰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구조 자체, 이게 그냥 능동태로 쓰였는지 수동태로 쓰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I got promoted to store manager. I got promoted. 내가 승진시키는 걸 당한 거예요. 즉 내가 승진했다는 게 되는 거죠. 아, 승진했다는 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고 표현하는구나. 재밌죠? 그렇죠? 뭘로 근데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는 겁니까? 승진했다는 거예요? To store manager. 이제 뭐 지점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 해서 나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 요런 그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promote가 승진하다가 아니라 승진시키다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다는 걸 표현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걸 당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수동태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수동태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회의가 목요일로 미뤄졌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여러분들 딱 보시면 미루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해요.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옮기다라는 거 동사 move 써주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영작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해서 주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eting. 자, 회의가 옮겨졌어요 라고 말을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옮긴 게 아니라 회의가 옮겨진 거죠. 옮기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 뭐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수동태가 적절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moved를 쓴 게 아니라 was moved 라고 적혀 있다는 거 봐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Thursday. 이렇게 해서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다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meeting was moved to Thursda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라고 적혀 있었죠. 자, fire라는 거. 명사로 불이란 뜻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활용이 되고요. 동사로 봤을 때 fire는 자자 해고시키다란 뜻이에요. 누군가를 해고하다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나 해고 당했어 라고 말을 하려면 해고 시키는 걸 당했어 이런 맥락에서 수동태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fired가 아니라 he got fired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냥 해고 됐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케이스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for sharing company secrets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그 유출한 이유로 정도로 또 봐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도 오늘의 내용 복습하시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ut our abs. So exciting, 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복근 운동 할 건데요. 복근을 위한 아주 필수 운동들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from the news?
3: Yes, I was about to call you.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2: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3: Holy, I'm glad you're okay though.
0: 네, 오늘의 대화문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my end 이런 표현인데요. 당연히 on my end 뿐만이 아니라 on your end, on her en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on my end라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은 이런 뜻도 됩니다. 첫 번째 대화문이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문 먼저 볼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0: 이럽니다. 지진에 대해서 들었어? From the news, 뉴스에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들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about to call you. 이럽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내가 하려고 했어.
2: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0: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니?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은? 이랬죠? 그랬더니 대답이 On my end, yes. 이럽니다. On my end. 내가 있는 곳은? 그렇대요. On my end. 내가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이러죠. 그런데 어떤 다른 도시들은 몇 개의 다른 도시들은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oly 이러죠. Oh, 앞수사. I'm glad you're okay though.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너라도 다행이 너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on my end 장소에 관한 on my end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고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볼게요.
3: What's wrong with Sean?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first.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It must be so hurtful on Sean's end.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on my end, 장소에 관한 거였다면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장, 누군가의 입장으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at's wrong with Sean?
0: 이렇게 물어봤어요. Sean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3: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이럽니다.
0: 아, Sean이 터미하고 싸우는 거를 들었대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3: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Started with Sean. Starts with
0: 라고 하면 싸움을 먼저 부추기다.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걸다 이런 뜻입니다.

That was the abdominal lift, some ab workouts to do all throughout this week. So stay tuned. Very good job. 네, 우리 오늘 복근 리프트 자세로 이제 첫 줄을 시작해봤습니다. 복근 이제 생기실 거예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on my end, on my end, on her end, on someone's end. 누구누구의 입장 또는 누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on my end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you get 하려다가 문장을 바꿉니다. 뒤에 get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Mm-hmm. 다시 시작해서 you feel like an
1: outsider. Outsider.
0: Outsider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Mm-hmm.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Let's keep going to the next one.

0: actually a good thing to be a little bit weird.
1: 네,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weird 하면 아웃사이더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는데 yeah. and the older I get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I realize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내용을 깨닫습니다. Mm-hmm. It's actually a good thing. 좋은 거라는 걸,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To be a little bit weird. 약간 별난 게, 별난 성격인 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인데도 but, however가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actually 때문인 것 같아요. Actually가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0: Actually, yeah, like yeah. this is how it was, but actually, this is how it is. So yeah. you know it's a difference from then and now. Mm-hmm. Mm-hmm. She says next, because that can just mean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1: 왜냐하면 왜 weird 한 게 뭐 a little bit weird 한 것이 good thing이냐면 좋은 거냐면 mm-hmm. because that can just mean 그건 어떤 이런 의미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그냥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건 좋은 걸 수 있습니다.
0: And she says nex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atever.
1: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고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0: yeah.
1: 그게 보너스라는 것이 물론 정해진 만큼의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계약에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0: of course.
1: 뜻밖의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Yeah, so like you usually get this amount, but you got something extra.
1: Yeah, something,
0: so it's always a good thing.
1: Yeah, the revenue was really high, the mm-hmm. sales were great that year, so you got a bonus.
0: Bonus.
1: 그게 뜻밖의 장점이란 뜻으로도 그래서 쓰여서 mm-hmm. and the older you get,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Mm-hmm. 그것이 그러니까 being a little bit weird, 약간 mm-hmm. 별나고 색다른 것이 뜻밖의 장점이 됩니다. Mm-hmm. Whether it's in your work, 그게 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는 환경에서든 mm-hmm. or in your personal life or mm-hmm. wherever. Mm-hmm.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든 어디든 말이에요.
0: Perfec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0: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1: 네, 여기에 인력에 끌리다.
0: Gravitate. Gravitate.
1: 인력에 끌리다라고 굳이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끌리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Gravitate 하면은 끌리는 건데 mm-hmm. gravitate to도 많이 쓰고요. Mm-hmm. Gravitate 어디를 향해서라고 해서
0: towards,
1: towards mm-hmm. 또는 toward 그냥 뒤로 끝날 수도 있고 S를 붙일 수도 있는 형태로 mm-hmm. 많이 쓰이는데 gravitate toward. I'm gravitating toward this option.
0: Oh, I'm gravitating, okay, not that option.
1: Not that option.
0: Okay, this option. Yeah.
1: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Gravitational 하면은
0: oh, yeah.
1: 네, 중력과 관련된 그래서 mm-hmm. gravitational pull of the earth.
0: earth.
1: 네, 그래서
0: or the sun. It's 중력, important for us.
1: 그렇죠. 태양의 중력, 인력, 그리고 gravity.
0: Gravity.
1: 중력. Mm-hmm. 네. 그래서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Mm-hmm.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Mm-hmm. 약간 다른. Different from whom?
0: Different from average?
1: Themselves. Different from average. Yeah.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Mm-hmm.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0: We like special people, right? Mm-hmm.
1: Special. 네.
0: yeah. She says,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1: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mm-hmm. 있다면 if you're in high school mm-hmm. being all the same is great. Mm. 모두하고 똑같은 거는 all the same이라는 것은 the same as everyone else.
0: Yeah, being the same as everyone else, 네. not standing out.
1: 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거는 is great. 편해요. 좋아요.
0: Yeah.
1: Because you don't want to
0: stand out.
1: 네.
0: stand out.
1: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거의 비슷해서 mm-hmm. 서 있는데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한 명만 키가 훨씬 크다 그러면 stand out.
0: Yeah,
1: 서 있는데 밖으로 나오겠죠.
0: They literally stand out.
1: 네.
0: like you can see them.
1: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꼭 키가 아니더라도 뭐 흑백인데 오렌지색이라든지
0: oh, yeah.
1: 그러면은 you stand out.
0: Yeah,
1: 눈에
0: you
1: 띄죠.
0: can stand out.
1: Yeah. 그래서 그거를 또 바꿔서 사실 stand out 하면은 좋은 쪽도 되고 나쁜 쪽도 돼요.
0: Yeah, it could be good or bad.
1: He stands out too much 하면 너무 눈에 띈다.
0: Yeah,
1: 안 좋은
0: like
1: 쪽으로.
0: maybe his clothes are like not appropriate for that place.
1: 아니면 모두가 다 공연을 했는데 she stood out the most. 그녀가 가장 눈에 띄었다.
0: She did the best. She wa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a carrot. 우리 당근 있어요. We have cooked rice. 네, 밥 있어요. 살 말고. We have green onion. 파예요. We have salt. We have sugar. We have soy sauce. 우리 소금, 설탕, 간장. We have one egg. 달걀도 있고. We have raw shrimp. 우리 새우도 있고. We have black pepper, 후추, and we have dried parsley, 건 파슬리도 있고. Now, let's cook. 오늘 we're making cloud egg fried rice. Cloud egg 볶음밥. 하지만 cloud은 무슨 뜻이요? Do you know? Clouds are in the sky. 구름이요. Yes. So we're going to make our egg look like a cloud. So first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and the yolk. Oh, white yolk 아세요? 흰자, 노른자. So we crack the egg and then we open. We carefully separate like this. 네, 우리 흰자는 다 밑에 가고 노른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Okay, we separated our white and our yolk. So first, we will cook the 흰자. We're going to cook the white of the egg. 네, 흰자는 white of the egg. So, we put the egg white in here. And we put the sugar in here. 우리 설탕도 넣는 거예요. And then, we use a whisk. 네, 이렇게 믹싱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고 특별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I'll show you a special way.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You see, I can go very fast.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컵 썼을 때 흰자는 안 나와요. Okay, keep mixing. Ah, I think it's starting to get stiff. 네, 조금 더 튼튼해졌어요. I'm whisking the egg whites. 네, 흰자는 믹싱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해야 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Okay, let's check.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오! 오! 아하, I think it's ready. 이제 요리할 수 있어요. Now we can cook our cloud. 이제 우리 달걀 구름 만들 수 있어요. So we put in a little oil. 우리 올리브 기름 좀 필요해요. And then we add our egg white. 이제 위스크 말고 숟가락 쓸 거예요. We're going to use a spoon. Spoon our egg white into the middle. 네. 그리고 우리 젤 위에 살짝 탁탁 할 거예요. We're going to push a little bit in the center. 왜요? 왜냐면 센터는 노란자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put the yolk in the center to cook. You see? It looks like a cloud. 구름 같아요. I think it's ready. So now we add the egg yolk. 우리 노른자 센터에 넣고 we put the lid on. 이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only need 1 minute. Wow! We have a cloud egg. 우리 cloud egg 구름 달걀 다 됐어요. 우와. 우리 볶음밥 채소 필요해요? 당근이지. 네. We have carrot and green onion. 우리 당근과 파 쓸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And now we dice. 네. 우리 cube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Okay, good. And now the green onion. 이제 파 잘라요. 우리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And now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cut the green onion like this. 우리 파 이렇게 잘라요. 손은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Please don't hurt yourself. Okay, all done. Our cloud egg is ready. 네, 우리 cloud egg 다 준비됐어요. And now we can make our bokkeumbap, our fried rice. We put olive oil in the pan and we heat to medium. 우리 중불 할 거예요, 이번에. Let's add in our green onion. 우리 파. We add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And we add in our shrimp. 우리 새우도 들어가요. 생새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서 같이 해야 해요. You can tell they're done because they turn pink. 핑크색 됐을 때 다 됐어요. Okay, now we can add some soy sauce. And we let it cook. 이제 1분 정도 요리 필요해요. 냄새도 너무 좋아요. 새우 냄새, 간장 냄새, 아, 그리고 채소 냄새. It smells so good. We can add the rice. 네, 우리 밥 넣을 거예요. We put in our rice. Wow, it's a very hard rice today. We have to mix well. 우리 믹싱 잘 해야 해. Can you see any white rice? 이제 흰 밥은 볼 수 있어요? 어, 여기 있다. Okay, mix, mix, mix.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 little pepper, 후추 조금. 오, 어때요? It looks ready. It smells ready. It's ready. First, we put the fried rice in the bowl. Let's put it in. 와, 맛있는 간장 새우 볶음밥. It look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And now, the cloud egg. 이제 우리 푹신푹신한 구름 날걀. Let's take off the lid. Oh, be careful. 조심하세요. 우리 날걀이. 따라! Oh, it's so beautiful! 진짜 아름답다, 공주처럼! We need dried parsley. 마지막은 건 파슬리 할 거예요. And sprinkle like this over our egg. 네, 우리 달걀 위에 놓고 완성됐습니다. Our cloud egg fried rice. 우리 cloud egg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맛있는 볶음밥. 와, 새우는 너무 달콤해요. 간장도 그 히트도 있고, 그리고 푹신푹신한 액은 진짜 맛있어요. 식감은 구름처럼. 우와, 그 클라우드 액 때문에 훨씬 더 멋진 볶음밥입니다. We made cloud egg fried rice. 네, 우리 cloud egg 볶음밥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해도 돼요.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next time. 다음에도 새로운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uh-huh.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추워요.
0: 미국도 똑같아요.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괜찮으시네.
0: 이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2: 응?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이그잼, 이그잼.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exams.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2: I'll
1: No.
2: complain.
1: 그래.
2: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1: 응?
2: here.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2: Oh, so hot.
1: 소나가 누구야?
2: 어.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압니다.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0: 자,
1: 논지를 너무 휘었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0: 네,
1: 또 예,
0: 안할수
1: 휩쓸려서
0: 없어요.
1: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떠니? 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0: Perfect.
1: You.
0: Very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다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근데,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스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스쌤 또 뭐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않아요?
0: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맞습니다. 오케이.
0: 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는 사실 러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레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레리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레리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How about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1: 네.
0: 그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p.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1: 오.
0: 자,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0: Watch a movie, right?
1: Yeah.
0: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0: There you go.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1: 그렇죠.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0: 네.
1: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1: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1: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 맙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1: 자,
0: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리고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0: Right? So, midterm, 그 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is가 아니죠. 그런
1: 네네네.
0: 거 보니까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요.
1: 끝이니까요. 네. 엔딩. 엔딩. 네버엔딩 스토리 할 때 엔딩이에요.
0: 네. 네.
1: 엔딩 exam.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1: 파이널.
0: 완전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파이널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0: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끝났, already.
0: 아?
1: Over.
0: Over. Yes. 그렇죠.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라는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네.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Oh.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이건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1: 그치.
0: 왜 가야 돼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어허.
0: 느낌 맞죠?
1: 네.
0: Over 쓰는 이유.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over. 아,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미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 번 더요. Over.
1: Over.
0: Ooh.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아, 네. 야, 너 오버하지 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0: uh-huh.
1: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0: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익숙하거든요.
0: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0: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직!
1: 아.
0: 못 만지 아시죠?
1: 그쵸.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오,
0: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0: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just니까.
0: 네.
1: 예.
0: keep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0: 오케이, 예. 오케이.
1: Right.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0: 맞아요.
1: 거.
0: 유지하는
1: 예,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네요. 아들내미가, 아들이. So, to keep 불평.
0: 네.
1: 우리가.
0: 아,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0: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0: 오?
1: complain.
0: 오.
1: complain.
0: 오케이.
1: Yes.
0: 그 complaint를 keep 할 거냐?
1: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0: 오케이. Okay.
1: 예.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오케이, okay,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1: 아, keep ing군요? 네.
0: 그냥, 네, 그렇죠.
1: 아.
0: 명사가 왜 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0: Alright, so
1: 엄청 외웠었는데.
0: ing. 아,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네.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1: 아,
0: 컴플레인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컴플레인 걸었어.
1: 예.
0: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1: 그래서
0: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컴플레인은 동사고요.
1: 예.
0: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0: Yes, please.
1: 아,
0: write it again.
1: 컴플레인트.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0: 아, 컴플레인트 걸어.
1: 어허.
0: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안 그러고 그냥 컴플레인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0: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컴플레인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1: 아.
0: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1: 네.

0: right? 그럼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0: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0: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영화 보잖아요.
1: 예.
0: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를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얘기해봐. 관심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아니면은 뭐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1: 야.
0: 오케이. Keep talking. Uh-huh.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뭐죠, 여러분들?
1: Kept.
0: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 때 뭐예요?
1: Loud.
0: 오늘 yell. 단어가 좀 안 되네요.
1: Yell.
0: Scream.
1: Scream.
0: Yell은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1: 아.
0: 그거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0: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0: 그죠? He kept screaming.
1: 음흠.
0: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 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쵸?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 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0: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건 있어요.
1: 그쵸.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1: 아.
0: 네.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우리 딸 같아요, 마치. 맨날 이렇게 또. 예.
0: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온몸이 다 젖어.
0: 아, 막 땀이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0: 사우나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오케이.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진 씨, 저
1: 사우나.
0: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1: 우리
0: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헛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걸 진짜 사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그렇죠?
1: 예.
0: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0: 약간 비 오듯 땀이 흐르는 곳, 막
1: 오!
0: 이래가지고.
1: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0: 아니, 저는 진짜.
1: Makes sense.
0: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1: 네.
0: 영어 느낌이 안
1: 아,
0: 났어요. 근데 이게
1: 그렇군요.
0: 영어군요.
1: 아, 맞아요.
0: 사우나.
1: 자, so,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 라고 할 때,
0: 네.
1: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 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I
0: 네.
1: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0: 집안이,
1: it을 썼죠.
0: 예.
1: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고.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이런
1: 그렇죠.
0: 게 담겨
1: 그렇죠.
0: 있군요.
1: Exactly.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0: 네.
1: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0: 그쵸.
1: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0: 네.
1: 여기보다는.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0: 오, cave.
1: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제가
0: 오.
1: 뉴저지 살때
0: 예.
1: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0: 오.
1: 컨셉이었어요.
0: 되게 시원하겠다.
1: 엄청 시원하고
0: 예.
1: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0: 오.
1: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0: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1: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그렇죠. It
0: Yeah.
1: feels like a cave in here. 와우.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0: Winter.
1: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0: 오, it feels like winter.
1: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winter.
0: It feels like winter.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수 있어요.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0: 예.
1: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0: 오.
1: 그런 느낌은 아닌데.
0: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1: That's right. 오히려
0: 난 사우나
1: 사우나인데
0: 같진
1: 여기는 뭐
0: 않은데.
1: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0: 별로 안,
1: 시원하니? 이럴
0: 오,
1: 수도 있는
0: 그런
1: 거죠.
0: 식으로.
1: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0: 예.
1: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0: 그쵸.
1: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0: 네.
1: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0: 네.
1: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0: 네.
1: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0: 예.
1: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오케이.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0: 네.
1: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하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0: 아하.
1: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You got it.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영화를 보는 건 어때?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다음은요. Keep doing something.
0: Yes.
1: 갑니다. 계속 얘기해.
0: Keep talking.
1: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0: He kept screaming.
1: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0: Are you just keep
1: Are you just 할 거야? 그러니까 going to 러야겠죠?
0: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1: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1: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0: 진짜
1: 잘하셨어요.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나이스. 자, 그러면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1: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0: 네.
1: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0: 네.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0: 오호.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1: 어?
0: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잃어버리기가
1: 그러면은,
0: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1: 어.
0: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이게 이랬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그게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1: 아, 그쵸.
0: 같아요.
1: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비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0: 오케이.
1: 툭 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1: 아, 말
0: 해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0: 안
1: 않네요.
0: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0: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죠?
1: 네,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예,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0: 오,
1: was your
0: 오케이.
1: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렇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렇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So,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0: 만드는 느낌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Alicia,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Mm-hmm.
0: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1: Mm-hmm.
0: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1: Mm-hmm.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0: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0: 응.
1: BTW.
0: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아, 대문자로.
0: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이야, 네. BTS 친구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1: 맞아요.
0: 유행어로. 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way.
0: 네,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1: yes.
0: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1: yes.
0: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1: Right?
0: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0: 무엇, right?
1: 네.
0: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1: 예.
0: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완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Right?
1: What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1: Mm.
0: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1: yeah.
0: What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I know.
0: Yes, what is it?
1: 비옷 해가지고 raincoat더라고요. Oh, yeah.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Raincoat. Right?
1: 붙여 써야 되나요?
0: Yes. One word로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아, 얼마나 아쉬움에.
0: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1: 맞아요.
0: 이걸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1: 이걸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Yeah.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put 한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넣은 거죠. 예. 오케이,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동사인데.
0: 자,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1: 예.
0: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도우인가 보다.
0: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1: 예. 그래요?
0: 이것도 가능해요. 도.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1: 예.
0: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예.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예. 이 말투가 조금씩

0: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알아 심지어 이런 거
1: 그러니까요. 예.
0: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뭐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되는
1: 네.
0: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1: 아.
0: 거기다 적어 놓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
0: put이니까.
1: Yes.
0: 자, 그러면은 나내 주소 적어 뒀어. 그 가방에.
1: 아, I put my address
0: address
1: on my bag.
0: on my bag, on
1: On
0: the
1: the bag.
0: bag.
1: On the
0: There
1: bag.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근데
1: Yeah.
0: 어딨지? 막 이러면서.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0: There
1: it.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아,
1: 아이,
0: 본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0: 아,
1: 저 있는데요? 예.
0: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1: 핫핑크, 그
0: 됐습니다.
1: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예,
0: 오,
1: 새파란색 있잖아요.
0: 새파란
1: 예,
0: 거요.
1: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0: 오
1: 저는
0: 마이
1: 주로 이제
0: goodness.
1: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0: 그러시군요. 저는
1: 예.
0: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1: 그게 잘, 앞이 잘
0: 아, 그잘
1: 보이죠.
0: 보이기
1: 예,
0: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0: Right.
1: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0: 자,
1: 가지고
0: 이거
1: 다니니?
0: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1: Who,
0: 가지고 다니는 거?
1: 그쵸.
0: 네.
1: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0: 뭔가
1: 느낌인데?
0: 이렇게 섞여야 될것 같긴
1: 그쵸.
0: 한데, 네.
1: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0: 네. 생긴 지금
1: 항상,
0: 안 나죠?
1: 예,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0: 갈게요.
1: 예,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0: 지금,
1: 누가 가지고 다니니?
0: 이미 슬기
1: 핑크.
0: 씨 얼굴에서도,
1: 네.
0: 아, 100% 틀렸다.
1: 수치스러워요. 예, 많이 수치스럽고
0: It's okay.
1: 쥐구멍을 찾아요.
0: It's okay.
1: 예.
0: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1: 귀엽죠?
0: pink umbrella? 뭔가
1: 예.
0: 라임은 많지만,
1: 예.
0: 정답은
1: carries
0: carries
1: around?
0: around.
1: 아.
0: 처음 들어봤나요?
1: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0: 오케이.
1: 예.
0: Okay.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그쵸.
0: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1: 주변.
0: 맞아요.
1: 예.
0: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라는
1: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0: 맞습니다. carry
1: 아.
0: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네네.
0: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1: 네.
0: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

0: who가 있습니다.
1: Yes.
0: Who.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1: 예.
0: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1: 누가 가지고 누가죠? 다니는 거죠.
0: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 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예.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주로 그렇죠.
0: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1: 네, 네.
0: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1: 네.
0: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1: 그냥 아니네.
0: 동사 나옵니다.
1: 어, 그러네요.
0: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1: 아...
0: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1: 예.
0: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1: 동사.
0: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1: 아,
0: Alright.
1: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0: 어, 그렇죠.
1: Who
0: 마치 얘가 I인 것처럼.
1: 예.
0: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Right. 자.
1: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0: 오케이. Who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1: 네.
0: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1: 그렇구나.
0: 무조건입니다. 아,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1: 네.
0: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1: 그렇군요.
0: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1: 정해진 거고.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1: Microwave.
0: Microwave.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Yeah,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1: 오.
0: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1: 음?
0: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1: Who?
0: 먹었어.
1: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1: 네.
0: 동사.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않죠.
0: 질문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it? 조금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1: 네.
0: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1: 네.
0: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드릴 거예요.
1: 예,
0: okay?
1: 예,
0: so
1: 예.
0: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돼요.
1: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0: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핫 핑크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1: 응?
0: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0: 아니,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0: Okay.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1: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1: 자,
0: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0: no.
1: 말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1: 아, 그래요?
0: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1: 예.
0: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0: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상대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1: 아.
0: respect예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1: 예, 예, 예.
0: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1: 동경.
0: 동경. 예스. 동경 뭔가
1: 예.
0: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1: 네, 네, 네.
0: 오케이. All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1: Yes.
0: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어, 만약에,
0: 나만의 테이스트예요.
1: 오, 어.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어. 여기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오.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1: 그렇죠.
0: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라고 할 때
1: 예.
0: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1: Yeah.
0: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1: 오.
0: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어,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해,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대해주, treat.
0: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아, be nice to.
0: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1: 예.
0: 예를 들어, hey, be nice to me.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활용해서
1: 잘해.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1: Would you nice?
0: would you
1: be nice to me?
0: 그렇죠. 왜냐하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돼요.
1: 아,
0: right? 동사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1: 그쵸.
0: Right?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어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어, 그렇죠.
1: 예.
0: Now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

0: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Mm-hmm.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Mm-hmm.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 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3: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3: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4: Oh, sure. Lovely colo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0: That's right.
1: 네.
0: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1: 네.
0: 늘 수밖에 없어요.
1: 음흠.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0: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1: Yes.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1: 네.
0: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1: Yes.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거 같아요.